0: 오늘 첫 곡은 No Doubt의 프론트워먼이죠. 웬 스테파니 그리고 에이콘이 함께한 The Sweet Escape였습니다. 1980님 딸이 친구들하고 조조 영화 보러 갔어요. 주말이어서 여유롭게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온 데서 한 서너 시까지 자유일 것 같아요. 야호라고. 아니 평소 때 뭐 어떻게 하시길래 따님이면은 자, 아무튼 여유롭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9757님은 사무실 이전해서 정리하러 나오셨대요. 네, 15년 넘게 쓰던 곳이라 그런지 괜히 씁쓸합니다. 와윤 들으면서 후딱 하고 집에 가야지 이라고. 15년이면 그쵸, 다 손때 묻은 곳곳에. 그래도 또 옮기셔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응원 드릴게요. 자, 토요일 오늘 아침 함께해 주시는 아침 가족들, 지금부터 11시까지 좋은 음악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자, 따라해보세요.
6: 4만원
5: 외계관리,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10: 파발 찹쌀떡의 원조.
11: 100년 앞변
10: 첨가물 없이 건강한
11: 100년 앞변
10: 30년 전통
11: 100년 앞변
10: 떡 선물세트는
11: 100년 앞변
10: 1588-5678.
1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17: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 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6: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17: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들으신 곡은요, 제목이 브라질리안, 그 브라질 사람들의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브라질리안 리버리라고 하는 빌라로보스의 곡을요, 이렇게 재즈풍으로 편곡을 한 라울랜드 사우덜랜드의 연주였습니다. 원래 제목이 브라질풍의 바흐, 원래 이제 빌라로보스는 클래식 작곡가니까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군요. 남편하고 목포 놀러가는 차 안에서 문자를 주신 김수미님, 올해 결혼 25년 차예요. 은혼식이잖아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커플티도 맞춰 입고 이렇게 남편하고 단둘이 가니까 신혼여행 가는 것 같아요 라고. 아, 25년이 지나도 이렇게 꿈술이 좋으신 것 같아요. 행복한 여행 되시길 응원 드리고요. 저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실트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아카시아 꽃 튀김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괜히 콧구멍을 벌룸벌룸하게 돼요. 아,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시대에 그 아카시아가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3054님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죠. 네, 일단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승환 그리고 신예원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나요?

제목이 고마워요죠. 임현정의 고마워요를 박지혜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9447님이 지금 출근하는데 반소매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진다고. 저는 뭐 한 달 전부터 굿모닝 FM 테디 드디어 반바지를 입고 젊은 젊진 않지. 아무튼 자신의 건강함을 뿜뿜하고 있는데 예, 테디는 얼어 죽을 때 아니면은 반바지 항상 입더라고요. 자, 에드 시런입니다. Shape of You.

0: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맛 어때?
4: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4: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9: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1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2: 지난 주말 징검다리 연휴가 길게 있었고요. 그때 이미 나들이 많이들 다녀오셔서 그런지 이번 주말은 눈에 띄게 정체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20km가 채 되질 않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부터 남사, 또 북천안부터 독립기념관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원도 가는 길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서종, 또 춘천부근 포함해 15km가량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내려가는 길 역시 비봉부터 화성, 서평택부터 서해대교 구간 제외하면 나머지는 흐름이 좋고요. 영동고속도로도 반월터널부터 부곡, 용인과 호법일대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부모들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아이를 돌보고 사랑을 준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들만큼이나 아이들도 부모를 사랑한다.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은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정도가 다르다고 할까? 나에게 어쩌다 아주 예쁜 초콜릿이 생겨서 마침 그날 수업이 있던 9살 연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초콜릿이 조그마하니까 여러 개 집어 했더니 연두는 아주 좋아하면서 대여섯 개를 골랐다. 그중 하나를 먹으며 나와 그림책을 읽었다. 그런데 책을 절반쯤 봤을 때 연두가 불쑥 문든 것이었다. 녹을까요? 응? 뭐가? 초콜릿이요. 이거 손에 들고 집에 가면 녹을까요? 엄마 아빠랑 먹으려고요. 내가 조그만 지퍼백에 초콜릿을 담아주자 연두는 안심한 얼굴이 되었다. 연두를 바래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나도 어렸을 때

저만큼 부모를 사랑했을까? 처음 먹어보는 작고 예쁜 초콜릿을 엄마 아빠에게 가져다 두고 싶어서 방법을 고민했을까? 손에 쥐고 가면 녹을까 걱정했을까? 그랬을 것이다. 연두처럼 나도 엄마의 감기약이 식을까? 약국에서 집까지 약봉투를 안고 달려간 적이 있다.

토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오늘 김서영 작가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모카 I Remember 들었습니다. 오늘 김서영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는 박진아님께서 공유해 주신 글이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살가운 딸들이 학원에서 맛있는 간식 나오면 하나씩 엄마 아빠 거라고 챙겨왔는데 책 읽으면서 그때 우리들 마음이 이랬을까?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문장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라고. 아니 다들 어릴 때 이렇게 속이 깊으셨단 말입니까? 난 바본가?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어릴 때는 엄마 아프지 마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역시 따님들은 이것도 편견이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10대 이전에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한 서너 살은 더 빨리 정신적으로 연령대가 높다고들 하니까 뭐 물론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자 일단 진아님 감사하고요. 유산균 세트와 이걸 기본으로 저희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 작가님들하고 고민해서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드리는 곡은 서재혜님의 신청곡이에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야, One More Chance의 노래 8321님이 신청하셔면서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급히 살 빼고 계시다고 공원을 빠르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셨대요. 근데 주말인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역대급 할인 행사를 마트에서 한다고 눈 뜨자마자 달려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30분 넘게 뱅뱅 돌다가 겨우 주차하고, 아,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다들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야, 큰 마트는 정말 주차 전쟁인데. 5110님, 그래도 실한 놈들 좀 몇 개 건져 오셨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노래는요, 알란 워커, 코너 메인 아드입니다. Believers.

0: 필요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스마트하게 달리고
0: 기름값 걱정 날리고
2: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0: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2: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0: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2: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기에스한양 제일건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0806님이 대청소를 하다가요, 2002년 남편하고 연애할 때 광화문에서 붉은 악마 티셔츠 입고 분장까지 하고 길거리 응원하면서 찍은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사진 속 사람들은 다 웃고 있고 그 뜨거웠던 분위기가 어제처럼 떠오르던데 이게 벌써 20년도 전이라니. 시간 참. 그러게요. 특히 우리 매주 목요일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라떼 차트쇼, 20년도 훨씬 넘은 그때 음악들 들으면서 얘기해도 이게 참 그렇게 오래 전인가 매번 느끼게 되는데. 자, 그래도 사진 오랜만에 발견하셨으니까 잘 간직하시고요. 음악은 모비예요. Extreme Ways.

0: fell apart. As you say my name was.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3: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6: 고양 특례시.
7: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8: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8: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2: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 1588-1191-119 퀵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BTS의 Into the Sun 그걸 이 타이밍에 들었다는 뜻은 가장 많은 하트를 한 주 동안 받은 곡이었다는 얘기죠. 목요일 날 들려드렸던 네. 안 그래도 이거 들려드릴 때 이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근데 방송에서는 정말 안 나온다고 반가워하셨던 얘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휘파람 소리 들을 때마다 좀 먹먹하지만 자꾸 듣게 돼요. 8013님 아, 제가 동심 파괴하고 싶진 않지만 진짜 분 휘파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놈의 전문직 아 좋게 들을걸. 4254님 이번 앨범에서 이 노래가 가장 좋아요. 특히 RM 파트 취향 저격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해 주신 Into the Sun 아티스트 송이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3부 다시 시작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마스크 선지팀 왔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0: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살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덮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국밥에도 당진 해나루살.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살,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경기 연천군에서 최은주님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셨습니다. 온몸에 여기저기가 쑤시고 귀찮다고 매일 집에만 계시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얼마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랑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외출해서 사람들 만날 일이 많아지니까 혼자 홈쇼핑 방송을 보시다가 딸, 아 지금 홈쇼핑에서 나오는 바지 아우 괜찮아 보인다. 아우 저 신발 편해 보이는데 엄마도 하나 살까? 주문 좀 해달라고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글쎄 립스틱을 여러 개를 묶어서 판다고 사서 나눴을래 하시는 거 있죠. 평소엔 화장도 안 하시고 옷도 늘 입는 것만 입으시는 우리 엄마. 잊고 살던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젠 누구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한 여자로서 인생을 즐기는 우리 엄마를 응원하며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자,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키스, 여자이니까 씨야, 여인의 향기. 세 곡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말했던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씨야 여인의 향기 키스의 여자이니까 장나라 나도 여자랍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최은주님 아유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일을 찾으면 혈색도 달라지고 그죠?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지셨고 더 건강하고 예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있기를 응원 드리면서 저희가 일단 은주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는 스탠바이 유어맨 카를라 브루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6: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0: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명절이나 긴 연휴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주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오늘도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전 시간보다 정체가 조금 늘긴 했는데요. 그래도 총 26km 안팎으로 평소 토요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북천안부터 천안호도휴게소 구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 구간 흐름이 좋고요. 중부고속도로는 진천부터 진천터널 또 오창부터 남이분기점까지 총 2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양주금소부터 서종구간 지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0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1193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엄마가 좋아하는 단팥빵을 샀어요.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계실지 알고 있으니 걸음이 바쁘게 움직여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니 웃을 때도 많지만 버거운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아무 걱정 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엄마 품에 안겨 투정 부리고 싶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부모님 앞에 설 때 저는 여전히 아이인가 봅니다. 제 마음 이렇게 한번 털어놓고 갑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셔도 마지막 한 줄에서 요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짐작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부모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도 또 젊은 시절 부모님이 그렇게 짊어지셨던 그런 삶의 무게 같은 것들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 다 당연한 일이죠. 자, 이렇게 버겁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런 날 한번 말씀 표현하신 대로 마음 한번 털어내보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마침 팟빵 선물이 있거든요.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머님 더 건강해지시기를 응원드리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Boys to Men, A Song for Mama 였습니다. 1193님 사연에 7013님 얘기도 좀 드릴게요. 엄마, 얼마 전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실 때 제가 보호자로 갔거든요. 밖에서 마취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정말 어찌나 속이 타던지. 어릴 때 몸이 약해서 두 번 정도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떠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라고. 그나저나 수술 잘 되셨길 바라고요. 어머니, 이쪽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장경희님, 얼마 전에 7살 딸이 일산 사는 할머니는 왜 엄마를 부를 때 꼭 우리 경희라고 불러? 저는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우리라는 말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담아 불러주시는 거겠죠? 아, 이거 그때 김경일 님이 그 인지심리학자시죠. 왜 한국인들은 우리 와이프에서 외국 사람들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자아가 강하지 않아서 그런가? 또 그건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는 자아가 약해서 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우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외국인들은 잘 이해 못할. 네. 굳이 설명 안 해주죠 뭐. 네. 저 자랑 하나 해도 돼요? 5596님이 버스 운전기사로 11년째 일하고 있는 남편이 우수사원으로 뽑힌 거예요. 가족을 위해 새벽 일찍 나가서 일하는 남편 늘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충분히 자랑하셔도 되죠. 예.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저희가 보리차 세트, 호박차 세트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네, 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응원드리고, 저는요 어제 밤잠을 설쳐서 지금 우리 양이 배 만지면서 듣고 있어요. 듣다 보니 그래도 조금씩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으네요. 오하윤 다 들으면 벌떡 일어날게요. 1013님, 아니 토요일이니까 네, 벌떡까지는 아니어도 네, 느긋하게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너드 커넥션, 내게만 웃어줘요.

사랑이었던 거야. 헤이즈였습니다. 5336님, 꽃을 좋아하는 아내와 단둘이 꽃 보러 갑니다. 작약이 잔뜩 핀 곳을 찾아서 8시에 출발했는데 아, 많이 막히네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할 걸 상상하니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운전하고 가시는 거 아니시죠? 예. 아무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고등학생 아들 중간고사가 아 그죠. 다들 고생했네. 중간고사 끝나서 오랜만에 외식하려고 메뉴 회의하는 중입니다. 애들이 크니까 학원 시간 때문에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라고 1104님. 그래도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니까 맛있는 거 네 원기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6485님이 저 지금 중학교 1학년 딸이랑 해운대에 있는 유명한 소금빵집에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는 들었지만 지금 계산줄 앞뒤로 다 외국인이에요 라고. 그죠. 요즘엔 뭐 굳이 서울뿐만 아니라 네, 그 간단한 생활영어 이런 거 네, 아이, 자기들이 답답하면 한국말 하겠지. 네. 자, 맛있게 드시고요. 벌써 끝곡입니다. 라나 델 레이의 Young and Beautiful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토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고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무심히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선의들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비싼 옷이나 차, 가방 대신 평범하고 눈부신 사람들의 삶에 잠시 눈길을 멈춰보세요.

0: 10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폴리에서 시작된 이탈리아 카페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일명 카페 소스페소라고 해서요. 여유가 있는 손님이 커피 두 잔 값을 내고 모르는 사람한테 한 잔을 주는 거라고 하네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커피 한 잔을 나눈다는 건 생각보다 따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그런 마음 나눠볼게요. 커피 대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9일 토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첫 곡은 Beautiful Soul, 제시 맥카트니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카페 소스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한 잔을 이렇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문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아직 모르는 사람한테 커피를 나눠본 적도 없고,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뜻 결제를 해본 적도 없어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커피 한 잔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걸 나눈다는 마음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또 이런 문화가 한번 생기면 너무 재밌게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더 맴돌고 그런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말 어떤 일 하시면서 지금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가요? 강원도 전역에서 함께하실 수 있는 브런치 카페 지금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책도 한권 나눠서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평일에 보내주셨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알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알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알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신청곡 왔습니다. Winter Ahead. 뷰와 박효신이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1279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Winter Ahead.

비와 박효신이 함께 부른 Winter Ahead 듣고 왔습니다. 박효신과 비가 굉장히 친하다고 해요. 이 두 분이 재즈도 좋아하는데 가끔씩 와인 한잔 하면서 서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려주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 기억들이 모여서 이 Winter Ahead의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Winter Ahead 함께 들었습니다.

브런치 카페 토요일에 책 한 권 나누고 있죠. 북카페 문 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 제목은요. 어린이라는 세계, 작가 김소영. 이번 주 어린이날이 있었던 덕분에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아이들의 심오한 세계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김소영 작가는 독서교실을 운영하면서 만난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이 깨달은 이야기를 책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 하는 어른들에게 꼭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럼 어린이들의 이야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제공하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독서교실 서비스가 하나 있다. 어린이의 겉옷 시중을 드는 것이다. 어린이가 독서교실에 들어오면 일단 가방을 받아서 정리한다. 그런 다음 어린이 뒤에서 외투 벗는 것을 돕는다. 이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외투 자랑 말고 다른 데는 되도록 내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한다. 너무 빨라도 느려도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건 어린이가 팔을 뻗을 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또 그런 어린이라면 더욱더 정중한 대접을 받게 된다. 어린이가 이런데 익숙해진다면 점잖음과 정중함을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와 양식으로 여길 것이다. 점잖게 행동하고 남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마리아 몬테소리의 어린이의 비밀에는 코풀기 수업에 대한 경험이 적혀 있다. 몬테소리는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손수건 사용법 등을 가르쳤는데 어린이들은 전혀 웃지 않고 귀 기울여 수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는 깜짝 놀랄 만큼 열광적인 박수로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몬테소리는 어쩌면 자신이 어린이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건지도 모른다고 했다. 어린이들은 더러운 코 때문에 끊임없이 야단맞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제대로 코 푸는 방법을 몰라서 애를 먹어온 것이다. 어린이라고 해서 코를 훌쩍이며 지저분한 모습으로 다니고 싶을 리 없었을 테니 배움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했으리라는 이야기였다. 이 귀엽고 애틋한 일화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도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신경 쓰고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 양식을 고민하며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나는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린이 앞에서만 그러면 연기가 들통나기 쉬우니까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사려 깊은 말을 하고 사회 예절을 지키는 사람. 세상이 혼란하고 떠들썩할 때일수록 더 많이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음만으로 되지 않으니 나도 보고 배우고 싶다. 좋은 친구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 기웃거리는 요즘이다.

산울림의 안녕이라는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이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오늘 김수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기도 했고 또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또 마음 미소 지어지는 그런 노래여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김수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읽어봤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이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는 문장이 특히나 인상 깊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다 알고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고 어른들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아이들을 대할 때 무심코 했던 말투나 태도를 한번더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한테 19살 차이가 나는 사촌동생이 있는데요. 사촌동생이지만 거의 조카뻘이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10살인데 본인을 제가 어린이라고 부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어린이라고 부르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청소년이라고 대해주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 동생도 한 사람으로 또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책에서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문장도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즈음에 전해드린 품위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어린이 앞에서만 그렇게 연기하면 들통나기가 쉬우니까 평소에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문장도 기억에 남았는데요. 저도 감사를 자주 표현하고 사려 깊은 말을 자주 하고 또 사회 예절을 잘 지키는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전해드린 이책 구절들 잘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고 어린이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북카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럼 Never Grow Up,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만날게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1부에서는 북카페에서 책한권 같이 읽어봤습니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 같이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이 평일에 보내주셨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787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릉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수요일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남편이랑 같이 시장에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에서 오징어 순대랑 닭강정 조금 사서 이앞 시장 앞에 벤치에 앉아서 먹는데 이 바람은 시원하고 햇살은 따뜻해서 딱 좋더라고요. 괜히 여행 온 사람들처럼 사진도 찍고 왔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강릉 사는데 예전에는 이 여행자 입장에서만 이 강릉 중앙시장, 뭐 속초 중앙시장을 갔었는데 이제는 이 주민으로서 가니까 뭐 자주 가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방문할 때면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괜히 오징어 순대도 사보고 싶고 닭강정도 먹고 싶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몇주 전쯤에 강릉 중앙시장에 갔었는데 저는 오징어 순대 먹고요. 또 고로케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고로케도 한번 사 먹어봤고 또 새로운 메뉴 같은데 이 육회 물회를 팔더라고요. 근데 이 커피잔 같은 이 페트병 잔에 육회를 넣어줘서 일회용 컵에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편리하게 퍼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징어 순대, 고로케, 육회 물회까지 같이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가끔씩 여행자 입장이 되면서 이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그런 명소에 가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될것 같아요. 그럼 신청해주신 스위트박스의 Life is Cool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스위트박스의 Life is Cool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어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께서는 가족분들 또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을지 모르겠는데 9275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퇴근하고 집 들어왔는데 초등학생 딸이 카네이션 그림을 몰래 책상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고생 많아요 라고 적혀있는데 괜히 울컥했습니다 라면서 어제 보내주신 문자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927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을 남겨주시진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춘기 때 키썸의 투 맘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아 사춘기 마음 다 잡으면서 엄마 마음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거든요. 인순이와 키썸이 함께 부른 투 마음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자녀분 사춘기 조금만 겪으시고 지금처럼 우리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착한 딸로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키썸의 투맘 함께 하시겠습니다.
1: Yeah.

네, 키썸과 인순이가 함께 부른 투맘 듣고 오셨습니다. 2015년 힙합 서바이벌이었던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 1에 키썸, 뭐 제시, 뭐 치타, 지민 등등 쟁쟁한 여성 래퍼들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당시 키썸이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선보였던 어머니를 향한 그런 랩이었습니다. 지금 함께 키썸의 투맘 듣고 오셨고요. 세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956님께서 월정사 전나무숲길 다녀오셨대요.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손주 둘이서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깔깔 웃는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라고 보내주시면서 날씨도 좋아서 오래 걷기 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전에 월정사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 전 제일 좋았던 게요. 이 체력 부담이

없는 코스여서 정말 좋았어요.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월정사에 갔다가 이 전나무 숲길 산책을 쓱 하고 다시 주차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동선으로 걸었을 때 언덕도 크게 없고요. 딱 코스도 체력 부담 없이 뭔가 산책을 즐기기에 딱 좋은 그런 코스여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월정사 전나무 숲길이요. 한국 3대 전나무 숲 중에 하나래요. 이 수령이 80년이 넘은 전나무 1,700여 그루가 이어지는 숲길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여기도 적혀 있네요. 경사가 거의 없는 평탄한 흙길이어서 유모차나 휠체어를 동반한 가족분들도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번 주말에 혹시 평창 한번 가볼까 싶으시다면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산책하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럼 0956님께서 신청해주신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데이식스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에는 1부에서 책 한 권 나눠서 읽어보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평일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중에서 미처 평일엔 다 나누지 못했던 그런 것들 함께하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세 가지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신청곡 듣고 올게요. 1642님의 신청곡 윤미래 엔젤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훅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0: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 골뱅이.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책도 한 권 나눠서 읽어보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네,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브루노 마스의 Leave the Door Open입니다. 네, 이 노래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0: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아마도 으아 하고 개성을 지르며 벌떡 몸을 일으키셨거나 아니면 아유 5분만 더 자자 외치면서 이불과 물아일체가 되셨을 텐데요. 그런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딱 하나만 바꿔보시죠. 바로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이불 속에서 발목을 10번만 까딱까딱 움직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요. 밤새 잠들어 있느라 느려진 혈류를 이 발목 운동이 펌프처럼 쫙 심장으로 밀어 올려준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어른들 하루 평균 9시간이나 앉아서 지내느라 다리가 늘 묵직하고 붙지 않습니까? 이 기상 직후에 이 짧은 발목 시동이 하지정맥류 예방은 물론이고요. 하루를 시작하는 다리의 부담을 확 줄여준다고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늦잠만 자기에는 요즘의 날씨가 좀 아깝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저랑 같이 딱 이 발목 까딱까딱 10번만 해볼까요?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밀어내고 자 좋습니다. 10번 하셨으면요 이제 몸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거창한 운동보다 소중한 건 요런 이 작은 습관일 수도 있겠네요. 5월 9일 토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시켜놨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주말엔 음악여행.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저와 함께 음악여행 떠나보이시죠? 오늘 첫 곡으로는요, 가호의 시작 듣고 오셨고요. 자, 역시 오늘은 어떤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요, 5월 하면은 사실 날씨도 너무 좋기 때문에 청첩장을 돌리기도 하시고요. 또 그리고 결혼식, 뭐 내가 아는 사람의 뭐 딸,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내가 아끼는 동생 결혼들 많이들 하십니다. 아, 야외 결혼식도 또 뭐 사진도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성대한 실내 결혼식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결혼식 축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을 준비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혼식의 이런 그 여러 행사들 중에 저는 가장 기다려지는 게 이 결혼식의 축가이기도 하거든요. 아, 오늘은 어떤 분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해 오셨을까, 이게 참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또 그런 노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임영웅 씨의 노래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보에게 바보가 라는 곡인데, 원래 원곡은 박명수 씨가 2008년도에 내셨던 그런 노래잖아요. 하지만 리메이크를 한 노래입니다. 이석훈 씨가 리메이크를 했고요. 2022년에 발매가 됐었던 이 바보에게 바보가 두 번째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정말 축가로도 요즘에도 많이 부르시는 곡이죠. 김범수 씨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는 곡입니다. 프로듀서 드라마 OST였는데요. 2015년에 발매가 됐었던 이 노래. 물론 김범수 씨의 노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창력에 좀 자신이 있는 신랑들이 부르긴 하죠. 어디 가서 동네에서 우리 남편, 남자친구 노래 잘해 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창력의 소유자들만 도전하는 곡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결혼할 때는 내가 그래도 한번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곡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제한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웅 씨가 부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김범수 씨의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또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달콤한 노래들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노래입니다. 라디 I'm in love라는 곡이고요. 피아노 리믹스 버전을 준비를 또 했습니다. 2009년 7월 15일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또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말 이 노래는요.

피아노 리믹스를 제가 또 준비한 이유가 워낙에 이 I'm in Love라는 노래가 유명하기도 한데 또 특히 이 버전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신랑분들께서 피아노를 또 연주할 수 있는 분들은 보통 자 이제 축가 다음 순서는 축가입니다. 자 과연 누가 준비했을지 하면서 소개를 할 때 신랑분이 싹 뒤로 돌아서 피아노에 착석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객들은 환호성이 터지죠 사실. 아, 신랑이 그런 피아노 연주와 함께 불러주는 축가. 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사실 이 노래 자체는 라디 씨의 또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 2009년에 발매가 됐었던 이 앨범으로 인해서 이 한 장만으로도 이 라디가 천재라는 사실 수식어를 얻었었거든요.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곡이 정말 가장 라디하고도 잘 어울리는 듯한 노래여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노래인데요. 특히나 이 I'm in Love 많은 또 가수분들께서 커버를 하고 또 리메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I'm in Love를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또 잠시 후 2부 달콤한 노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입니다. I'm in Love.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서도 역시 결혼식에서 축가로 부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노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디의 Say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2022년에 발매가 된 또 기억 되감기 프로젝트의 또 우디 씨의 목소리였는데요. 사실 이 원곡이 포맨입니다. 포맨의 Say I Love You 워낙에 유명하긴 한데 우디 씨만의 이런 색깔을 입혀서 2022년에 발매가 됐거든요. 근데 이 버전으로 또 축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가사는 워낙에 또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마 축가계에서 가장 많이 부르시는 곡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죠. 김동률 씨의 감사 준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 노래는 뭐 김동률 씨가 또 저음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이 노래는 원키로 소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뛰어들지만 막상 들어가면 큰 코 다치는 또 노래죠. 그래서 연습을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신랑분들이 또 등장하곤 하는데 감사 여전히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제가 감사가 많이 불린다라고 했으면 이 노래도 빼놓으면 섭합니다. 이적의 다행이다라는 곡이고요. 보통은 김동률 씨의 감사 그리고 다행이다 중에서 고민을 하는데 조금 더 내가 고음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다행이다 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더라고요. 예, 준비를 또 했습니다. 잔잔하면서 담백한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로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우디입니다. Say I love you.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5: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4: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5: 고형량이 뭔데?
4: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5: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꼼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꼼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2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0: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6: 1588-1191-119 퀵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우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황치열의 별 그대 듣고 오셨고요. 3부에서도 역시 결혼식 축가로 부르면 참 좋을 곡들 함께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장범준입니다. 그녀가 곁에 없다면 이라는 곡이고요. 2016년 3월 25일 장범준 2집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게 사실 이 노래가 결혼행진곡을 활용한 곡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 간주가 나올 때 결혼행진곡의 그 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요 부분이구나 하실 거고요.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허각의 언제나 준비했고요. 세 번째 곡은 서영은 씨가 부른 신부에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곡을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장범준 씨가 부릅니다. 그녀가 곁에 없다면.

서영은 씨의 신부에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는 두 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축가로 특히나 이 깜짝 이벤트로 신부가 오히려 준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댄스를 준비한다든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런 준비를 해서 함께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경우도 봤었는데 이 노래를 또 많이들 선곡하시더라고요. 박정현의 달아요라는 곡인데요. 2007년 12월 11일 Come to Where I Am 이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박정현 씨의 6집 앨범이었는데요. 달아요 이 노래는 제목만 들으셨을 때는 약간은 좀 아 뭐였지 하실 수도 있는데 후렴 들으시면요. 아 박정현 씨의 매력이 정말 튀어나오는 또 그리고 달아요 제목 그대로 노래가 달달합니다. 그래서 축가로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곡은요. VOS의 반쪽이라는 곡입니다. 2008년 5월 15일 원더풀 띵즈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세 번째 앨범이었고요.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아무래도 이 타이틀곡이 되겠죠. 뷰티풀 라이프.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 반쪽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VOS도 워낙에 부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신랑과 이 신랑 친구 한 두 명 정도 같이 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나 뭐 노을, 청혼 이런 노래를 선곡해서 함께 부르는 그리고 이제 노래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그냥 뭐 잘 불러야지 보다 진심을 담아 불러야지 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감성도 느껴지는 그런 곡 반쪽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정현 씨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달아요 띄워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VOS의 반쪽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문화의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2: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엠포의 널 위한 멜로디 듣고 오셨습니다. 정호의 휴먼곡 주말엔 음악여행 4부 문을 열었고요. 4부에서도 역시 결혼식 축가로 부르면 참 좋을 달달한 곡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SG워너비입니다. 해바라기 준비했고요. 2010년에 발매가 됐었던 SG워너비 이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 해바라기 말고도 내 사람 그리고 뭐 랄랄라 정말 많은 분들이 축가를 부르시곤 하는데 이 해바라기의 가사가 저는 가장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곡은요. 허각 피처링 존박의 행복한 날을이라는 곡입니다. 조금 전에 허각 씨 노래를 들려드리긴 했지만 이 행복한 날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 허각 씨하고 존박 씨 함께한 버전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곡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나윤권 씨의 그대가 있어 웃는다라는 곡입니다. 2011년 3월 3일 발매가 됐었던 또 나윤권 씨의 이 선물 같은 곡이었는데요. 2010년에는 멍청이라는 곡을 들고 공식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해가 지나서 이 그대가 있어 웃는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결혼식의 사회를 이렇게 지인분들만 가끔 보거든요. 근데 신랑분께서 이 그대가 있어 웃는다를 정말 나윤권 씨 목소리하고 비슷하게 부르시는데 사회를 보고 있는 제가 울 뻔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주책이죠 사실. 근데 그 정도로 감동이고 가사말이 참 이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축가로 많이들 선곡하시는 게 가사를 또 많이들 보시잖아요.

0: 건설 아트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0: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5: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5: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5: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7: 돌아온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플.
9: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0: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9: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사랑빛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주말엔 음악여행, 오늘 또 토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결혼식 축가에서 아 정말 이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지 않습니까? 축가에서 많이들 부르는 노래를 오늘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정인씨의 오르막길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또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가사가 참 슬프잖아요. 사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예상하면서도 함께 가자라는 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요. 행복한 토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ES한양 제일건설.
1: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0: 가짜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붙였다는 메모지 아시죠? 원래는 접착력이 너무 약해서 실패한 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풀을 다 폐기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을 때 간단한 방법이 떠올랐다고 해요. 약하게 붙는 메모지로 바꾸자. 이 비상한 아이디어 뒤에는 확실한 팁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문제일수록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라. 빠밤. 어쩐지 세상이 막 날 비웃는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을 땐 티셔츠 앞뒤를 거꾸로 입은 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닐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 말고 가볍게. 아셨죠? 5월 9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9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톰 미시 피처링 드라소울의 It Runs Through Me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뭐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가자. 이게 또 새로운 발명품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내가 언제부터 가슴춤을 추게 됐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SNL 초창기 때 기상캐스터 역할이었었는데 그땐 다 생방이었거든요. 그 기상캐스터 역할인데 저희는 앞에 이제 프롬프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방에 그 프롬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생방인데 에라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가슴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기합골이야 가슴을 모았었는데 제 가슴 개그가 사실 아 그때부터 나왔구나. 예, 근데 확실히 그때 당시에 장진 감독님이 그 PD님이셨는데 그런 개그 정말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확실히 터지니까 뭐라고 안 하더라고. 이런 거예요. 우리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뭐 식자층 개그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자,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게 어울리는 토요일입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뭘 하면서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두 대만의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개볍게 즐기기 딱입니다. 음악 차트 여기저기 드나드실 필요 없어요. 최신곡부터 추억의 히트곡까지 여기 꽉꽉 채워놨으니까요. 요것만 챙기십시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 꼭지.
5: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4: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산업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진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십시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이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이죠. 매으치 음퍼 음퍼 음파 차트를 싸그리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서 선곡했고요. 이 차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싹 다 챙겨드립니다잉. 오늘 차트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두 대통합 차트 달려볼게요. 첫 곡은요, 세계 차트에 새롭게 등장한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소녀소녀하고 귀엽던 아일릿이 테크노걸로 파격 변신해서 돌아왔죠. 그 신곡이 바로 It's Me인데요. 이즈 리스닝을 대표하던 아일릿이 EDM 스타일로 확 바뀌어서 왔습니다.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고막을 파고드는 강렬한 사운드, 그리고 반복되는 후렴구의 중독성이 굉장하다고 하는데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계속 귀에 맴돌아가지고. 국내에서는 슬슬 반응이 오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차트에서는 이미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궁짜자 궁짜, 이게 자꾸 떠오르게 되는, 나도 모르게 중독되는 그런 노래, 아일릿의 It's Me 듣고 올게요.

두 대통합 차트 아일리세 It's me 듣고 왔고요. 노래가 정말 감질나다. 너무 감질나다. 이제 막 흥 오르고 있는데 끝나버렸어요. 요 분위기 이어서 신나는 노래들 쭉쭉쭉 들어볼게요. 세계 차트 탑10에 자리한 예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바이 차트에서 눈에 띈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리 예나의 캐치캐치 붐 요새 장난이 아닙니다. 활동이 끝났는데도 순위가 쭉쭉쭉쭉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해요. 바로 최근에 너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치어리더로 변신 맞아 나도 이거 봤어 이준 씨라는데요. 이준 씨가 야구장에서 캐치캐치를 추는 직캠이 조회수 400만 뷰를 훌쩍 넘길 만큼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야, 요거 저는 봤습니다. 정말 전 봤을 때 저는 그분이 이준 씨인지 모르고 뭐 이렇게 우람한 남자가 이걸 막 추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김종국 오빠인가 막 이러면서 봤어.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흐뭇하게 잘 봤고요. 다음 곡은 르세라핌의 스파게리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피처링을 도와서 화제였죠. 스포파이에선 스트리밍 횟수 2억 뷰 와우 너끈하게 돌파했고요.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도 이름을 올렸더랬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르세라핌의 근황을 보니까 정규 2집 발매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대 차트에서도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최예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리 바로 쏠게요.

두세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대통합 차트 예나의 최예나의 캐치캐치 그리고 르세라핌 피처링 제이홉의 스파게리에 이어서 두 개 차트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스윔 듣고 왔습니다. 급이 다른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 이분들은 노는 판부터가 다릅니다.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는 2위, 200 차트에서는 4위, 핫100 차트에서도 6주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멕시코에 방문했는데 저 이것도 봤어요. 정말 와, 사람들이 5만여 명이 모였다. 멕시코의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멕시코의 대통령실에도 발을 들인 우리 방탄소년단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고요. 와, 그 5만 명 사진 봤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다음 곡은 곤충 차트 20위권에서 눈에 띈 라이즈 앤톤의 Close to Me입니다. 제가 은큼세포로 활약했던 드라마죠. 우리 두 대에도 왔었던 배우 김고은 씨, 김재원 씨 주연의 드라마죠. 유미의 세포 3의 OST고요. 앤톤의 첫 솔로곡이라고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목소리가 드라마를 더 달달하게 만들어줬더랬죠. 앤톤의 아버지 윤상 오라버니 뿌듯하시겠어요. FM4U DJ들끼리 의리 또 지켜야죠. 앤톤의 Close to Me 듣고 잠깐 쉬었다 올게요.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0: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DS한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9: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요즘 하루하루가 가는 게 아까울 만큼 너무나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불쾌지수 거의 없는 한낮 기온 25도 미만에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모레 월요일 밤부터는 차차 흐려져서 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초여름이 한층 더 짙어져 다음 주말에는 설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갈게요.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키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성우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보드 차트는요. 2017년 5월 9일부터 일주일간 성우표를 들여다봤고요. 5월 11일에 선곡된 강승윤의 본능적으로부터 가볼게요. 승윤 씨가 고작 17살의 나이에 슈퍼스타 K2에서 미션곡으로 불렀던 노래죠. 비록 이 무대를 끝으로 오디션에선 떨어졌지만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무대를 남겨 썼더랬죠. 원곡자인 윤종신 씨도 강승윤 씨에게 노래를 양도했다고 선언할 만큼 거의 강승윤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승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 본능적으로 듣고 올게요.

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키 부장이 과거 속 두대 성우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7년 5월 14일에 선곡된 두 곡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온과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MBC 예능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 아이유가 함께 합을 맞춘 그룹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온부터 소개를 할게요. 역대 무한도전 가요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는 최고 시청률을 찍었던 시리즈입니다. 가요제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를 싹쓸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옹이 탑을 찍었더랬죠. 이때 박명수 씨가 티키타 요 랩파트를 녹음할 때 굉장히 힘겨워했었거든요. 계속해서 녹음했던 그 장면 덕분에 무대 현장에선 명수 씨 랩파트가 관객들의 떼창 파트가 되었다는 거. 자, 이분들도 음원만 냈다면 탑을 찍었죠.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오빠를 사랑해 외치던 소녀들이 일명 블랙소시 센 언니로 컴백해서 대중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정말 걸크러시 그 자체였어요. 스모키 화장에 까만 스키니진에 소녀시대의 성숙한 컨셉의 시초는 런 데빌 런이었다는 거. 뭐 성적은 말해 뭐합니까. 이때 소녀시대가 숨만 쉬어도 1위였는데요. 뭐. 자,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는 두 곡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 듣고 올게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레옹, 소녀시대의 런데블런에 이어서 2017년 5월 9일에 선곡된 김태우의 사랑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김태우의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 사랑비, 이건 뭐 떼창 되는 건 기본이고 김태우씨의 연금송 아니겠습니까? 빅뱅과 2NE1의 롤리팝, 슈퍼주니어 쏘리쏘리까지 제치고 1위를 했던 메가 히트곡입니다. 사랑비가 너무 잘된 나머지 태우씨가 2탄으로 사랑 눈까지 발매를 했었는데 아 끝내 후회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척키의 신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키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사탄의 인형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보까지 나왔었잖아 예전에. 그러면 안 돼. 예,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고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음 곡 들어갈게요. 5월 10일에 선곡된 줄리 런던의 Fly to the Moon입니다. Fly to the Moon. 1954년에 미국의 작곡가 마트 하워드의 재즈곡이죠. 전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들이 커버했고요. 그 중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줄리 런던 버전의 Fly me to the Moon. 감상하고 오시죠.

0: 타우런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

0: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골뱅이.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두시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2017년 5월 12일에 선곡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입니다. 브라소울의 데뷔 앨범의 타이틀이자 대표곡이죠. 듣고 있으면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나는 가슴이 애려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말 사랑했을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4만원
3: 회계관리
4: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7년 5월 12일에 선곡됐던 아웃캐스트의 헤이야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가 볼게요. 그 전에 두시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 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7: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엄선에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7년 5월 9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5월 9일에 선곡된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입니다. DJ DOC가 6집 발매 이후 6년 만에 들고 온 노래죠. 이미 알고 있는 두댕이도 계실 텐데 노래에서 싸이 씨의 향기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존재를 숨길 수가 없는 가수 싸이가 프로듀싱을 전반적으로 맡았다고 합니다.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각종 음원 차트 올킬했고요. 음악방송 1위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더랬죠. 어디에 있든 이 노래만 들으면 내가 있는 여기가 페스티벌 클럽 현장입니다.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바로 쏠게요.

A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가 볼게요. 이번에 들려드린 곡들도 아주 작정하고 흔들어 제낄 수 있는 곡들이거든요. 2017년 5월 12일과 14일에 선곡된 컨트리 곡구의 김미 그리고 UV의 이태원 프리덤 지금도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컨트리 곡고의 김미 1999년 컨트리 곡고가 첫 1위를 수상한 1심의 호소곡이었고요. 이 앨범으로 음원 시상식에서 인기 가수상, 본상, 10대 가수상 등등등 상도 어마어마하게 타갖들했죠. 거기에다가 예능계까지 싹 접수했던 컨트리 곡고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곡입니다. 다음 곡은요. 네, 뭐 소개해야죠. 예, 네, 뭐 이분이 속해 있긴 하지만 또 한 명이 또 내 동기이고 하니까. 네, 유세윤 뮤지씨의 유닛그룹 UV의 이태원 프리덤. JYP 박진영씨가 피처링에 참여했고요. UV 노래 중에 제일 잘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세윤씨와 뮤지씨가 이태원에 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를 맡고 있잖아요. 자, 요게 잘 되면서 정말 그리고 요거 듣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UV라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알려줬던 그런 곡입니다. 추억의 노래들이죠. 컨트리 곡고의 김미 그리고 UV의 이태원 프리덤 듣고 올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춘추리꼬꼬의 김미 그리고 UV의 이태원 프리덤에 이어서 2017년 5월 10일에 선곡된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왔습니다. 김진표 이적 듀오의 패닉이 1995년에 발표한 곡이고요. 대중적인 멜로디와는 또 반대로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왼손잡이에 비유해서 표현한 가사가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더랬죠.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소개할게요. 5월 10일에 들려드렸던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입니다. 발라드 황제 신승훈이 처음으로 선보인 댄스곡이죠. 이 노래가 잘 되고 나서부터 정규 앨범을 들고 나올 때마다 댄스곡이 꼭 하나씩 껴 있었다고 합니다. 신승훈에게 댄스 가수의 발판이 되어준 처음 그 느낌처럼. 아 근데 댄스곡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미디움 템포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처음 그 느낌처럼 바로 쏠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 고양 특례시
5: 2020
6: 3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0: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토요일 오후 들면서 고속도로 정체 길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이제 신갈 부근 2km,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 6km 구간만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회덕분기점 부근 3차로 막고 대형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도 깨끗하고 현재 기온 20도에서 24도 사이로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데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시고요.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약간의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3: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23년 전까지 스근하게 다녀왔으니까 다시 2026년으로 돌아와 봅시다잉.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아봤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5월 첫째 주에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풀은 차트에서 눈에 띈 루시의 전체 관람가부터 가보겠습니다. 아, 저를 또 너무 좋아라 해주는 동생들이죠. 루시의 신곡이자 정규 2집 타이틀곡 전체 관람가. 어? 이거 왠지 제 공연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은데요? 안영미 전체 가슴 관람가. 자, 완전체로는 1년 8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요. 전체 관람가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아낸 제목처럼 참 순수한 노래입니다. 이번 앨범으로 자체 초동 신기록까지 세웠다고 해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자, 10cm, 세븐틴, 도겸, 아이브 리즈, 배우 김재원 씨 등등등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뭐 해달라고 했겠어. 그분들이 한 거겠지, 그치? 왜냐면 저한테는 도움의 손길이 안 왔거든요, 아직.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줘야겠다, 누나니까. 응. 자, 루시의 전체 관람가 얼른 들려드릴게요.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루시의 전체 관람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세계 차트의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그리고 곤충 차트에서 20위권에 안착한 키스 오브 라이프의 Who is She 들어볼게요. 두 대통합 차트에 처음으로 등장한 그룹이죠. 코르티스의 신곡입니다. 레드 레드. 방탄소년단의 후배 그룹 코르티스. 그룹 평균 나이가 만 18살이래요. 뭐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데뷔 앨범에 이어서 이번 앨범도 멤버들이 작사, 작곡,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싹 다 도맡았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그냥 진짜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잘해. 뭐가 없어. 특출난 이런 게 없어. 다 잘해요. 자, 제 또래 두댕이들은 레드레드의 진입장벽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만 듣다 보면 어느새 적응해서 코며들 거라는 거. 그 높은 음원 성적과 빌보드 차트인 음악방송 1위가 모든 걸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댕이들도 코르티스의 젠지함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겠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도 카리스마 넘치는 후 이즈 씨 활동으로 음악 방송에서 2관왕을 달성했죠. 오늘 멤버 벨 씨가 잠실에서 승리 기원 시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승리의 요정 승용 되시길 바라면서 젠지력 넘치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 이즈 씨 바로 쏠게요.

포르티스의 레드 레드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의 후 이즈 쉬에 이어서 지은 차트에 이름을 올린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까지 듣고 왔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OST죠. 오랜만에 그 시절 꽃남 감성이 싹 도는데 2009년에 나온 노래가 왜 두 대통합 차트에 나타났나 알아봤더니 최근에 정승환 씨가 너튜브 채널에서 이 곡을 커버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무려 650만 뷰. 특히나 10대, 20대 연령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올랐다고 해요. 구준표 금잔디 감성이 요즘 세대에도 통하나 봅니다. 다음은 매은 차트 20위권에 오른 이창섭의 천상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웹툰 선녀외전과 콜라보한 음원이고요. 이창섭이 켄의 원곡을 재해석했죠. 덤덤하지만 애절한 보이스로 심금을 울리는 이창섭의 천상연 감상하고 오시죠.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

0: 기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 다섯 개 모든 차트를 점령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려드리면서 저는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막막한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도 결국엔 조금씩 무뎌지죠. 간혹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영화 가을로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민우는 그녀가 남긴 다이어리를 따라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을 배회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아물지 않던 상처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치트키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 황망한 사막이 푸르고 울창한 숲이 될 때까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육신의 에너지보다 정서적인 에너지가 고갈될 때 느끼곤 하는 감정이죠. 이 갈라진 마음에도 연고를 바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원래 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 또한 중요하죠. 오늘도 좋은 음악들과 함께 마음속에 연고를 발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 키워드 진주찾기,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한양 제1건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토요일 1, 2부 순서 시간을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특정 과거로 떠나 당시엔 어떤 노래들이 사랑받았는지 우리 기억 속 멜로디를 소환하는 시간을 달리는 노래.

오늘은 2013년도 5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국내 가요계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요? 조용필의 마운스, 싸이 젠틀맨,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등의 노래들이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외에도 CL의 나쁜 기집애, K-Will, 러블라썸 등의 노래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악뮤의 I Love You입니다. 2013년 4월에 발매된 드라마 OST인데요. 상대를 향한 순수하고 설레는 마음을 담은 노래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설렘과 상대를 향한 깊어지는 마음을 경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조용필의 바운스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2013년 4월에 발매된 정규 19집 선공개 곡입니다. 가왕 조용필의 새로운 시도가 담긴 노래인데요.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한 상대에게 용기를 내 고백하려는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음원 사이트뿐만 아니라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왕의 저력을 보여준 밝고 트렌디한 감성의 노래죠.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효리의 미스코리아까지 준비했습니다. 2013년 5월에 발매된 정규 5집 선공개 곡인데요. 작사, 작곡을 모두 이효리가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죠. 세상의 잣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자는 내용으로 세상의 높은 기준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곡입니다. 악뮤 I Love You, 조용필 바운스, 이효리 미스코리아 듣고 올게요.

이번엔 케이윌의 러블러썸 준비했습니다. 2013년 4월에 발매된 정규 3집 타이틀인데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계절감이 드러난 곡이죠. 사랑에 빠진 남자의 설레는 마음이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이어서 시크릿의 유후까지 준비했는데요. 2013년 4월에 발매된 미니 4집 타이틀곡입니다. 친근했던 상대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하며 느끼는 떨림과 그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케이윌 러블러썸 시크릿 유후 두 곡입니다.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3: 고양 특례시.
4: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5: 첫 곡은 핑크의 Just Give Me a Reason 준비했습니다.

2013년 2월에 발매된 여섯 번째 앨범, 세 번째 싱글인데요. 네이트로스가 피처링에 참여했죠. 이별 위기에 처한 연인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담은 듀엣곡입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Just Give Me a Reason,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준비했습니다. 2013년 1월에 발매된 브루노 마스 정규 2집의 두 번째 싱글이고요. 다른 악기 없이 피아노와 브루노 마스의 보컬로만 구성된 곡으로 전 연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와 그리움을 담은 노래입니다. 빌보드 핫100에서 1위,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죠.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어서 맥클모어 앤 라이언 루이스의 Can't Hold Us 준비했습니다. 2011년 8월에 발매된 곡인데요. 레이 달튼이 피처링을 맡았습니다. 미국 TV 광고에 사용되며 뒤늦게 인기를 얻었는데 빌보드 핫100에서 1위, 빌보드 연간 랩송에서 2위를 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 그 누구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에너지를 담은 곡입니다. Can't Hold Us까지 만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곡은 People의 Feel This Moment입니다. 2013년 2월에 발매된 곡이고요. 정규 7집 마지막 싱글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아하 히트곡 Take On Me의 키보드 라인을 샘플링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는 곡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인생의 빛나는 순간을 만끽하자는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코나 팝의 I Love It입니다. 2012년 5월에 발매된 첫 정규 앨범, 첫 싱글인데요. 이별 후 미련이라는 감정과 함께 옛 연인의 물건을 버리며 느끼는 해방감을 담은 신나는 리듬의 곡입니다. People Feel This Moment, 아이코나 팝 I Love It 띄워드리고 이어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Mirrors까지 만나볼게요. Ask for money and get advice. Ask for advice, get money twice. I'm from the dirty, but that Chico nice. Y'all call it a moment, I call it life.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0: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2부 순서 연주곡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이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잠자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하미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0: 되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떤?

0: 뭐?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매주 새로운 키워드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머리가 복잡할 때, 이야기의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삼행시를 기억하세요. 키를 잃었다면 워밍업부터 다시. 드디어 찾은 새로운 주제. 매주 다른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키워드 진주찾기. 오늘의 진주, 나무입니다. 나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라나는 성장의 이미지도 있고요. 계절의 이미지도 떠오르죠. 사계절을 표현해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변화하는 나무를 생각하곤 하니까요. 가지치기를 해서 땅에 수북하게 떨어진 나뭇가지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먼저 앙상한 나뭇가지를 떠올리며 오사나 시인의 수목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목, 오산하. 가벼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고 싶어. 비가 오는 날에는 장구를 치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지. 나를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많은 시간이 해진 상목근처럼 풀려버렸네. 몇 그루인지 모를 나무가 가지를 내밀고 맞잡고 걷자. 사라지지 않을 불빛을 찾아 걷자. 손을 너무 세게 잡지도 말고 곧 놓칠 듯이 잡지도 말자. 힘을 빼고 서로를 바깥으로 꺼내면서 걷자. 영혼은 나무를 베고 선잠에 들어 언제든지 깨어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소리를 가르는 꽹과리가 멀리서 울고 해변에 다다르고 보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누구도 나에게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 나무나 잡으면 다 쥐었던 손일까. 고개를 숙이면 숨을 쉬려고 올라온 영혼과 눈이 마주친다.

나무와 화자의 돈독한 사이가 느껴지시나요? 맞잡은 손은 어느새 사라지고 영혼만 남았지만 말이죠. 서로가 서로를 바깥으로 꺼내주는 사이를 쌍방구원이라고 하는데요. 두 인물이 각자 가진 아픔과 트라우마, 결핍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관계를 뜻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요. 로맨틱하고 깊이 있는 감정선을 보여주기 좋은 서사이다 보니 드라마나 웹소설 등에서 클리셰로 자주 쓰이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모습. 나의 꿈을 이뤄주는 것도 나를 구하는 것도 오직 나뿐이라는 건조하고 현실적인 말들에 지쳐 막연한 이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존재, 뒤돌아봤을 때 주저없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속 안식처. 지치고 힘들 때면 언제든지 기대셔도 좋습니다. 매미에겐 세상 더없이 오직한 고목나무 같은 그런 오후의 발견이 될게요. 카더가든 나무, 러쉬 더 트리스 두 곡입니다.

오늘 하루 바다와 숲 둘 중 하나를 골라 쉴 수 있다면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 나무가 많은 숲을 고르겠습니다. 등산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적당히 산책할 수 있는 숲을 상상해 봤거든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도 좋을 것 같고 습한 듯 이 상쾌한 냄새도 맡아보는 거죠. 특히 피톤치드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온몸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요. 반복된 일상에서 어느새 늘 함께하고 있는 미세먼지도 날려보내고 말이죠. 나무가 주는 안정감,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 아무런 말 없이 나를 품어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산림청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가끔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숲속에서 나무 곁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시간.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누려볼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초나 바탕이 튼튼하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뜻이죠. 어릴 적 학교 선생님께 종종 들었던 말입니다. 기초 바탕을 잘 습득해야 응용을 잘 할 수 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가치관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해야 흔들리지 않고 이 튼튼한 내면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초를 쌓으며 끈기를 기르고 그 끈기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는 과정이죠. 소리 없는 벌레가 벽을 뚫을 때까지 우회 발견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일기예보 좋아 좋아 최유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일지비님 길맘님 땡이와 땡구님 신청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닐로의 지나오다 준비했어요. 하양늑대님 신청곡 함께 하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청해 주셨는데 이승철 서쪽 하늘 만나볼게요.

0: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 줘.
1: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0: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1: 고형량이 뭔데?
0: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1: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2: 유통 골뱅이.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0: 라는 팽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조딘 스팍스, 크리스 브라운 함께했습니다. 노 에어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이 많았는데도 피곤하기 짝이 없었던 이번 주. 주말이 되자 당장 악어 모드가 되고 맙니다. 솔직히 악어와 직접 대면한 적은 없어서 척보고

악어는 무리하는 게 딱 질색인 동물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냥에 나서는 대신 차라리 신진대사를 확 낮춰서 힘을 아끼고 때에 따라선 공복까지 오래 견딥니다. 악어는 평소에 나무토막처럼 꼼짝 않고 쥐기만 하다가 필요할 땐 아낀 힘을 무섭게 집중해서 먹잇감을 꽉 모읍니다. 악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생태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압니다. 아, 악어로부터 배운 것. 부지런함이란 면죄부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름도 때에 따라선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건데요.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자,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참 엘튼 존 음악 가끔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이 유쾌하고 장난기가 있다 뭐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아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요. 예. 아주 심각한 노래를 할 땐 또 심각하고요. 엘튼 존의 크로커다일 록.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아니.

0: 다운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어떤 내게 마이스로나 7326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밴드하던 시절에 이 곡을 카페에서 연주했던 기억이 나네요. 잘했어요. 네. 자, 이지연 씨. 이 음악은 요청이 많지 않아 나올까 모르겠네. 아, 그래요? 더 스펜서 데이비스 그룹이라고요. 영국 버밍엄에서 60년대에 결성된 밴드입니다. 물론 스펜서 데이비스가 팀의 중심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있는데 뭐. 하지만 그 스티브 이누드가 이 팀의 또 중요한 인물이죠. 이 시카고 버전으로는 몇 번 보내드렸는데 The Spencer Davis Group, I'm a Man 듣겠습니다.

후이네. Save me. 락 몬트리올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고 오셨네. 4384번. 저 지난주에요. 침필 사인해 주신 에코백 들고 퀸 락 몬트리올 보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퀸의 Save me.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Spencer Davis Group의 I'm a man이었고요. 자, 1181번입니다. 사랑하는 순옥 씨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 어머니군요. 순옥 씨가. 아, 모녀가 아주 주말마다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구에서 보내셨네. 예, 순옥 씨, 또 지연 씨. 예. 모녀가 신청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방송뿐 아니라 사실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한 세대가 차이가 나는 뭐 부녀간이라든가 모녀간이라든가 함께 즐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야, 이 어려운 걸 해내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올리비아 뉴튼 존. 피지컬.

올리비아 뉴튼 전 피지컬 뭐 냄비 이런 거 예,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예. 밥이 탄다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 야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아, 이 노래는 지금 광고 뒤에 나갈 거 미리 예. 맛보는 겁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1: 주말 동안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 깨끗한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신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해진 후에 입을 얇은 겉옷 꼭 챙기시고요. 한편 지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꽤 불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큰 어려움 없는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홍천휴게소 부근에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부천나들목 부근에 고장차 서 있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1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댐 양키즈 하이너 푸 들었습니다. 김태석 씨가 신청곡이 그동안 뭐 나온 적이 없네요. 그래서 확률 높은 곡을 신청합니다. 이게 확률이 높아요? 이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궁금했어요. 저도 한번 신청해보게. 댐 양키즈.

The High Enough. 자, 쉬는 날이라 깨끗하게 목욕탕에 다녀와서 장 보면서 듣고 있어요. 오, 강경선 씨, 또 임동준 5886 5885 4086 5427번. 야, 나란히 신청하셨네. 5885 5886. 자, 레디오헤드 크립.

0: 네, 폴 맥카트니 그리고 스티비 원더 에보니 앤 아이보리 들었습니다. 425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 야, 지쳐 있었는데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요? 힘이 별로 없는데 지금. 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디오헤드의 크립이었고요. 아, 정명호 씨가, 예,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입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자, 케니 로저스입니다. The Gambler.
1: On a warm summer's eve, on a train bound for nowhere, met up with a gambler.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손씻기부터.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투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DS 안양 제일건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0: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 0055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Wham의 Careless Whisper.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디자이너 잔니 베르사체의 패션은 화려하죠. 난 이탈리아 남부 혼합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오. 아프리카, 라틴, 게르만, 중동 문화가 만나는 칼라브리아가 고향이고 거긴 풀과 꽃이 만발하죠.

0: 있죠. 그래서 난 대담한 색을 즐깁니다. 반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무채색 패션이 특징이죠. 역시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난 안개가 끼어서 모든 색이 희미하게 보이는 피아첸차 출신입니다. 밀라노 남부 평야의 겨울은 필터를 끼워서 풍경을 보듯 모든 색이 파스텔 톤이지요. 아이디어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잠깐.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추징 텍사스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0: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1: 스마트하게 달리고
1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1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연 씨 어서 오세요.
16: 네, 안녕하세요. 엘라 랭리의 추징 텍사스가 이번 주로 8주째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0: 네.
16: 근데 지금 1위에서 다른 노래 내려 1위를 내줬다가 다시 1위로 복귀한 게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배드버니의 DTMF가 있었고요. 테일러의 오퍼라이트,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BTS의 Swim,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에 밀려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빌보드에서는 다른 1위가 올라오면 다음 주에 엘라 랭리가 다시 1위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0: 나올까요? 뭐 이거 거의 내기처럼 맞추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이번 주에 또다시 오르면서 8주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만큼 노래 좋다는 거죠.
0: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켈라니의 Folded고요. 이번 주 9위 노아 카한의 Doors가 새롭게 9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세 번째 빌보드 싱글 차트 탑 10곡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을까봐 먼저 밀어내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또 막상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묘한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1: 네. 자, 9위로 데뷔한 곡입니다. 노아 칸 Doors.

0: 네, 이번 주 9위 노아칸 Doors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6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Ordinary이고요. 이번 주 7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엘라 랭리의 2집 앨범에 수록이 돼 있고요. 네. 이 둘이 같이 하게 된 계기는 2025년에 모건 월런 투어에 엘라 랭리가 참여를 했었대요. 네, 그래서 친분이 있어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 이별한 후에도 서로

0: 네, 이번 주 7위로 데뷔한 엘라 랭리 그리고 모건 월런 I can't love you anymore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한 계단 올랐고요. 5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입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세 계단 하락했습니다.
0: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2년으로 갑니다. The Shirelles, Soldier Boy.

자, 1972년입니다. 로버타 플렉.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로버타 플렉 1972년 이번 주 입이 자 1982년으로 갑니다. 방겔리스 체리오스 오브 파이어.

영화를 본 기억은 아주 가물가물합니다. 불의 전차, 반길리스, 체리오스 오브 파이어. 1982년 이번 주 1위. 자, 1992년으로 갑니다. 크리스 크로스.

크리스코스 점프. 1972년 이번 주 1위. 자, 2002년으로 갑니다. 2002년 이번 주 1위. 아샨티 Foolish.

아샨티의 Foolish. 2002년 이번 주 1위. 자, 2012년으로 갑니다. 구티의 피처링 킴브라.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고티에 피처링 킴브라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2012년 이번 주 1위. 자, 2022년으로 갑니다. Harry Styles, As It Was.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2022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올리비아 딘, Man I Need.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5월 계절의 여왕답게 이번 주말 별로 흠잡을 데 없는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른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 강릉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일교차 심하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충북, 경북,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지난주 3위였는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이 한 계단 올랐고요.
3: 네.
4: 이번 주 1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5월 1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도미닉 파이크의 베이비 돌이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9위에서 한 계단 올라왔는데요. 자라 랄슨의 Lush Life고요. 이번 주 7위, 변동이 없는데요. 솜버입니다. Home Record.
3: 자, 영국 싱글 차트 7위. 솜버, Home Record.

0: 네, 영국 싱글 차트 7위 솜버의 홈레커였습니다.
1: 이번 주 6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저스틴 비버의 데이지스가 한 계단 하락했고요.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6위에서 한 계단 또 올랐는데요. 알렉스 워런의 Fever Dream입니다. 이번 주 4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고요. 이번 주 3위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의 뷰티 앤 어 비트입니다. 스타들도 그 코첼라 공연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4월 18일 공연을 봤는데 너무 최고였다. 그래서 베이비를 부를 때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입니다.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쉬 뷰티 앤 어 비트.

0: 네, 영국 싱글 차트 3위 저스틴 비버 피처링 니키 미나시 뷰티 앤어 비트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재진입한 앨범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넘버원스고요. 지금 네. 4위도 마이클 잭슨 앨범이 새롭게 다시 진입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마이클 Songs from the Motion Picture가 올랐습니다. 지금 전기 영화 때문에요. 예, 네. 앨범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0: 그렇죠.
1: 3위는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고요. 이번 주 2위로 데뷔했는데요. Foo Fighters의 Your Favorite Toy라는 앨범입니다. 벌써 12집 앨범이 발표가 됐는데요. 데이빗 그롤의 집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자,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노아 카한의 The Great Divide입니다. 영국 앨범 차트에서 지난번 앨범에 이어서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자, 영국 앨범 차트 2위 Foo Fighters의 Your Favorite Toy. 이 앨범의 앨범 타이틀곡 Your Favorite Toy.

네, 영국 앨범 차트 2위 Foo Fighters의 Your Favorite Toy 타이틀곡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0위는 노아칸의 Stick Season. 9위가 Morgan Wallen, One Thing at a Time. 8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 7위가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뭐 영화 때문이죠. 네. 6위는 저스틴 비버, Swag. 미국 앨범 차트 5위 BTS의 아리랑, 4위는 켈라니의 켈라니, 3위가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2위는 엘라 랭리의 Dandelion. 자, 이번 주 앨범 차트 1위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입니다. 자, 미국 앨범 차트, 영국 앨범 차트 모두 1위. 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타이틀곡 The Great Divide입니다.

락앤 얼터너티브 송스차트는 노아칸의 도어즈가 1위고요. 어드 컨템포러리 차트 알렉스 워렌 오드네리. 팝 에어플레이 1위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he Fall in Love.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추진 텍사스. R&B 힙합 송 차트는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가 1위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노 마르스 I Just Might.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이번 주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1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Sam Fender and Olivia Dean의 Rain Me In이 다시 1위가 되면서 지금 영국 싱글 차트에서 9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 네.
11: 지금 올리비아 딘이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곡이 Rain Me In이래요. 작년 6월에 Sam Fender 공연에서 딱 한 번 둘이 라이브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10: 네.
11: 그래서 샘 펜더가 5월 1일하고 2일 공연에 다 등장을 해서 같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10: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1: 네, 안녕히 계세요.
10: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고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무심히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선의들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비싼 옷이나 차, 가방 대신 평범하고 눈부신 사람들의 삶에 잠시 눈길을 멈춰보세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창조
5: 주비푸드.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 신현정 주무관입니다. 우리의 숲은 도민의 삶과 함께 해온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

0: 경우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는 불을 사용하지 맙시다. 산불 위험 기간에는 소각을 절대 금지합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후 재는 불씨가 꺼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약속입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북반구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여름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여름 평균 낮 길이는 14시간 정도고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에도 15시간을 넘지 않는데요. 게다가 지구는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한 해에 129번째에 해당하는 날이면 여름처럼 낮의 길이가 14시간을 넘기기 시작한대요. 하루 이틀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그게 5월 9일 오늘이고요. 낮이 길어지는 만큼 나무의 새 잎이 무성해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9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더 발런티어스의 썸머였습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별이 안 빛나는 밤이 되어가고 있지만 뭐 우리는 애초에 마음 먹었죠. 뉴 노말이 되기로 끝날 때 별이 빛나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낮의 길이가 14시간을 넘깁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여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잠 못 이루는 밤에 해가 유독 좀 빨리 뜰 때 그때부터 느껴요. 아, 여름이 오는구나. 이제 벌써 해가 뜨는구나 싶을 때. 근데 참 한 번 짧아지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짧아지는 것 같고 기분 탓인가? 길어질 때도 급속도로 길어지는 것 같던데. 아무튼 오고 있습니다, 여름. 자, 오늘 3, 4분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기댈 수 있는 추천곡 들려주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그 전에는 부엉이들 이야기 만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

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엔플라잉의 옥탑방 듣고 왔습니다. 부엉이들 사연 좀 볼게요. 4547님 안녕하세요. 대장부엉님. 소소한 취미긴 한데 지난 연휴 때 한 블럭 작업이에요. 아, 블럭 장난감. 며칠 동안 날밤 새며 명상하는 기분으로 조립했습니다. 이만큼 건강한 취미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정신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저도 이거를 진짜 어릴 때부터 쭉 이어오고 있고요. 여전히 좋아하고요. 이 대단한 일을 내 손으로 해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근데 이 목 건강이 진짜 안 좋긴 해요. 예, 제가 중간중간 스트레칭하고 천장 쪽으로 목 한번 쫙쫙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펴주고 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0661님께서 대장부엉 저 어제 새벽 4시에 자서 오늘 11시에 일어났어요. 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낮밤 바뀌는 건 아닌지 다시 돌리려면 밤을 새야 할까요? 아, 정확히 제 루틴에 가깝고 제가 되게 괜찮은 하루라고 느끼는 알차게 잤다. 네. 되게 적당한 때 자서 잘 일어났다. 7시간 딱 잤다. 저는 아예 여기 고정이 됐는데 그게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점점 이게 뒤로 밀려서 좀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이대가 저보다 한 10살보다 그 이하로 어리다면 세세요. 근데 제 또래다. 그러면 그냥 조금씩 억지로 당겨 주무세요. 세면은 몸이 가버리더라고요. 1482님 밤에 뛰고 왔습니다. 벌써 여름이 고개를 빼꼼 내미네요. 산책로엔 장미가 활짝 폈어요. 하양, 노랑, 검붉음. 색색의 꽃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며 코를 간지럽히니 행복하더라고요. 달리면서 이하이의 로즈가 생각나 돌아오면 신청해야지 했네요. 틀어주실 거죠? 세상에 어떤 산책로에 장미가 보통은 한 가지 색깔로만 펴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색색깔로 피어있나요? 부럽습니다. 노래 함께 듣죠. 이하이의 로즈.

이하이의 로즈에 이어서 윤상의 우연히 파리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성현우님께서 평소 퇴근할 때 듣는 부엉입니다. 장기 휴면 해제하고 글 써봅니다. 남들 쉴 때 해외 출장 나와 주말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있네요. 저녁밥도 못 먹고 힘이 듭니다. 그 피곤한 와중에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면 너무 피곤하다고 어디 하소연하기 조금 뭐 머쓱할 때에 여기 와서 툭툭 털어주세요. 진짜 공감해주는 분들 한 바닥입니다. 그래요. 이게 너무 피곤하면은 밥맛도 떨어지더라고요. 이재근님은 오늘 하이룩스 체험을 하고 왔어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무게 줄여서도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파트너분께 죄송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정신 없었냐면요. 운동 후 샤워 끝내고 집에 터덜터덜 왔는데 가방에 있어야 할 옷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 헬스장에 두고 온 거 있죠? 정신줄 놓게 만드는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록스라는 운동은 러닝과 기능성 운동을 결합한 실내 피트니스 레이스라고 유산소랑 운동이랑 막 섞어서 하는 거의 뭐 크로스핏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종류인 것 같은데 재근님은 운동 좀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가방에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입고 왔어야 되는 옷을 두고 차차 뭐지? 아무것도 안 입고 와버렸네 이러신 건 아닌 거죠. 그럼 된 거죠. 아니 이게 그렇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는 항상 모든 걸 그냥 아예 그 어련히 제가 두고 오면은 이게 맡겨두는 장소도 있어요. 저는 이제 헬스하는 데랑 필라테스 하는 데랑 같은 건물에 있어가지고 아 네, 어때요?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몰아붙여도 되는 분인 거죠? 보통 이게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받쳐주는 분이라는 뜻일 것 같거든요. 아 저는 이거 어느 정도를 벽을 치면은 몸살로 와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9916님 오늘 딸을 데리고 친정엄마한테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쯤 꽃다발과 용돈을 드리고 오거든요. 손녀딸 보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드리고 왔네요. 할머니 건강해야 돼. 그래야 내년에도 이런 예쁜 꽃다발과 용돈 받을 수 있지. 엄마가 웃으시더라고요.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예쁜 말을 음성으로 남기고 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거 문자로도 은근히 하기 힘든 말인데 사랑둥이이신 모양입니다. 노래 같이 듣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서울은 한낮 기온이 23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지금은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고 나면 기온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특히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때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공기 깨끗하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도 더 올라서 서울과 광주 25도, 대구 26도, 강릉 27도가 예상되고요. 바깥 활동하신다면 건조한 대기 속에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대부분 풀렸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안에서 짧게 밀리는데요. 다만 남해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산인국의 나들목 부근 3차로 막고 버스 고장사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민주였습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parents.
1: I hope that you're warm and safe. The memory that I can't replace, but you're lost in Paris.
2: Tom Misch featuring 골드링크의 Lost in Paris 듣고 오셨습니다. PD가 파리에 꽂혔나? 파리 얘기 나오는 노래가 계속 있네요. 예. 별밤 2부로 왔고요. 8186님께서 오늘도 만보 걷기 챌린지를 위해 열심히 걸었네요. 성취감 그득합니다. 아, 지금 운동 부엉이들 사연이 올 때마다 제 근육이다 이렇게 튼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 사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야 다른 나도 해야 되는데 하는 부엉이들 한 마리라도 더 밖으로 내몰 수가 있거든요. 은근히 듣다가 나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8183님은요. 오랜만에 등산 다녀왔어요. 힘들어서 헉헉대면서도 산이 주는 상쾌함에 또 빠져드네요. 한동안 등산과 멀어졌었는데 다시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아, 등산. 항상 저희 집 근처에 많은 동네 주민들이 찾는 산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랑 이사와서 저기 언제 한번 꼭 가자. 가자. 2년 지나고 3년 차쯤 우리 오늘 한번 가보자. 갔는데 얼마 전에 거기가 이제 길을 닫았다고. 근데 이게 산책로인데 왜 닫았냐고 하니까 거기에 안에 절이 있는데 거기서 여기는 엄연히 사유지다 하면서 닫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진 이미지가 무서워요 막 이런 거 아닌가? 아니면 근데 뭐 뭔가 막 시끄럽게 굴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분들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걸 수도 있겠죠. 3883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한 첫날입니다. 독감으로 6인실에 있어요. 늘 느끼는 거지만 건강하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네요. 보호자도 너덜너덜한 저녁이에요. 종일 굶었는데 애가 아프니까 허기도 모르겠네요. 부산 덕천동에서 준이 엄마가. 안 돼요. 예, 이럴 때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아실 겁니다. 이 간호 잘하려면 진짜 이 보호자가 튼튼해야 되고 보호자는 정신력으로 버티다가 퇴원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알아요. 예. 네, 진짜 그렇거든요. 집에 오고 나서도 한동안은 신경 써주셔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잘 드셔주십시오. 얼마나 아프면 독감으로 입원까지 했을까요? 세상에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404님은 얼마 전 장인어른과 둘이 상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응? 진짜? 그 조합 뭔데? 나는 상상도 못해 등의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저는 장인어른과 상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서 아주 좋은 여행이었어요. 상쾌한 날씨는 여행을 더욱 빛내주었고 장인어른과의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기회 되면 가족들 다 함께 한 번 더 가고 싶을 정도예요. 와, 이 조합 뭔데요? 너무 희귀한 케이스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랑 사이좋고 좋은 사위,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너무너무 잘 지내는 며느리 많은데 그래도 둘이 해외여행을 간다? 이건 정말 정말 특별한 건데 이런 경우를 제가 언제 봤냐면 뭐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낚시를 좋아한다거나 뭐 아무튼 취미가 같을 때 이 관계에서 가까워지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닌 거면 진짜 무슨 전생에 더 특별한 인연이 있었나 봐요. 아, 아무튼 너무 집에서도 기뻐하겠네요.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노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

노리플라이의 낡은 배낭을 메고 이어서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 듣고 오셨습니다. 0408님 인터넷에서 나이 든 건 눈빛에서 티난다는 말을 보고 뜨끔했어요. 20대에 총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세월을 얼굴로 맞는다는 말 많이 하는데 눈빛도 포함인가 봐요. 근데 생각해보니 나이 드신 분들도 눈빛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초롱초롱하게 살아야겠어요.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 눈이 반짝거린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뭐 눈을 반짝였다. 뭐 호기심, 어떤 표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반짝거리는구나라는 걸 가수 이은미 씨를 실제로 봤을 때 느꼈어요. 아니, 눈이 어떻게 저렇지? 그러고 보니 나이가 들수록 그 눈이 좀 뿌얘지거든요. 그 왜 뭐에서 올까요, 그게? 물론 뭐 흰자 위에 색깔 때문도 있겠지만 그 탁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이거야말로 내 마음 어딘가, 예, 내면의 어딘가에서 나오는 거겠죠? 아,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님은 이나님 가끔은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 들 때가 있잖아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지만

집에 오는 길에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든든한 지원군 같은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승현님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좀 이렇게 남들이 기대는 역할인가 봅니다. 예, 재미있게 해주고 맞춰주고 들어주는 역할일 때 가끔 아, 내 마음은 누가 들어주나 하면서 헛헛할 때가 있지요. 쌤김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진아, 정승환, 권진아가 함께해서 든든하실 겁니다. Your Song.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 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9: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0: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서주희님이 일찍 자느라 이 시간에는 라디오 못 듣는데 오늘은 잠이 안 와서 여러분들 옆에 끼어 앉아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아, 빨리. 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자, 2부 마무리 하면서 노래 한루로의 영영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랑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6: 1588-1191-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대기.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귀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0: 후이씨.
1: 예예.
0: 예. 다시 내게 익숙한 네, 후이씨로 마주 앉았습니다.
1: 네.
0: 지난주에 네. 우리 또 분칠 후이를
1: 그렇죠.
0: 그리고 예. 화려한 조명 아래서
1: 맞습니다.
0: 그리고 마이크 잡고 있는 후이 모든 것이 네. 되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1: 네.
0: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하고요.
1: 저도 사실 이 구도가 저에게 너무 익숙한 구도인데
0: 맞아요.
1: 그날은 네 뭐 긴장이 그래서 저도 많이 돼가지고 초반에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0: 아니 그 막말을 하셨더라고.
1: 제가요? 어떤 말이죠?
0: 그 팬들한테 네. 그날 라이브로 불렀던 신곡 그 내일의 나에게
1: 네네.
0: 너무 못 불렀으니까 듣지 말라 그랬다고.
1: 제가 듣지 말라고 했나요?
0: 그랬다고.
1: 아 그랬어요?
0: 네.
1: 어 그런 망언을
0: 너무
1: 제가
0: 초망언.
1: 아예 들으셔야죠. 별밤은 들어야 되는데 아니,
0: 별밤을
1: 제가
0: 떠나서 못 불렀다라는 게 지금 망언이죠.
1: 아
0: 너무 아니, 못 불렀다.
1: 제 기준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다.
0: 후이 씨도 네. 혹시 잘 부른다의 기준이.
1: 네.
0: AR, CD에 네. 맞춰져 있나요? 그렇게 그 녹음 상태?
1: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어떤 클린한 라이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0: 이 곡은 클린한 네. 라이브에서 매력을 찾으면 안 되죠.
1: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0: 아직 멀었네. 네, 아직 멀었어요.
1: 아직 멀었습니다.
0: 네, 그날의 감정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1: 네네.
0: 특히 아이돌 리더들 특히. 좀 클린함.
1: 아 맞아요.
0: 그리고 CD와 가장 근접함.
1: 그럼요.
0: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1: 맞습니다.
0: 안 돼요.
1: 안무를 워낙 이제부터. 많이 맞춰왔고
0: 네.
1: 사실 그 뭔가 짜여진 어떤 딱 그 그림 안에서 사실 많이 해왔다 보니 좀 어색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0: 지금부터 후이 씨는 근데
1: 네.
0: 이제 달라야 된다고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페스티벌 후이, 네. 뭐 솔로 공연 후이 등등이
1: 맞아요, 맞아요.
0: 될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C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별밤 SNS에다가 우리 네. 라이브 직캠 영상을 저희가 올렸더니 진짜 부른 거 맞네? 라디오로 듣고 에이 라이브일 리 없다 생각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고단수 후원일까요?
1: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모니터를 봤는데
0: 네.
1: 걱정한 거에 비해 굉장히 선방한 느낌이더라고요.
0: 아이고.
1: 그래가지고 약간 또 제 목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밸런스를 잘 잡아주신 것 같아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역시 별밤.
0: 자꾸 이러면은 매주 시켜요 이거 라이브로. 매주 만족하실 때까지 하라고.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내일의 날개가 봄맞이로 나왔고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계절별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방 또 나와요 노래가.
0: 아싸.
1: 또 나올 텐데 사실은 아직 다음 곡을 이제 셀렉한 단계는 아니고 이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이긴 한데 이제
0: 예.
1: 어제 제가 곡을 다 마무리를 지어서 가 믹스까지 끝내가지고 일단 노래를 이제 보내드렸긴 했어요. 저는 요 노래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요 중에 이제 어떤 곡이 좋으세요? 이렇게 제가 좀 선택지를 보통 이렇게 드리는 편이긴 해서 그래서 일단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제 마음속에는 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여름 시즌의 후이도 벌써 이미
1: 네.
0: 슬슬 출격 준비가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0: 좋아요. 이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이의 그 노래, 뭐 그날의 라이브와 별 차이가 없지만 굳이 이번엔 음원으로 들을게요. 내일의 나에게.

0: 호이의 내일의 나에게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호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익명을 요청한 K님의 사연입니다. 사람 성격이 바뀌기도 하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MBTI 이성향으로 외향적인 편이었는데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집에서 혼자 노는 게 편하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게 됩니다. 약속이 생기더라도 주중으로 몰아놓고 주말엔 최대한 집 밖을 안 나가려는 전략을 세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만의 안전한 공간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혼자 밥 먹는 걸 잘 못했는데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직접 해먹는 게 좋아지고 영화도 집에서 보는 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밖에서 돈 쓰는 일이 많았던 제가 요즘은 집 꾸미는 데에 투자하고 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별밤도 알게 됐고요. 부엉이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말에 집에서 뒹굴거릴 때 듣기 좋은 노래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있다는 K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네. 이 MBTI 글자 중에 네. E랑 I, 외향성, 내향성 이게 제일 많이 바뀌고
1: 그쵸.
0: 그리고 심지어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1: 맞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어떨 때 바뀌냐면 요즘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도 그치. 중요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뮤지컬 할 때는 E로 바뀌었다가 또 이렇게 작업 시즌이 되면 I로 다시 바뀌었다가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더라고요.
0: 이거는 좀 모든 그 MBTI 속 글자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조금씩 좀 바뀌어야
1: 네네. 근데 저는 안 바뀌는 거 하나는 많이 듣는 게 J와 P가 바뀌었다는 사람은 진짜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F랑 T도 막 많이 바뀌시고 하거든요.
0: 아, 예. 그거는 완전 저는 양면이에요. 네.
1: 근데 이제 P와 J는 근데 많이는 못 뵌 것 같아요.
0: 제가 J란 말이죠.
1: 네네.
0: 근데 충동 구매 잘하거든요.
1: 저도 J인데 어? 네. 저 완전 충동적. 전 여행도 충동으로도 가고.
0: 그럼 뭐예요? 그것도 섞여 있는 거 아닐까?
1: 그렇긴 하죠.
0: 예. 네. 그러니까 다 반반이에요, 우리는.
1: 맞아요.
0: 예, 그래요. 아무튼 저는 약간 좀 오락가락이 그 슈퍼 T일 때도 정말 많고요, 저는.
1: 맞아요. 아, 사실 저는 그 누나의 MBTI를 사실은 최근에 알았어요. 아. 제가 따로 이제 여쭤본 적이 없으니까.
0: 아, 그렇죠.
1: 그래서 맨 처음에 뵀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이 글에서 느껴지는 어떤 MBTI라고 할까 약간 분석적인 어떤 필체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서 T

0: 이상의 시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내고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뭔가 너무 뭔가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같이 슬퍼해 주시고
1: 그 좋아해서 그래요.
0: 아 그래요.
1: 아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 너 티인 줄 알아.
0: 아 그런
1: 상태적으로 좀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사람은 변합니다. 제가 그래요. 아무튼 노래 기대는 밤 사연을 주신 K님 아주 딱 좋아요. 후이가 근데 많은 바쁜 연예인들이 네. 보통 집돌이 집순이거든요.
0: 그쵸. 네,
1: 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네네. 있었다 하면은 집에서 뒹굴거리는 거 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오늘 사연에 딱 맞는 플레이리스트도 잘 짜주실 것 같습니다.
0: 네, 저의 이번 첫 번째 곡은 김광진의 편지입니다.
1: 여기까지 슬프게 가요?
0: 슬프게 간다기보다 제가 이 노래를 들고 온 이유가 사실은 최근에 김광진 선배님께서 방송에 출연을 되게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성시경 선배님께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오신 것도 뵀는데 목소리가 정말 그 호텔에서 쓰는 새하얀 이불과 베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노래를 너무너무 멋지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그 김광진 선배님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어요. 김광진 선배님 노래를 저희가 무대 위에서 한번 불렀는데 너무 예쁘게 봐주셨는지 따로 밥을 한번 사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선배님께서 그 노래는 당연히 많이 들었는데 라이브 영상을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노래를 어떻게 부르신다까지는 제가 몰랐던 거죠.
1: 그럴 수 있죠.
0: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영상들을 하나 두 개 보면서 너무 제가 빠져가지고 요즘에 선배님 라이브하는 영상들을 막 보고 있어요. 보면서 똑같이 노래 연습하고 선배님처럼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와 이 그 깨끗한 고급스러움의 거의 정석의 진짜 경지에 오르신 느낌 수준이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1: 아주 그 정도로.
0: 왜냐면 음이 사실은 진짜 분석적으로 보컬적으로 보면 네네네. 음이 낮지 않고
1: 그렇죠.
0: 남자치고 굉장히 높은 음인데
1: 맞습니다.
0: 이 음을 지금의 이 컨트롤로 부르시는 게 제가 음원도 사실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네. 이 노래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어떤 표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주시셔서 노래를 녹음을 하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그 방식보다는 조금 더 노래 부르기에 편안한 방식으로 좀 선택을 하시셔서 라이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와 그냥 못 보신 분들은 진짜 꼭 보셨으면 좋겠고
1: 성시경 씨 영상 가장 추천하십니까?
0: 제일 최근에 나온 그 프로그램 네.
1: 좋습니다. 네. 푹 빠졌습니다. 네. 후이 씨가 김광진의 편지 듣고 올게요.

0: 김광진의 편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후이 씨가 우리 김광진 씨가 원래 본업이 금융 전문가라는 거를 네. 조금 전에 네, 아셔가지고 네. 본업이시고요. 최근까지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근간까지도 유지하셨던.
1: 와 그러면 노래도 이렇게 히트곡이 많으시고
0: 그때도 하고 계셨어요.
1: 야
0: 너무 그러면, 특이하죠.
1: 네.
0: 마치 루시드포 같은 거죠.
1: 그쵸.
0: 히트곡 있는데 계속되는 과학자인.
1: 와
0: 네, 화학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곡은 또 어떤 와가 준비되었나요?
1: 두 번째 추천곡도 약간 좀 집이라는 단어의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곡인데 타블로 피처링 이소라의 집입니다.
0: 아, 저 이 앨범을
1: 네.
0: 이게 컨디션 좋을 때 들을 수 있었어요. 한동안 너무 아파서 열꽃 앨범.
1: 그쵸. 사실 이 노래가 나오는 어떤 과정들에서 뭐 다양한 어떤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앨범이라서 네. 전체적으로 저도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쵸? 뭔가 이렇게 콕콕 찔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곡들이 많은데 이 노래도 두 가지의 표현이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사실 나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 우리 K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또 이 곡에서의 또 다른 집은 슬픔이 곧 내 집이기 때문에 가끔씩 행보로 외출을 나가도 결국엔 다시 슬픔이라는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로서의 집이 표현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0: 진짜로 이거를 좀 긴 우울감에 고통받은 네. 사람들은 너무 공감을 가살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분이 너무 익숙해서 네. 기분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네. 후폭풍이 너무 세요. 그래서 그 기분 좋아

0: 좋아지는 게 너무 무섭워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계속 그냥 침전된 채로 있고 싶지.
1: 네.
0: 그렇게 계속 스스로 고립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저는 정말 어떻게 이거를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 과정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자기 환부를 네. 마취 없이 자기가 열어서 도려내는 과정 같이 저는 느껴져서 그리고 이게 아직도 진짜 이 앨범 들으면 같이 그게 느껴져가지고
1: 네.
0: 좀 진정한 채로 곡 소개가 잘 안 돼.
1: 아.
0: 그 아무튼 네.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나 다시 지금의 이제 타블로 씨에게 집은
1: 맞아요.
0: 안위와
1: 네네네.
0: 온전함과 행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1: 네.
0: 우리 사연자 K님의 집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이 씨의 두 번째 추천곡 듣겠습니다. 타블로 피처링 이소라의 집.

문턱은 넘어서면 어지러워 내게 편한 나의 경계선이어서 심장만 어지럽혀 치워둔 쓸모없는 감정은 먼지 덮여 여길 벗어나면 죽음 익숙한 슬픔보다 낯선 행복이 더 싫어서 걸음버린 나 헌신발이 될까만 겁이 나 세상 세월 사람 날 꺾어 신어서

기억 있을까? 난 왜 얕은 상처 속에도 깊이 빠져 있을까? 사는 건 누구에게나 화살세례지만 나만 왜 맘에 달라붙은 관역이 클까? 감정이 극과 극 달리고 걸음 느린 난 뒤떨어져 숨 막히고 내 맘을 못 줘 세상을 놓쳐 몇 걸음 위 행복인데 스스로 한 단씩 계단을 높여 누구에겐 두려운 일 하지만 내겐 웃음보다 자연스러운 일 사람이 운다는 것은 참을수록 길게 내뱉게만 되는 그저 그런 숨 같은 일 Let me breathe 슬픔이 내 집이잖아 머물래 난 제자리에 잠시 행복 속으로 외출해도 반드시 귀가할 맘인 걸 이젠 알기에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부엉이들에게 추천곡 들려주는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집에 있는 게 점점 좋아진다는 K님을 위한 선곡 들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전 되게 네. 너무너무 좋은 지금 전환점인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사람이 좀 안정적이어서 네. 그러니까 나가기가 두려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좋은 거라 네. 그냥 내가 내 집이 점점 좋아지고 예쁘게 가꾸고 싶은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2: 그쵸.
1: 그리고 뭐가 사람이 마음이 헛헛하고 나 너무 외로운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 더 나가게 돼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K님이 이제 진짜 어떤 안정기로 접어드신 게 아닌가.
2: 와, 그러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후이 씨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집돌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바쁘기 때문에 짬짬이 시간을 내면은 집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네. 그냥 작정하고 집에 있으면 기간이 없을 것 같아. 그렇죠?
2: 그런 것 같아요. 나가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있으면 그래서 나가요. 웬만하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네 집에는
1: 후이 씨를 위해서 네. 약간 달팽이처럼 네. 텐트를 갖고 다니자. 그래서 그 텐트를 본가라고 설정하자.
2: 네.
1: 항상 집에 있는 거지.
2: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 달팽이.
2: 네.
1: 자, 세 번째 추천곡은 그래서 뭐죠?
2: 네, 그래서 저희 세 번째 추천곡은요. 이제 분위기 좀 바꿔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입니다.
1: 아, 이거 완전 집바이브.
2: 네, 맞아요. 사실 그냥 아, 이 노래는 진짜 뭐 워낙 저희가 또 이 노래 기대는 밤에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지만 네. 그 이 토픽이 진짜 그냥 피곤하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뭐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라는 이 예, 그냥 이 한 단 한 문장의 이 키워드가 너무 키치하고 사실 저는 오면서 노래를 이 노래를 쭉 다시 듣는데 그냥 믿기지가 않는 음악이죠. 사실 멜로디도 믿기지가 않고 멜로디를 진행하는 박자감도 믿기지가
1: 말도
2: 않고
1: 안 돼.
2: 근데 거기에 쓰여있는 가산마에도 믿기지가 않고
1: 믿기지가 않은.
2: 근데 더 믿기지가 않는 건 그냥 정말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 트랙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피아노가 사실 이 정도 길이의 곡이면 중간에 예를 들면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뭐 코드를 조금 한 음씩 풀어서 치거나 분명히 뭔가 변주를 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이건 정말 그냥 정직하게 코드만 뚝 쳐주고 드럼도 분명히 뭔가 리듬적인 변주를 주려고 했을 텐데 그냥 너무 정확하게 그냥 너무 정직한 음악인 거죠. 근데 사실 아 이런 선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1: 어렵죠.
2: 정말 어렵고 계속 그냥 덜 만든 느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발매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냥 이 선택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과감하다 네, 싶습니다.
1: 이게 자이언티가 음악을 만드는 그 태도 자체가 좀 네. 인테리어 하듯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뭐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아니면 또는 옷을 입는 느낌으로 네네. 아, 이 오늘 내가 내고 싶은 분위기는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어야 돼. 네. 이 옷에는. 그러면 누군가가 보기에 아, 머리 좀 저거 좀 정리해야지 싶지만 네. 아니, 이거는 지금 내가 약간 이 흐트러져 있는 머리 스타일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네. 이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2: 네,
1: 그런 게 확실해서 아마 후이 씨가 느끼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나왔을까가 네. 좀 이 시각적인 프로듀싱 감각이 있어요. 가사도 배치가 스토리식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소리가 툭툭 이렇게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느낌으로
2: 맞아요.
1: 쓰거든요.
2: 네네.
1: 희한해. 이 얇은 뮤지션 중에 제일 잘하는 자이언티.
2: 진짜.
1: 아, 후이 씨의 세 번째 추천곡이에요. 아, 보고 싶네요. 자이언티의.

0: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왔습니다. 요런 노래를 만들고 부른 후이를 상상하면 네. 상상이 안 되긴 해서 진짜 다른 길의 뮤지션이구나.
1: 그럴 것 같아.
0: 거꾸로 왜냐면 자이언티가 후이의 노래를 부르는 건 더 상세 내일의 나에게 이미 내일로 가기 전에 이미 응급실 가요. 그 노래.
1: 그럴 수도 있죠.
0: 네, 내일이 오기 전에.
1: 근데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긴 해요.
0: 왜 맨날 배워요? 아니, 서로 배워야 될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구미가 다른 거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조금 더 제가 볼 때 후이 씨는 음악의 족적으로 지금 길게 보고 네. 뮤지션으로서의 삶.
1: 네네.
0: 저는 좀 더 넓은 통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1: 네.
0: 네 번째 추천곡 뭐죠?
1: 네, 저의 네 번째 추천곡은요 최신곡입니다. 아일릿의 It's Me입니다.
0: 지금 도파민 네, 완전 너무 올라오는데
1: 여기가 이제 드랍 파트인데
0: 아, 이거는 네. 아직도 먹히네요.
1: 어떤 거요?
0: 왜 이 드랍 이게 할 때가 뚜둥뚜둥 뿜뿜뿜 이거는 항상 사람을 어김없이 흥분시키죠?
1: 그냥 그러려고 만들어진 음악이니까요. 네, 사실은 네, 그냥
0: 흥분되네.
1: 의도 자체가 흥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일단 집을 꾸미고 있는 약간 그런 상상이 되는 예를 들어 뭔가 아, 내 예쁜 집을 만들면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예를 들어 뭔가를 조립하고 있거나 이럴 때 틀어놓으면 좀 이렇게 흥나면서 좀 예뻐질 내 집도 좀 상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듣기에 되게 좋은 음악인 것 같아서 일단 들고 왔고 이 노래는 사실 테크노 거든요.
0: 아 근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이돌이 테크노 음악 하는 경우가 네. 그렇게 나 많이 기억이 안 나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좀
0: 빅뱅 정도?
1: 근데 사실
0: 감이 만든 거지.
1: 맞아요.
0: 이 정도는.
1: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은 예전에는 약간 DJ분들께서 DJ씬에서 이렇게 틀었던 나왔던 음악들인데 이게 이제 K-POP씬으로 넘어와서 좀 이렇게 접목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게 저는 너무 흥미롭고

0: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음악들 중에 저에게 가장 신선한 충격이었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티저가 딱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Who's your voice? I'm your voice.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약간 그런 DJ 분들이 하시는 이런 테크노에 많이 쓰이는 톤이긴 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거를 K-pop 아이돌이 가창을 한다가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1: 그러네.
0: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면에서 너무 완성도가 높은 곡이었습니다.
1: 그리고 요새는 K-pop 아이돌 씬이 가장 진보적이고 막그 혁신적인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안주하고 쉽게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그좀 탐험정신이 많이 보이고요. 전
0: 그러니까요.
1: 그게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아일릿의 It's Me.

0: 쿠이시의 네 번째 추천곡 아일리스 It's Me 들었는데요. 네. 아 이거는 지금 흥을 멈출 수가 없고요. 이 대청소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습니다. 네. 아,
0: 자 벌써 마지막 곡 소개할 시간인데요.
1: 네, 마지막 곡도 좀 살랑살랑한 약간 펑크한 음악을 들고 왔는데 모요의 누구야입니다. 네, 일단 이 노래는 조지님과 소울님과 따마님이죠. 뭔가 우리나라를 이제 딱 봤을 때 약간 R&B 씬을 대표하는 세 분께서 모이셔가지고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드셨어요. 모요라는 팀을 결성을 하셨고 이제 첫 곡이죠. 새로 처음으로 이제 발매된 곡이어서 네, 누구야라는 곡 들고 왔고 한번 뭔가 어떻게 무대를 하실까도 궁금해서 제가 라이브도 찾아봤는데 네. 너무너무 귀여운 안무도 같이 이렇게 곁들이시면서 무대를 너무 이렇게 청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음악도 그냥 이 사실은 요 주제에 가장 걸맞는 음악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틀어놓고 뭔가 편안하게 즐기기에 좋은 음악인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흥미로운 그룹이네.
1: 네네.
0: 뭐요? 조지 솔다마, 조 솔다.
1: 네.
0: 아 근데 음악도 좀 남다릅니다.
1: 네.
0: 약간 이 그루브가 좀 심상치 맞아요. 않아요.
1: 사실 저는 이 세 분이 뭉치신다는 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노래가 나오기 전에.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래서 뭔가 R&B의 어떤 좀 진한 음악 혹은 서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나올 거라는 뭔가

0: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약간 의외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어,
1: 그러게요. 네. 자, 아무튼 또 흥미로운 이 프로젝트 팀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요의 누구야? 어, 아무튼 이 노래는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함께 들을 거고요. 오늘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들을 노래가 필요하다는 K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는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후이 씨도 좀 집에서 뒹굴거릴 시간 있으셔야 할 텐데요. 네네. 아, 올해는 조금 힘들겠죠?
0: 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냥 밖에서 뒹굴거려 주시고요. 네. 네, 길에서 잠들지만 말아요.
0: 알겠습니다.
1: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돼요?
0: 네, 별밤 페이지 노래에 기대된 마음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나저나
0: 네.
1: 그 여름 시즌 거는 예, 예. 초여름이면 볼 수 있어요?
0: 어,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1년이라고 보니까요.
1: 그렇지,
0: 그냥
1: 그렇지.
0: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4월에 노래가 나왔으면 뭐 그 다음은 언제쯤 될까.
1: 이거 계속 루틴으로 가져가죠. 월간 윤종 씨처럼. 네, 계절 후이.
0: 네, 저 진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1: 좋습니다.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모요의 누구야 들을 거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0: 감사합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영국 런던 왕립대학교에서 새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는데요. 불안과 우울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효과도 순간에 그친 게 아니라 최대 8시간 동안 지속됐죠. 우리 뇌가 새의 지적임을 평화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데요. 참새, 까치, 박새 같은 우리 주변 새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애쓰지 않아도, 돈 들이지 않아도 마음의 피로가 풀릴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민아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9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0458님께서 별밤 들으면서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제가 막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너무 귀여운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맛있는 걸 먹어도 인상 팍 쓰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몰입하고 있었나 봐요. 뭔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이게 너무 귀엽거나 너무 맛있을 때 저는 그 약간 사랑스러운 리액션이 안 나오고 약간 늘 화가 나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제 안에 화가 많은 건가? 아무튼 0458님도 그렇다니 위로가 됩니다. 오늘 끝곡으로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지아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굳건히 지탱하고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무심히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작은 선의들이 세상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비싼 옷이나 차, 가방 대신 평범하고 눈부신 사람들의 삶에 잠시 눈길을 멈춰보세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저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나요? 네, 가끔 이렇게 망설이게 될 때면 차라리 누가 등을 좀 떠밀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고는 하는데요. 혹시 지금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실행력 대장인 에디가 등을 팍팍 밀어드릴게요. 네, 우리 할까 말까 할 땐 일단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도 아이돌 라디오가 돌랑이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Idol I love. 돌랑이!

네, 아이돌 라디오의 첫 곡 더보이즈의 톡 여러분을 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돌 라디오는 또 제가 한 3주 만인가요? 그렇죠. 콘서트 전주부터 해서 콘서트 후 일주인 후까지 해서 네, 자리를 좀 꽤 비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네, 또 저는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콘서트 잘 마무리를 했고 살짝 부상을 입어가지고 지난주에 또 잠시를 좀 지난주에 자리를 또 잠시 비웠지만 네, 앞으로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네, 어머니랑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콘서트 끝나고도 네, 또 할아버지도 찾아뵙고 근데 할아버지 집에 찾아뵀을 때 할아버지께서 제 무릎이 또 안 좋으니까 그 동전 파스를 붙여주셨는데 아 그게 또 이렇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SNS에서 뷰가 360만이 넘었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붙여주실 때 한 두세 개, 뭐 네 개 붙여주실 줄 알았는데 한 20개를 붙여주셔가지고 네, 너무 시원하고 너무 뜨거우면서 네, 할아버지의 사랑이 애정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네,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네, 그런 파스였고요. 네, 뭐 이렇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돌랑이들의 사랑으로 저는 열심히 또 회복 중이니까 너무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콘서트 3일 동안 정말 더비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랑이 5월을 지켜줄 DJ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굿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네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날입니다. 왜냐? 지금 가든 스튜디오 문 밖에는 데뷔 첫날을 맞이한 신인 그룹이 도착해 있거든요. 앨범 발매 3일도 아닌 바로 3시간이 막 지난 바로 이 시간, 용감하게 아돌라로 뚜벅뚜벅 걸어온 병아리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네이지 여러분 어서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네이지입니다.
0: 아, 팩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 인사 한번 들어볼 건데, 카이세이 씨부터 가볼까요?
3: 네,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강아지 마현 카이세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좋습니다.
4: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자유분방한 윤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5: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안경개 키치한 매력의 아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안경개.
6: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올라운더 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0: 유아 씨.
7: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비보이 유아입니다.
8: 예. 비보이.
0: 비보이.
9: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부산 사나이 김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부산 사나이.
10: 부산 사나이.
11: 안녕하세요. 네이즈의 든든한 막내 도혁입니다.
0: 예. 좋습니다. 아, 뭐 여러분 오늘 또 데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네, 맞습니다.
0: 환영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자, 뭐 공식적으로 한번 이제 데뷔 축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데뷔 축하합니다. 와! 아이돌라디오 제작분들께서 정말 축하의 의미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와, 감사합니다.
0: 재밌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테이블에 내려주셔도 돼요. 네, 네.
1: 여기. 진정해.
8: 너무 예쁘다. 네,
0: 뭐 케이크는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드셔도 되고 끝나고 숙소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정말 오늘이 진짜 데뷔 당일이라 너무 떨리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특별한 날에 아돌라를 찾아와 주셨고, 근데 여러분 긴장한 모습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예쁘게 봐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0: 네. 네. 그리고 또 곤란하면 저에게 눈빛으로 이렇게 신호를 좀 보내세요. 이렇게 뭐 손을 드던가. 그러면 제가 좀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뭐 그럼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화이팅 한번 외쳐볼 텐데.
1: 네. 네.
0: 네이즈 여러분은 무대 전에 좀 외치는 파이팅 구호가 있을까요?
1: 아, 있습니다.
0: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해볼까요?
11: 아, 네. 오케이.
6: 오케이. 손을 위로 모아서
1: 주먹을 모아서.
6: 자, 오늘
1: 아이돌라디오 화이팅!
2: 둘셋 네이즈.
0: 와, 약간 땀바닥으로 던지고
6: 스톰핑으로
0: 스톰핑으로
1: 네이즈. 네.
0: 좋습니다. 자,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1: 오, 영광입니다.
8: 손을 같이 들고
6: 같이 모아서,
0: 네. 모아서
8: 주먹을 내린 다음에, 네. 발로 쿵
2: 네이즈. 네.
1: 쿵
2: 네이즈.
0: 맞습니다.
6: 오케이, 렛츠고.
8: 오늘 에릭 선배님과 함께 아이돌 라디오 렛츠 기릿.
2: 둘셋
0: 네이즈. 아, 좋습니다. 네, 뭐 이 에너지 그대로 네이즈라는 그룹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자, 우선 그룹명이 어떤 뜻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5: 네, 저희 네이즈는요, 땅의 끝, 바다의 시작인 고지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디 나아가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팀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팀입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뭐 이 팀 이름을 처음 이제 회사분들께 좀 들었을 때, 네, 그때 좀 어떠셨어요? 멤버들의 반응이.
1: 저희 다 너무 좋아했어요.
0: 아, 진짜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너무 입에도 착 감기고,
0: 맞아, 네,
1: 쉐이프도 기억하기도 너무 예쁘고. 싶고.
0: 네.
1: 그 영어로 썼을 때 맞아.
6: 맞아.
1: 딱 쉐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8: 글자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뻐서.
0: 맞아요. 좋고. 진짜 저는 그냥 진짜 제가 봐도 그룹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또 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보면 이제 본명을 이제 쓰시는 멤버도 있고, 네, 활동명, 맞습니다. 예명을 쓰는, 네, 분도 계세요. 네. 또 아토 씨랑 턴 씨는 활동명이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럼 본명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토 씨?
5: 네, 저 본명은 송두현입니다.
0: 송두현 씨.
5: 네, 맞아요.
0: 턴 씨는요?
6: 저 원래 태국 사람이 그 두 개 있거든요. 그 완전 긴 본명이랑, 네, 닉네임이 있어요.
0: 닉네임. 네.
6: 먼저 닉네임 설명하자면,

0: 헌터라고 합니다.
1: 헌터, 멋있는데요?
0: 네. 야,
2: 헌터.
1: 약간 메이즈런을 나올 것 같아요. 메이즈런을 나올 것 같아요. 네. 긴 이름은요?
3: 비야샤나방샹이라고 합니다.
4: 비야샤나방샹?
1: 다시 좀 천천히. 네.
3: 비야샤.
1: 비야샤.
3: 나방샹.
1: 나방샹.
0: 네, 맞습니다. 요.
1: 많이 하면?
3: 비야샤나방샹.
1: 비야샤나방샹.
0: 오, 감사합니다.
1: 낙낙집주.
5: 좋습니다.
1: 각자 이름 뭐 예명이 좀 뜻이 있나요, 아토 씨?
4: 아 사실 저는 사실은 원래 본명을 엄청 쓰고 싶었는데 이제 팀에서 이제 예명을 써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100개 넘는 후보를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멤버들이랑도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 본명인 송두현에서 둘을 빼고 송현 또 후보로 있었고 제 친구들이 별명으로 두두루 불러줘가지고 두두 그리고 듀라는 후보도 있었는데 대표님께서 듀라는 후보를 들으시고 그게 뜻이 이슬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슬이 해라 약간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5: 이슬이
4: 네, 토마스도 있었고
0: 원래 제 겁니다.
1: 네. 토마스.
5: 네. 네. 토마스 닮았다고 해가지고.
0: 네. 그래서 저.
1: 아, 저 그렇네요. 아니 지금 옷도 약간 파란색.
4: 파란색 빨간색이.
5: 토마스 룩이시네.
1: 파란색깔 입으셨어. 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아토가 된 그 뭐 계기가 있었나요?
4: 계기는 사실 너무 후보가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정신이 없었는데
1: 혹시 그냥 아톰을 좋아하세요?
4: 아톰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간 그냥 머릿속에서 딱 스쳐 지나간 이름이 아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토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래 아토 해! 이러셔서 한 30분 만에 그날 결정이 됐어요.
1: 진짜 그럼 100개를 쓴 거는 정말 무의미했네요.
4: 그래도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아토라는 이름을
1: 아토 어떻게 마음에 드시죠?
4: 아, 저 너무 마음에 듭니다.
1: 저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4: 감사합니다.
1: 자, 턴 씨는 어떻게 하다 턴이 됐죠? 턴을 잘 하시나요?
6: 턴도 잘합니다.
0: 턴도 잘하긴 한데 근데 그 뜻으로 자는 거 아니고 저는 턴이라는 단어가 my turn 이라는 뜻으로 짰습니다.
1: 그 돌 때 턴 말고 이제 내 차례다.
0: 네, 맞습니다.
1: 아, 그 의미에서 턴. 그러면 턴 씨가 턴을 고른 거예요? 예명으로?
0: 네, 맞습니다.
1: 약간 좀 자신감 넘치게.
0: 네, 그리고 멤버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다들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약간 잘 약간 외우기 쉽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 이 이름 활동하면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겠다. 네. 그래서 오케이, let's get it, turn.
1: 네. Let's get it. 네. 좋아요. turn 잘 어울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이름부터 생각까지 하나하나 고민을 해서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데뷔한 네이즈인데요. 어떤 노래를 들고 왔는지도 한번 알아봐야죠. 우선 네이즈의 첫 미니 앨범 네이즈 발매를 축하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발매된 정말 따끈따끈한 데뷔 앨범인데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 네이즈의 첫 번째 데뷔 미니 앨범 네이즈는요 팀명 그대로 네이즈랑 똑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커다란 꿈이나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을 지니는 저희 네이즈만의 그대로를 담은 앨범인데요 그만큼 저희의 청춘과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저희의 현재 이야기들이 아주 잘 담겨있는 네이즈만의 특별한 앨범입니다.
1: 좋습니다. 자, 또 타이틀곡이 바로 People Talk인데 네, People Talk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People Talk
5: It's easy to do People Talk 저희 데뷔 앨범 타이틀곡 People Talk은요 도입부부터 튀는 피아노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비트가 진짜 정말 인상적이고 그리고 People Talk에 담겨있는 저희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 뭐죠? 네.
5: 사람들이 뭐라 하건 우리는 무작정 행복한 있는 그대로의 저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4: 맞습니다.
1: 네, 회사에서 처음부터 이 곡은 이제 너네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이야 하고 이렇게 좀 들려주셨나요?
3: 그러지는 않았어요.
5: 여러 곡 중에서 계속 들려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피플톡이란 노래가 저희 가장 잘 어울리고 저희의 모습을 제가 정말 100%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럼 다른 후보가 몇 가지 있었는데 피프톡으로 네. 되었다.
7: 네. 네.
1: 아, 근데 피프톡 이제 이거를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여러분?
4: 완전 기억에 계속 남아가네.
7: 진짜 맞아. 후렴구가 되게 중독적이거든요.
4: 맞아요.
5: 피프톡 라라라라라.

0: 약간 이렇게 이지리스닝으로 랄랄랄랄라가 반복이 돼서 네. 계속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다고 해서 뮤비는 이제 오늘 6시에 나와서 아직 못 봤지만 그 티저 1, 2 이렇게 나왔잖아요.
2: 네.
1: 1, 2 제가 다 봤어요.
2: 다
1: 봤는데 되게 약간 저는 좀 신기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데뷔한다고 하면 뭐 정말 엄청 청량 귀엽게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막 엄청 강렬하고 좀 이런 걸로 나올 법한데 네이지 친구들은 굉장히 약간 좀 팝스럽게 되게 약간 하이틴스럽게 약간 이지 리스닝으로 나왔네. 그래서 지금 노래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 왕곡이 정말 기대가 되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녹음한 이 타이틀곡 피프 토크 이제 왕곡으로 들어볼 건데
3: 네. 네.
1: 오늘 또 네이지 분들이 라디오 최초로 라이브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네.
1: 편하게 물 마시고 준비하시고 네.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3: 네, 네.
5: 감사합니다.
1: 근데 정말 라디오 최초이기 전에 그냥 여러 방면에서 아예 그냥 최초 공개네요.
3: 맞습니다.
1: 네, 여러분이
3: 이제 6시나
1: 6시에 데뷔하셨으니까
3: 네.
1: 정말 와우. 최초 공개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6: 네, 감사합니다.
1: 네이지의 피포 토크 라이브 무대로 만나볼게요. Let's get it. 1, 2, 3.

0: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1: 네. 네. 여기 네. 계십니다.
0: 아 진짜
2: 러닝 진짜 좋아해요.
0: 그래요. 저도 러닝 좋아하는데 와우. 또 산책도 또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네. 거고 네. 네. 근데 뭔가 밤보다는 조금 낮에 네. 좀 너무 어둡고 좀 쌀쌀해지기 전에 약간 좀 낮 시간대 혹은 완전 아침에 러닝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되게 그냥 듣기 좋은 노래 네. 이거 들으면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하루 시작을 좀 잘할 것 같은 네. 활기차게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1: 요.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피프토크 퍼포먼스 또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죠. 네. 턴 씨가

0: 준호 반장이에요 혹시?
1: 오 맞아요. 네. 네.
2: 퍼포먼스 쪽으로는
0: 더영이 메인 댄서.
3: 예 메인 댄서.
0: 요 혹시 어떤 식으로 그 멤버들을 좀 연습을 이끌어요?
4: 어 저는 일단 일단 완전 완벽하게 100% 이렇게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보다는 저는 약간 자연스러운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7명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맞는데 근데 억지롭게 안 하는 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아,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좋아요.
4: 네, 그래서 그거? 맞출 때는
0: 맞출 때
4: 되게 느낌적으로
0: 느낌적 네.
5: 느낌을 많이 맞춰요.
0: 맞아요. 근데 사실 정말 저런 멤버 꼭 필요해요.
6: 네. 맞아요.
0: 멤버가 또 너무 다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보니까 앨범 발매 전부터 챌린지 영상이 계속 공개됐다고 들었는데
6: 네, 맞습니다.
0: 네. 네. 뭐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챌린지를 좀 찍으시니까 어땠어요?
6: 와 대박.
7: 진짜. 재밌었어요.
6: 맞아요. 네.
0: 뭐 지금 뭐 여태까지 누구 누구와 찍어보셨어요? 혹시?
6: 일단 저 케플러 선배님이랑도 찍었었고 네. 오라워즈 선배님이랑도 찍었었고 네.
2: 첫사랑 선배님, 또,
6: 도혁이 이분 선배님이랑 찍었었고
0: 아, 네.
4: 키노 선배님도
6: 아, 맞아요.
0: 아 정말요?
5: 엠플스 앤드건 선배님이랑
6: 이채연 선배님도
2: 맞아.
5: 아, 유니스 선배님
6: 유니스 선배님
0: 정말 많이 찍었네요.
2: 네. 네.
0: 좋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챌린지 중에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대표님 사무실 앞에서 아,
6: 와,
0: 네. 몰래 춤추신 건데 이게 혹시 네. 누구의 아이디어였죠?
5: 여기 아저씨
2: 에이저
0: 아, 혹시 아저씨 이거 네.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6: 아 이게 사실 저희가 작건을 찍던 중에 이 작건 주제가 챌린지 찍자 네. 좀 자유롭게 재밌게 찍자였는데 뭔가 평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찍던. 그래서 네. 그냥 대표님실 몰래 들어가서 추는 거 어떨까.
0: 방 안에서?
6: 네.
0: 문 앞이 아니라?
6: 그래서 일단 네. 문 앞에 갔어요. 네. 근데 계신 거예요.
0: 네.
6: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문 앞에서 저희가 살살 부르면서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는 안에 들어가서 찍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맞아. 들켰습니다.
5: 아, 맞습니다.
0: 네. 일단 우리 도혁 씨가 네. 또 대표로 이제 대표님께 영상 편지 한번
6: 와 영상 편지!
5: 우와. 불금
8: 대표님 일단 마루씨 올라가서 영상 편.. 아 마루씨 올라가서 챌린지 찍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사실 앞으로 이런 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몰래 올라가서 챌린지 많이 찍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보시면은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또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좀 어필하세요. 아,
8: 그리고
6: 회식
8: 회식 약속 전 잊지 않았습니다.
0: 뭐 먹고 싶어요?
8: 저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0: 소고기 돼지요.
7: 고기 고기.
8: 저는 소고기가
7: 최고
8: 고기 제일 비싼 걸로 한우 이제
6: 소고기
8: 2 플러스 2플로 이제
7: 3 플러스
8: 3 플러스로 이제
7: 나
8: 네네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좋습니다. 대표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전달됐을 거고요. 네, 대표님 약속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 사랑합니다.
5: 사랑합니다.
0: 네, 이쯤에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올 건데 여러분 마음껏 드시면 되고요. 저희는 네, 네. 네이지의 서울 듣고 오겠습니다.
3: 설마 설마 서울.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0: 성도를 완성하다. 더샵 성도 그란테를 워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해프미 에디!
8: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9: Are you Prince On?
8: Yeah!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10: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8: 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 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일단 Let's Get It을 외쳐보는 당찬 신인 그룹 네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네이즈의 서울 듣고 왔고요. 이렇게 노래만 살짝 들어도 네이즈 여러분이 또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한데,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네이즈 처음 쓰는 프로필. 네. 방송 전에 또 멤버들이 직접 본인의 프로필을 작성해 주셨는데, 자리에 있는 병아리 핀 또 착용하고 네. 한 분씩 무대로 나가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이세이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11: Let's go! Let's go!
12: 완전 맞네잖아.
13: 네, 이름은 가이세이고요. 네, 저는 MBTI가 INTP예요. 하고 현재 관계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별명은 간세이요. 간세이였고, 그리고 닮은 동물은 강아지예요. 그리고 성크기는 18cm 하고 발 사이즈는 26.5예요. 그리고 팀내 단합은 긴 머리 막형입니다.
14: 오, 맞아요. 긴 머리.
13: 그리고 출금이인데요. 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은 오라가 있으면서, 내 속을 알면은 뭔가 친하고 그리고 뭔가 따뜻한 사람. 그리고 취미는 미지타노입니다.
12: 미지타노.
13: 그리고 습관은 아침에 무조건 스무디 만들기입니다.
14: 오, 많이 봤어요.
12: 맞아.
13: 그리고 최근에 공개하고 싶은 그 TMI는, 저는 좀 파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긴 머리여서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긴 어려웠던데, 이제 그냥 모자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입덕 포인트는 외모와 내면의 갭입니다.
14: 요, 갭.
13: 그리고 보내고 싶은 개인기, 키를 움직일 수 있고 강아지 목소리 잘해요.
14: 요,
8: 네. 좋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돌아오실게요.
13: 네. 예. 예.
8: 네, 좋습니다. 자, 2번 윤기 씨,
15: 네? 네,
8: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5: 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윤기고요. 저의 MBTI는 ENFP입니다. 그리고 저의 형제 관계는 5살 형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별명은 뭔가 윤기, 뭔가 니은이니까 조금 살짝 부르기 어렵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윤기, 윤기야,
14: 윤기
15: 아니면은
14: 윤기야.
15: 또 닮은 동물이 뭔가 있었어요. 제가 한창 그 완전 탈색 머리 했었을 때 뭔가 주변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멤버들이 뭔가 되게 골든 리트리버 같다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 핑크 머리가 빠지면은 골든 리트리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 크기는 제가 오늘 처음 재봤거든요. 18.5cm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는 제가 키에 비해서 발이 또 조금 작기 때문에 260에서 265를 신습니다. 그리고 팀내 담당 분위기 메이커라 생각합니다.
14: 예, 맞습니다.
15: 맞나요?
14: 예.

0: 완전 인정.
1: 그리고 추금이는 뭘 해도 멋진 사람. 맞습니다. 뭘 해도 멋진 사람이고요.
2: 야, 멋있다.
1: 그리고 저의 엄청난 취미가 있거든요. 스케이트보드랑 자전거입니다. 근데 저는 스케이트보드랑 자전거를 탈 때 일반적으로 타지 않아요. 뭔가 위험하게 탑니다. 아주 스턴트를 하고 묘기를 하고 막 스케이트보드 막 이렇게 180도 돌려서 막 이렇게 착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뒤집고 계단에서 점프하고 그리고 자전거도 이제 앞바퀴 들면서 막 윌리 하면서 막 가고 계단 엄청 점프하고 막 산에서 이런 거 내려가는 것도 해보고 엄청 재밌게 위험한 묘기 잘 탑니다. 요. 그리고 저희 습관 말버릇인데요. Yo man,
3: yo man,
4: yo man,
3: yo man,
4: what's up?
2: Let's get it,
3: let's get it,
4: let's get it,
1: let's get it. 그거랑 저의 최고 공개하는 나의 TMI. 저는 왼쪽 눈 쌍꺼풀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2: 맞아.
1: 뭔가 진짜 랜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은 이렇게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없으면 또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저의 TMI입니다. 그리고 저의 입덕 포인트는 자유분방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막 정해진 거보다는 진짜 제 자유롭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자유분방한 매력 속에서 저의 입덕 포인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예.
1: 예. 그리고 저는 뽐내고 싶은 개인기. 진짜 제가 스케이트보드랑 자전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엄청 많이 탔거든요. 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묘기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막 위험한 진짜 막 그 살짝 고프로나 막 이런 레드불에서 볼 듯한 그런 느낌. 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저희 뮤직비디오나 막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뮤직비디오 안에서 막 스턴트 하고 막 멋지게 자전거 타면서
3: 멋있다.
1: 막 레스키리
0: 이러면 레스키리 가야지.
1: 해보고 싶습니다.
5: 좋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5: 다리로 돌아와주시고요. 네. 자, 그럼 아토 씨 한번 가볼게요.
6: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토의 처음 쓰는 프로필. 저의 이름은 아토고요. 이제 여기 네이제 안경계 그리고 청량 보컬로 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제 저의 MBTI는 INTJ랑 ESTJ가 반반이에요. 이제 TJ는 고정이고 I랑 E 그리고 N이랑 S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형제 관계, 형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보고 있나? 송승현, 송승아. 네, 별명은 두두 그리고 에이터이고요.
0: 에이터.
6: 닮은 동물은 고민을 해봤는데 햄스터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손 크기는 저도 오늘 처음 재봤는데 17cm 나왔고요. 발 사이즈는 260입니다. 그리고 팀 내 담당은 약간 GPT라든지 그런 트리위키 같은 그런 정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추금이는 공부와 음악 둘 다 잘하는 약간 교회 오빠 바이브. 이제 취미는 디저트 많이 먹기. 이제 엄청 많이 먹기. 실수 없이 먹기. 그게 취미고 특기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24시간 동안 안 쉬고도 그냥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습관은 약간 리액션 할 때나 말할 때 이 손동작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를 계속 치고 이게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 공개하는 저희 TMI는 과자를 먹을 때 무조건 젓가락으로 먹는다. 전 젓가락 없으면 절대 과자를 먹지 않아요.
0: 맞아.
6: 손으로 먹는 걸 싫어해서.
0: 신기해.
1: 어떻게 과자를 젓가락으로 먹어?
6: 저의 입덕 포인트는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고 이런 젠틀함이 저의 입덕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뽐내고 싶은 개인기는 웃음소리로 창문 닦는 소리 내기. 이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해서 애들이 창문 닦는 소리 난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저의 개인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토가 처음 쓰는 프로필이었습니다.
5: 와, 좋습니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터시로 나와볼까요?
7: 네. 안녕하세요. 네이제 턴입니다.
1: 아유 귀여워.
3: 귀여워.
7: 네. 일단 턴에 처음 쓰는 프로필. 네. 아 이거 좀 어색한데 이렇게.

0: 하면은. 네, 일단 이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 이름 턴이고 MBTI는 ISTJ입니다. 네, 그 E처럼 행동하지만 근데 혼자 있을 때 I입니다.
1: 그렇지.
0: 네, 네, 이런 시간 또 I입니다. 약간 그 멤버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데.
2: 우리 옆에 있어요.
1: 아, 네, 옆에 있었는데.
0: 여기 있어야지.
2: 네, 여기 있어요.
1: 아니야, 혼자.
0: 네, 그리고 형제 관계. 저 형 세 명 있고 그리고 누나 한 명 있습니다. 네, shout out.
1: 요, shout out.
0: 그리고 별명. 저 이거 별명보다는 그냥 본명이거든요. 헌터라고 합니다.
2: 예, 헌터. 네.
0: 근데 이제 턴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별명이 헌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지? 그 진짜 한국 이름도 있는데, 네, 멤버들이 박정욱
3: 정욱이. 네.
0: 그리고 닮은 동물 부엉이에요.
2: 부엉이.
0: 이거는
3: 부엉이.
0: 저 막 어그제 그 단톡방한테 물어봤는데 아토가 저 부엉이에 닮았다고 해가지고
2: 이모티콘 하나 띄고.
1: 아, 이모티콘.
0: 네, 그냥 골랐어요.
3: 닮았어.
0: 네, 그리고 손 크기 저 18.5 센티메이트입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는 275입니다. 근데 원래 신발 신을 때는 280 아니면 285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내 담당 댄스 리더입니다. 댄스 리더.
1: 예. 예.
0: 맞지?
1: 네.
4: 맞죠.
2: 댄스.
4: 네.
2: 맞죠.
0: 주꾸미는 저 고릴라 쓰여 있어요.
4: 고릴라.
2: 고릴라.
0: 고릴라.
3: 우가 우가.
0: 그 크럼프 할 때 멤버들이 되게 걸릴라처럼 나온다고 해서 가지고 그냥 걸릴라로 썼어요. 네.
4: 취미?
0: 취미. 저 취미는 되게 많거든요. 춤, 요요, 골프, 농구, 작사입니다. 그 특기는 요요입니다.
4: 요요.
3: 요요.
4: 이 요요가 근데 그 하는 요요죠. 말하는 요요가 아니라.
3: 요요
4: 하면서 요요.
0: 네, 맞습니다.
3: 요요 맨 왔어.
0: 네, 그냥 Let's get it 요요 합니다. 요요 습관은 어깨 탭이 하는 거예요. 저 딱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긴장될 때 되게 계속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4: 오, 좋습니다.
0: 그리고 최초. 최초 공개하는 나의 DMI. 저 왼쪽 검지에 바느질 자국이 있어서 지문이 온전하지 않다.
2: 아~ 지문이 없어요. 중간에 끊겨 있어요.
3: 아~ 네.
4: 지문이. 진짜요?
3: 진짜 없어요.
0: 딱 그 여기 카메라 줌인 해주시면은 그 보이거든요.
3: 요.
0: 딱 그 가운데는 없어 버렸어요.
2: 형님밖에 안 보이긴 해요.
0: 네.
3: 야, 좋은데.
0: 네, 좀 슬프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었어.
4: 괜찮아요. 반대쪽도 있으니까.
3: 맞아요.
2: 반대쪽.
0: 그리고 뭐지? 나의 입덕 포인트. 저 표정이랑 춤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네. 네,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유야 씨 한번 가볼게요.
2: 네, 유야.
3: Let's go 유야.
0: Let's go 유야.
5: 네, 안녕하세요. 유야입니다.
1: 네.
5: 네.
4: 유야 어린이.
5: 유야의 처음 쓰는 프로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유야입니다. MBTI는 INFP예요. 입니다. 현재 관계는 누나 두 명 있습니다. 오네짱, 미테른. 맛있기나요. 그리고 별명 유짱입니다.
1: 유짱.
5: 유짱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별명이었어요. 계속 유짱. 그럼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리고 닮았는 동물은 요.
0: 요.
5: 네. 눈이 뭔가 표정 같은 거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크기는 18cm입니다. 네.
3: 요.
5: 그리고 팔 사이즈는 27cm입니다. 팀의 담당

0: 역시 B-boy입니다.
1: 야, B-boy. 네.
0: 브레이크댄스 계속 했었으니까 B-boy입니다. 그리고 추금이님 꾸안꾸.
1: 꾸안꾸.
2: 꾸안꾸.
0: 네. 약간 많이 화려하게 입는 것보다 심플하게 멋있게 그런 옷을 너무 좋아해서 추금이 꾸안꾸입니다. 추이는 오, 아, 죄송합니다. 많이 있는데 먼저 스누피 수접
3: 수집
0: 아 수집
2: 수집
0: 수집
2: 아,
1: 맞아
0: 그리고
1: 맞아
0: 그리고 애니메이션 보기 과자 먹기 게임입니다. 특기는 브레이크 댄스 연기 도날드 닥 성대모사입니다.
1: 도날드 닥 성대모사.
2: 네.
0: 그리고 습관은 고관절 돌리기 계속 어 뭔가 춤 추기 전에 약간 고관절 계속 어. 돌리고
4: 스트레칭
0: 스트레칭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공개하는 나의 TMI는 어 탐팟빵
2: 탐팟빵
0: 탐팟빵입니다.
2: 어
0: 그때 어 진짜 3일 전에인가요?
3: 아 이틀?
0: 어. 이틀? 아. 어 저랑 토니 형 같이 빵가게 갔어요. 근데 저 제가 탐팟빵 너무 먹고 싶어서
2: 뭐라고 그래, 뭐라고
0: 아 탐 먹고 싶어서 그거 먹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탐팟빵 하나 주세요 했는데 사장님이 못 알아
2: 뭐라고요 드리셔서
0: 그래서 나는 탐팟빵 하나 아 탐팟빵 하나 이거 하나 주세요 했습니다. 그런 TMI였습니다.
2: 네. 어.
0: 그리고 나의 입덕 포인트는 웃을 때는 입니다.
1: 야. 네.
0: 너무 매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 믿음해마스!
0: 어!
2: 요!
0: 인정!
4: 믿음해마스
0: 감사합니다. 본내고 싶... 본내고 싶은 개인기는 역시 브레이크댄스입니다.
4: 브레이크댄스 좋습니다. 아니 단팥빵
0: 네 탐 탐팥빵
1: 탐팥빵
4: 탐팥빵
1: 카이세이씨 카이세이씨 보여주세요.
5: 탐팥빵
2: 나쁘지 않아요. 한 번만 한 번만
5: 탐팥빵
4: 어
2: 오케이
0: 탐팥빵
4: 네 근데 여시
0: 네
4: 귀여워요. 카와이
1: 맞아요.
4: 진짜 카와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리로 저를 안아주시고요.
3: 와우.
4: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건 씨.
3: 네.
4: 가볼게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이고요. 자, 건이의 처음 쓰는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김건이고요. MBTI는 NAZE 네이즈입니다.
0: 예.
3: 예.
1: 예.
3: 또 INTP입니다, 저는. 되게 I고 P가 무려 100%예요.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형제 관계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저보다 키가 커요. 중학교 이제 3학년인데 지금 184 정도.
4: 그 남동생을 저랑 두 번 다시 한 번도 이제 안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요.
3: 저도 가끔은 맞추기 싫다는 생각이.
4: 네, 장난입니다. 네.
3: 저의 별명은 김그이인데요.
4: 김그이.
3: 부산 사투리로 김건을 말하는 말인데 보통 턴형이 많이 그렇게 불러줘요.
4: 아, 김그이!
1: 김그이!
2: 김그이!
4: 닮은 동물?
2: 김그이.
3: 닮은 동물은 일단은 개, 강아지를 닮았다는 말이 듣고 또 포켓몬 중에서 제가 포켓몬을 좋아해가지고 누어라는 포켓몬이 있는데
4: 똑같다.
3: 이 포켓몬이 그 뭔가 멤버들이 계속 저한테 누어 닮았다라고 해주셔서 또 세리 형이 누오가 그려진 컵을 또 선물해줬던 생일 선물로
2: 진짜 똑같다.
3: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 누오가 또 색깔도 약간 하늘색이잖아요.
3: 네 맞아요. 또 파란색이어서
2: 와
3: 후드티가 있는데 그거 입으면 똑같이 생겼다고.
2: 맞아 맞아
1: 맞아 맞아.
3: 또 이제 손 크기 발 사이즈는 손 크기는 아까 재봤는데 제가 손이 진짜 작아요. 근데 18cm가 나왔습니다. 또 발 사이즈는 280 사이즈 신고 있습니다. 또 저의 팀 담당은 뭐 써놨냐? 아 일단 랩을 정말 자신있어 하고요. 또
2: 래퍼
3: 네이즈에서 부산 사나이를 맡고 있습니다.
2: 부산 yeah. 귀요미
3: 또 포켓몬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포켓몬 마스터를 또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포켓몬 마스터.
3: 네 그리고 추구미는 역시 부산 사나이 상남자 완전 태토남

0: 지금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1: 예.
2: 지금도
1: 부산 귀요미.
3: 어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0: 아이 귀여워.
4: 지금이가 태통인 거죠 사나이가. 실제로는 이제 뭐 애겐 혹은 귀요미.
0: 저 아닙니다. 저
3: 완전
0: 아니에요.
4: 좋습니다.
0: 아니에요.
3: 아니에요.
0: 취미 듣기는 저 게임을 많이 하고 또 윤기 형, 턴 형 뭐 다른 멤버들이랑 또 작사 작곡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격투기 무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습관은 역시 고치려고 열심히 뭔가 온오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3: 사투리.
1: 근데 사투리
0: 정말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안 쓰고 있지 않나요?
3: 지금
4: 그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죠?
4: 아, 근데 저도
1: 매력이라고
4: 매력이니까요.
3: 네.
0: 맞습니다.
3: 귀여워요.
0: 그리고 최초 공개하는 저의 TMI. 저 드디어 패드 샀습니다.
4: 패드?
0: 사각 패드를 샀습니다.
4: 오, 사각 패드.
3: 이야, 좋은데?
0: 되게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구매하게 되어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3: 축하합니다.
0: 네, 축하합니다. 네, 뽐내고 싶은 개인 기능 역시나 랩이 제일 자신 있기 때문에 랩인 것 같습니다.
3: 이야.
0: 이상입니다.
4: 좋습니다. 자, 일단은 랩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랩 실력?
0: 후! 프리스타일 말고 이번에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인 지코 선배님의 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4: 좋습니다.
0: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 예! Yeah.
3: Let's go!
4: Let's get it!
0: 예! Yeah. 너는 그냥 보통, 우리 보통이 아니야. 본토 같이 못할거면 너를 본토. What the? 내 한글을 잘못 들었어. 후회 그안에 수중에 온걸. 난 물 들어올 때 계속 넣어줘. 불우오신에서 마치 허우죠. 대리맥주 병도 거품 가라앉는 와중에도 차트 위 거품이 살아남은 거 없어. 예. Yeah.
4: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0: 네.
4: 우리 마지막 우리 막내.
5: 네.
4: 출동.
5: 네. 네. 안녕하세요. 임도혁의 처음 쓰는 프로필. 네. 이름은 임도혁이고 MBTI는 INTP입니다. 형제 관계는 남동생 두 명 있고요. 별명은 아임도혁입니다. 형들이 저를 다 아임도혁이라 부르더군요. 그리고 닮은 동물, 저는 고양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손 크기가 제가 아까 측정을 했는데 19cm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턴형보다 비슷하거나 작거든요. 근데 턴형이 18cm였어요.
6: 난 18.5.
7: 오 크다.
3: 이야.
6: 두 명이 너무 큰 손이.
5: 그러면 아마 제가 이게 아니라 18cm인 것 같고 발은 아마 270.
3: 빠른 점점.
5: 팀 내 담당. 저는 팀에서 막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예.
5: 그리고 추금이. 저는 진짜 추금이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턴형이나 윤기 형을 보고 약간 힙한 느낌? 건이 형도 보고 이제 약간 힙한 느낌 조금 멋있어 보여가지고 요즘 약간 힙하게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취미나 특기 물건 고치기 그리고 물건 만들기 제가 잘하는 거고요. 습관 이제 자주 멍 때립니다. 좀 많이 멍 때리긴 한데 네, 자주 멍 때리고 최초 공개하는 나의 TMI. 저 잠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어디서든지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덕 포인트 눈이 예쁩니다.
4: 인정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이쯤에마스.
5: 그리고 뽐내고 싶은 개인기 저만의 멍 때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 그냥 뭔가 땅바닥을 보고 멍 때린다거나 우리 이렇게 멍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사람을 보고 멍을 때려요.
4: 사람 보고 멍 때리기.
5: 네.
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예.
4: 자리로 들어와 주시고요. 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일곱 분 모두에 대해 정말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전화는 말씀 듣고 왔고요. 정말 아쉽게도 이제 마칠 시간이 왔는데 우리 아이컨택을 잘하는 이제 도혁 씨.
3: 네.
2: 네. 아들러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3: 저는 처음에
2: 멍 때리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3: 저는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다른 선배님들이 여기서 한 걸 보고 약간 약간 이런 질문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네. 사실 생각보다 오늘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2: 네.
3: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나와보고 싶습니다.
2: 좋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항상 네이지를 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아토 씨가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 네, 저희 네이즈가 5월 4일 오늘 6시로 네이즈 앨범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앞으로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팬분들께 많은 사랑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이즈 팬분들 다 같이 사랑해요!
2: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뷔 오늘 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활동도 건강하게 재밌게 활동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 네이지의 People Talk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라고 하면 여러분이 네이지도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네. 여러분 준비됐죠?
3: 네.
2: 네, 가볼게요. 에디도
5: 네이지도
6: 돌랑이도
5: 아이돌라디오 사랑해.
2: 1, 2, 3 People Talk.

0: 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대는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NS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한 사람의 흔적을 내 세계에 오랫동안 새겨넣는 일이다 라는 글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세계에 여러분의 흔적이 오랫동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좀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돌랑아, 더비야, 사랑해. 네, 그럼 지금부터 던디가 사랑과 희망 가득한 빛으로 여러분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Shining Lights.

0: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서부 선우입니다. 안녕.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니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제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잠깐 아팠습니다. 콘서트 열심히 했고, 네, 장염 왕자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타이틀이 저한테 좀 붙었는데, 장염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왕자예요. 장염왕자는 어감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노로왕자로, 노로왕자답게 잠깐 아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고요. 뭐 얼마 전에 또 엽떡도 먹고 전혀 이상 없는, 아주 이상 없는 저의 장기들이고요. 던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라디오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MHz MBC FM4에서 방송이 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넥스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you want and down in a carry on, huh?
1: 자, 이러거나 공부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오늘 모실 분들의 노래 음츠크 음츠크 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길 건데, 내가 나의 롤모델이라고 외치는 조금 엉뚱하고 많이 사랑스러운 그룹이죠. 넥스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예스. 먼저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넥스입니다.
1: 예스. 자, 이번에 여러분의 좀 추구미를 담은 수식어와 함께 개인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4: 와. 네, 오. 안녕하세요, 넥스제 리더 토모예입니다. 제 추구미는요, 좀 멋있고 어른스럽고, 그러니까 오빠미 넘치는 리더입니다.
5: 아닌데?
4: 잘 부탁드립니다.
1: 아, 오빠미 넘치는 리더 좋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넥스제 물만두 하리입니다.
1: 물만두, 네. 좋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넥스제 속사포 래퍼 휴입니다.
1: 아, 속사포 래퍼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7: 네, 안녕하세요, 넥스지의 사슴 세이타입니다.
1: 아, 좋아요. 사슴.
8: 네, 안녕하세요, 넥스지 최강 귀요미 유키입니다.
1: 아, 최강 귀요미.
9: 네, 아, 안녕하세요, 넥스지의 ASMR 소곤입니다.
1: 아,
10: 네, 안녕하세요, 넥스지의 든든한 맏형 유입니다.
1: 아, 든든한 맏형. 아, 좋습니다. 왜 물만두에 하루시는?
5: 저는 물만두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아, 요새 다시 좀 빠져버려서 집에서 많이. 네.
1: 집에서 많이 먹어요?
5: 네.
1: 아, 물만두 그거 먹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5: 네. 아, 진짜 좀, 네, 맛있어요.
1: 저는 근데 물만두처럼 생겼다는 줄 알고. 아, 네. 아니, 전혀 물만두상이 아닌데. 물만두를 좋아하시고. 좋습니다. 데뷔하고 근데 처음으로 아돌라에 출연을 하셨어요.
5: 네.
1: 예전부터 SNS에 넥스지 아돌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넥스 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토모야 씨는 직접 나와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어때요?
4: 와, 신기해요. 엄청 막 약간 연예인 됐구나.

0: 연예인을 네. 연예인이 된 것 같고 어 좋습니다. 아 여러분 마이크 들고 박수 치면 이게 울린데요. 아, 그래서 아, 이렇게
1: 맞다.
2: 알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안하게 놀다 가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정말
3: 네, 네,
0: 여기는 막 이렇게 경직돼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3: 네. 네.
0: 저도 되게 지금 릴렉스 돼 있잖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3: 알겠습니다.
0: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시는 파이팅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
4: 네. 있습니다.
0: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5: 네.
6: 나지. 좋아요.
0: 좋아요.
6: 제가 넥스지 하면 찢어버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 그래?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6: 갈까요? 자 아돌라 넥스지
7: 찢어버려.
0: 이거 진짜 무대 뒤에서 한다고?
6: 네. 네
0: 진짜. 무대에서 그러면 넥스지 찢어버리고 해요?
6: 네.
0: 오, 뭘 찢을 건데요?
6: 무대를.
0: 무대를 찢어버린다.
6: 오늘 아돌라를.
0: 오늘 아돌라를 찢어버린다.
6: 네.
0: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마주 보고 하나요? 이걸 서로?
6: 네,
0: 아,
6: 다 같이. 마주
0: 보고.
6: 네,
0: 원래 어서 모아가지고
6: 다 같이
1: 동그랗게 해서 가자.
0: 아, 저도 좀 같이 해도 될까요?
6: 아, 네.
0: 자, 한번 외쳐주세요. 좀 찢어버려 같이 하겠습니다.
6: 아돌라,
7: 아 찢어버려.
0: 동작이 좋다.
6: 진짜
0: 찢어버릴 것 같은. 아돌라를 찢어놓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넥스지 음악방송 첫 1위를 축하합니다. 아~ 음악방송 1위를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0: 울었겠네.
6: 울었어요.
4: 다 울었어요.
6: 많이. 더 잘생기게 나와야 되는데.
0: 아 근데 아니에요. 충분히 예쁘고 많이 슬펐겠어요. 기뻤겠다.
6: 네.
0: 소감은 또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뭐 놓친 거 없어요?
1: 아, 근데. 저희가 또 울고 막 약간 좀 약간 이게 현실인지 뭐 아닌지 약간 이게 구분이 안 됐어가지고 진짜 소감을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0: 완벽하게
1: 완벽하게 네, 네. 어쩌면 그래도 네 끝난 다음에 라방으로 그 감사 인사
0: 다시 다 네, 하고 아 좋습니다. 또 6301님께서 오늘 1위에서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수상 소감 있다면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뭐 감사 인사 빼먹었던 거 이런 거 없어요? 아 이분 빼먹었다.
6: 엄청 많아요.
0: 엄청
6: 많아요. 솔직히 저희가 팬분들 말고는 한 분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혼나지는 않았어요.
0: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6: 그렇죠.
0: 어쨌든 팬덤 때문에 1등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하면 이제 회사분들도 있긴 한데 팬들이 1등입니다.
1: 네.
0: 네. 회사분들 말하고 팬들 말 안 하면 사고예요. 근데 회사분들 말 안 하고 팬들만 말하면 회사분들도 인정하시죠.
6: 인정. 오늘 인정해요.
0: 자, 회사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7: 회사분들 감사합니다.
0: 직원분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1위를 축하드리고요. 자, 이쯤에서 넥스지에게 1위의 영광을 안겨준 싱글 2집 음츠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 앨범은요. 아, 일단 음츠크가 뭔지
0: 그러니까,
1: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츠크는 저희가 세상에 던지는 이제 넥스지만의 인기척을 뜻하는데요.
0: 아.
1: 이제 조금 더 우리를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필하면서 음츠크, 음츠크 이렇게 하는 게 저희의 음츠크의 뜻입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일상생활에서 뭐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날 안 봐. 그럼
1: 오, 맞아.
0: 이런 식으로
1: 네,
4: 맞습니다.
0: 괜찮다.
1: 네.
0: 오, 좋은데요? 이거 인기척에 대한 거고. 근데 네. 그럼 이번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준비한 신곡 음스크를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이거 노래 소개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이번 타이틀곡 음치크는요 이제 정해진 매너보다 우리만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즐기자는 넥스지만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곡입니다.
0: 아, 그 원래 데모곡부터 제목이 음치크였나요?
6: 원래
1: 아니었습니다.
0: 아 원래 아니었는데,
1: 네.
0: 원래 제목 뭐였어요?
4: 비슷했어 좀.
6: 얘기해도 되겠지.
4: 엔티켓.
6: 원래는 엔티켓 no I'm NT였어요. 근데 이게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입에 잘 안 붙고.
0: 그러니까.
6: 이게 더 입에 잘 붙어.
0: 엔티켓 훨씬 낫다. 엔티켓은 살짝 무슨 티켓 파는 거 같은. 엔티켓가 훨씬 나은 거 같고. 작사에 참여 멤버들이 있습니다.
6: 맞습니다.
0: 누가 참여했죠?
1: 네,
4: 저랑 휴이랑 토모양.
0: 네. 이렇게 이를 어떤 걸 좀 떠올리면서 작사하셨어요? 이게 좀 주제가 쉽지는.

0: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그 사실 음치크라는 그 주제 약간 조금 좀 낯설긴 해서 약간 좀 어려웠어요. 되게 약간 더 어려웠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인기척 음치크가 인기척이어서 약간 좀 자신감 넥스지의 자신감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기세
0: 나 봐라
1: 네 이런 것들 좀 떠올리면서 한 것 같아요.
0: 또 다른 걸 떠올리는 멤버들도 있어요?
2: 그 제가 썼던 가사 중에 내리의 한방 날려 펀치라인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0: 내리의 한방 날려.
2: 그게 저희가 지난 컴백 때 이제 비트박서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비트박서를 무대를 찍겠다 무대를 약간 찍겠다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기척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 하고 싶다 해서 이제 펀치라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이번에는 내리의 한방 날려 펀치라인.
0: 되게 비트박서 무대에 막 다 부시고 네. 뭐 뇌에 펀치 날리고
2: 네.
0: 굉장히 난폭한 성격이에요. 역시 래퍼죠?
2: 아, 네, 래퍼입니다.
0: 네, 래퍼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좋습니다. 멤버들은 또 처음 이 노래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 하셨어요? 솔직하게.
2: 근데 뭐 들었을 때 진짜 신난 것 같아요.
0: 신났었고
2: 약간 진짜 파티라는 느낌이니까.
0: 또
3: 사실 저는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어떤 걱정?
3: 그 예전 앨범 이제 비트박스는 엄청 막 저희 넥스 완전 넥스이다 이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처음에 들었을 때 와 이거를 우리가 소화 잘할 수 있을까? 그 이거를 팬분들이 좋아해 줄까 싶었는데 이렇게 딱 세상에 나오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다.
0: 그러니까 1위도 하고
3: 맞아요.
0: 아주 좋습니다. 쇼츠 영상 보니까 근데 너의 음치크는 뭐야라고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이게 인기척 외에 또 다른 좀 특별한 뜻이 있어요? 너의 음치크는 뭐야가 어떤 의미죠?
3: 딱히 없는데
2: 딱히 없어요.
0: 너의 음식은 뭐냐면 뭐 물만두 하면 물만두 되는 거예요?
3: 네. 물만두 진짜 많이 먹는 거 막 이런 게 음식은
0: 그냥 이 밈처럼
3: 네.
0: 괜찮은데?
3: 선배님 뭔가 있으세요? 음식
0: 제 음식고요?
3: 네.
0: 제 음식은 제 음식은 더비예요. 오!
4: 나의 음치크.
0: 와. 네. 와. 근데 음치크라는 이 어감이 좋다. 너 좀 되게 오늘 음치크한데? 와.
4: 감사합니다.
0: 좀 음치크한데? 이런 느낌으로
3: 네.
0: 살짝 맘대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단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노래 이 노래 음치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6번 나온대.
4: 26번.
0: 네, 노래가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이 알아봐 달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계속 되니까 중독성이 엄청 나던데 이게 음스끔스끔 이 부분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부를 수 있죠?
4: 맛있게 반복. 근데 저희가 녹음했을 때는 힘 빼고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완전 몸에 힘 다 빼고 부르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다 빼고?
4: 맞아.
0: 시범 보여주시면 안 돼요?
4: 제가
3: 좀 느끼할 수 있어요.
4: 맞아.
0: 느끼하게 해서 음스크
4: 오! 멋있다.
0: 맞아, 이렇게 톤을 낮춰서. 네. 살짝 음침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살짝 좀 느끼하네요. 제가 하니까 살짝 좀 변태 같은 게 있어서.
4: 아니에요.
0: 확실히 멋있네요. 네. 여러분은 오늘 컬러가 살짝 레드로 맞추신 건가요? 의상이?
5: 맞습니다.
6: 네. 오늘 레드로 맞춰봤습니다.
0: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이게 또 녹음 비하인드 좀 들어보고 싶은데 노래가 되게 신나고 재미있는데 좀 여러분이 녹음하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나요?
2: 제가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외치는 약간 챈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녹음했는데 이제 비하인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제가 좀 높아가지고 음이탈이 진짜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창피하네요.
2: 그것도 연습 남아가지고.
0: 근데 원래 챈팅은 막 지르면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2: 네.
0: 그리고 또 이제 비하인드 영상 보니까 하루 씨가 녹음 때 아이디어 굉장히 많이 내시고
2: 네.
0: 어떤 부분을 좀 아이디어 내셨죠?
2: 안무.
0: 안무에?
2: 두 개
0: 녹음할 때
4: 녹음할 때
0: 질문하세요.
7: 괜찮아요.
0: 물만두 좀 드릴까요?
2: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좀 제 목소리를 좀

0: 좀 약간 여러 커버를 하면서도 랩을 좀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한테 잘 어울리는 톤이랑 안 어울리는 톤을 많이 뭔가 알아가 보면서 근데 약간 데모가 좀 살짝 약간 다 얇게 하셨어요. 아, 얇게 근데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디렉팅 하시는 분이 그 뭐 예를 들면 Don't enough frame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Don't enough 해서 근데 저는 저음이 좀 많은 편이라 Don't enough frame 이렇게 약간 이런 비하인드나 좀 약간 뭐 이런 디테일에 많이 집중을 많이
1: 아 그래서 디렉터 분이 하란 대로 하셨어요?
0: 아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말을 좀 아
1: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럼요. 왜냐면 본인 네. 목소리는 본인이 가장 네, 잘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요. 저는 제 방식대로
0: 네. 이렇게 들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상의하면서
1: 그래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아유, 겁니다. 네, 아주 좋고 네. 이 노래 엔딩 요정 누구예요 여기서?
2: 네 저예요. 네.
1: 건 씨 혹시 네. 엔딩 요정 파트 좀 직접 들려주셨으면
2: 네 가겠습니다. 네. 나 티피컬
1: 아 그렇게 하고 엔딩 요정이에요?
2: 네 하고 그 하는 엔딩 요정인데 근데 사실 그 계획은 없었어요. 제가 하는 파트가 아니었어요 제가.
1: 아 그래? 네. 근데 왜 누구 걸 뺏었어요?
2: 아, 근데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그 녹음실에 계시는 그 디렉터님들이 이제 한번 엔딩 요정 해볼까? 아.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 나도 조금 욕심이 난데
1: 해서 아 그치 그치 네. 와, 엔딩은
2: 맞아 맞아 그래서 하, 여기는 내가 해야겠다 해서 아, 완전 그때 조금 긴장해서 약간 그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 약간 쿠션 같은 거 이렇게 안고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와 근데 정말 그 파트를 따내고 싶었구나.
2: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멋있게 따냈고
2: 네.
1: 좋습니다. 잠깐 들었는 대로 굉장히 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곡인데 감사하게도 음치크 라이브 무대를 좀 준비해 주셨어요.
3: 아, 네. 아,
1: 여러분 물도 좀 드시고
3: 네, 아,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준비되시면 의자 넣으시고
2: 알겠습니다.
1: 네. 무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를 듣는 동안 돌랑이들은 너튜브 댓글이랑 넥스지를 응원하는 메시지나 질문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럼 편하게 재밌게
4: 네.
1: 네. 여러분의 음식을 좀 보여주세요.
4: 네.
1: 좋습니다.
4: Let's go. Next team.

0: about to become.
1: Oh. Yeah. 엑스제임스의
2: 아버지께서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마이클 잭슨 DVD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치원 끝나고 들고 그냥 보고. 그래서 따라 쳤대요 춤을.
1: 와.
2: 거기서 이제 스트릿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때부터.
2: 네.
1: 또 아루 씨는.
3: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는데 그 전에 축구를 했었는데 축구를 너무 싫은 거예요.
2: 하기 싫어.
3: 너무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뭐 인생에서 뭔가 하나를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뭔가 뭐 해야 된다 했을 때 누나가 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영향을 받아서.
1: 아 본인이?
3: 네 맞아 맞아.
1: 아, 좋습니다. 또 유우 씨는?
4: 저도 5살 6살 정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누나 영향을 받아서 누나 몰래 배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 끝에서 그 비보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와 진짜 멋있다 나도 하고 싶다 해서 저도 도전해서 많이 했어요.
1: 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춤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추지? 신기하네. 오 춤을 그때부터 그러면 지금 좀 장난이 아니실 것 같은데 현실력이 그래서 그런지 넥스지한번 항상 고난도라고 하시고 무대 보면 땅에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안무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해요? 1에서 10.
5: 아 이거는 말하고. 각각 다른 거
1: 그럼 세이타 씨부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5: 저는 7?
1: 7?
2: 저는 6.
1: 6? 6?
2: 네 6 정도인
1: 6 정도.
3: 차루 씨는?
6: 뭐 5, 6.
1: 오, 요. 네. 도모 씨.
2: 저 7점 정도.
1: 7점 정도. 네. 유기 씨는?
7: 저 8.
1: 8. 8. 좀 어려웠나 보네요.
8: 저도 유기랑 똑같이 8.
1: 8.
8: 네.
4: 저는 7점입니다.
1: 7점. 네. 아, 상당히 이게 난이도가 뭐 쉽진 않네요. 네. 중상위
7: 맞아요.
1: 정도.
7: 네. 네.
1: 좋습니다.
9: 아.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동안 멤버들은 간식차가 왔다 하니까 맛있는 거 좀 챙겨 가시고요. 넥스트 신곡 하이프맨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1: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나도 시켜줘.
2: 돌랑이 명예 소방관.
3: 자,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선우 던디고요. 오늘은 멋있음 스케, 퍼포먼스 잘함 스케 한 그룹이죠. 넥스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넥스지의 신곡 하이맨 듣고 왔는데, 여러분 노래 나간 동안 간식 타임 때 잘 챙기셨죠?
4: 네, 네.
5: 많이 많이 먹다. 네,
3: 드시면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4: 네.
3: 회식 때 주로 뭐 드세요?
6: 저희는 돼지갈비를 진짜 좋아해요.
3: 아, 진짜. 돼지갈비. 네. 네. 먹을 줄 아는 친구들이네. 돼지갈비랑 된장찌개는 딱 해서.
4: 아, 맞아요. 육개, 육개.
7: 너무 좋아요.
4: 육개, 육개.
3: 육개까지?
4: 네. 너무 좋아요.
3: 제대로 먹네. 좋습니다. 몇 인분 먹어요, 여러분? 많이 먹어요?
6: 진짜 많이 먹어요.
3: 아, 진짜 많이 먹어요?
6: 네.
3: 밥은 안 사드리도록. 아, 진짜?
6: 네, 기획부터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회사 JYP 직원분들이랑 이제 같이 작업하면서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음특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음을 100번 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뭐 먹고 나서 와 맛있다 이게 두 번째, 이거를 100번 하는 그런 약간
3: 재밌다.
6: 네, 영상을 만들었어요.
3: 음을 상세게 많이 하잖아요.
6: 네. 맞아요.
3: 고민할 때도 이렇게 많이 하고.
6: 맞아요.
3: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네. 누르면서.
6: 맞아요.
3: 좋습니다. 이거는 토모야 씨가 또 근데 이게 제주도 갔던 것도 같이 뭐 혼자 편집하시고.
6: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휴가 받았을 때 한 휴가인가? 한 3박 4일로 저희끼리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끼리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3: 아, 그런 거 좀 잘하시는.
4: 네, 잘하시는.
6: 진짜 완전 연습생 때부터 뭔가 심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3: 심심해서. 근데 그런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6: 맞아요.
3: 좋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바이맨도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쪽에 누가?
1: 이쪽에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이 곡은 그 저랑 토모야 그 둘이서 그 작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넥스지가 넥스티의 한면이 되겠다. 이렇게 힘이 되시는 존재가 되겠다. 이런 그 내용을 약간 밝게 약간 넥스지의 에너지틱한 그런 분위기를 담아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2: 살짝 팬들한테 전하는 팬송 아닌 팬송 같은 느낌이.
1: 네, 완전 밝은 노래예요.
2: 좋습니다. 아 작사 참여 멤버가 있어요? 누구죠?
3: 저랑 네. 유키예요.
2: 유키 씨랑 코모야 씨.
1: 네.
2: 오, 본인이 좀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나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고니 파트의 브릿지에 그 빛나는 너라서 나도 빛날 수 있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거기
2: 빛나는 너라서 나도 빛날 수 있어.
1: 네.
2: 아, 내가 빛나는 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너가 빛났기 때문에 나도
1: 맞아요.
2: 빛나는 거다.
1: 아, 그게 마음에 들고 있으네.
2: 마인드가 괜찮아. 돌프의 하이맨 이건 누가 부르셨죠?
4: 이거는 제가 부르셨습니다.
2: 도입부도 맞고
4: 아니
2: 뒤도 맞고
1: 좋은 거 가져갔다.
0: 기획이빠도 다 가져가네.
2: 예.
4: 감사합니다. 네.
2: 아, 좋아요. 제가 이 파트는 원래 ASMR처럼 부르는 거였어요?
4: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저도 사실 그때 가서 알았어요.
2: 어 뭘?
4: 그 이 하이맨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 녹음실에서
2: 이게, 아, 이게 데모로 들 때는 그게 ASMR
4: 아예 그 하이맨 있었는데 저는 아예 안 들렸고 아~ 그 하이맨 끝나고 바로 애써 숨기고 있지 바로 그 벌스가 시작하는데 거기만
2: 들었는데.
4: 집중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갑자기 벌스 녹음할게요 하시는데 제가 하이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렉터님들이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다시라고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잠시만 어디 파트예요 했는데 어? 여기 하이맨이에요 해서 아 해서 여기 거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2: 야 이게 되게 운이 네. 굉장히 좀 좋으신 편이에요.
4: 아,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네.
2: 그리고 또 운 따낸 것도 실력이죠.
4: 네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이 파트도 좀 다른 분들이 좀 욕심내는 그게 있나요? 왜냐면

0: 처음 딱 이거 무대 있어요 없어요?
1: 무대 있어요.
2: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3: 오늘 하고 왔어요.
0: 오늘 하고 왔어요.
3: 진짜.
0: 오늘 하고 왔어. 네. 그러면은 이거 시작할 때 뭔가 하이맨 할 때 좀 끼 부릴 수 있겠네요.
1: 네.
2: 완전 그래, 죄송한데 여기 그 밑에 먹고 있어요.
4: 알겠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하이맨 최애 파트 좀 한 소절 들려주실 분 계신가요? 내가 이 파트 좋아한다. 이 노래에서
4: 최애 파트.
1: 최애 파트.
2: 많이 있는데.
4: 많이 있네.
3: 엄청 많이 포인트가.
0: 없는 건가요?
1: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2절 힙 파트, 랩 파트가 좋아해요.
0: 아, 어디죠?
1: 그 거기서부터 약간 랩이 들어가잖아요. 하이맨은 그래서 좋아하고 거기가 세 명이서 춤추는 구간인데 휴이랑 안무도 잘 맞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파트예요.
0: 들려주세요.
5: 제가 하는 거예요.
0: 어, 파트 주인이야. 누구야?
1: Drop the beat. Move your feet. 몇 번을 멈춰도 it's alright. It on me.
0: 아, 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신가요?
5: 아, 제
0: 로우 톤이에요, 하이 톤이에요.
5: 아, 제가 로우 톤도 할 수 있고 좀 높은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3: 올라운더.
0: 올라운더다. 스컬 하네요. 안돼, 좋습니다. 자, 한 분 정도 노래 파트도 또 마음에 드는데 없어요?
1: 토마야 후렴 너 좋네.
3: 아, 후렴. 후렴이 좀 귀여워요. 어, 가사가 You're my star. 나는 너의 하이맨 막 이런 가사거든요.
0: 아, You're my star. 나는 너의 하이맨.
3: 네.
0: 한번 들려주세요.
1: You're my star. 나는 너의 하이맨. 너란 별 더 반짝 빛나게.
3: 이렇게.
0: 오, 되게 신나네요.
1: 네.
0: 좋습니다. 자, 중독성 강한 이 두 곡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무대도 많이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고, 여러분의 작건 중에서 또 넥투라는 게 있어요.
4: 네.
0: 이게 어떤 내용이죠?
2: 이제 멤버들과 1대1로 얘기를 하는 그 컨텐츠인데, 이제 사실 편상실에 그 멤버들끼리 약간 1대1로 진지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그때 그 각자 갖고 있던 그 속마음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0: 아, 괜찮네. 그거 네. 거기서 진짜로 내 속마음 다 얘기해요?
2: 네, 맞아요. 거기서
0: 진짜 막 짜증나는 것도 얘기하고.
3: 건이 울었잖아.
2: 맞아요. 제가 그 토마야랑 같이 찍었는데 울었어요.
0: 왜? 얼마나 못되겠으면.
3: 아니요.
2: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약간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0: 고마워서?
2: 네, 맞아요.
0: 너 평소에 좀 어떤 걸 챙겨주셨는데?
3: 어떤 걸 챙겼지 내가?
2: 아, 근데 사실 그 오디션 때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모야가
3: 조금?
2: 네, 제가 아직 그 연습생 때 부족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이 멤버들도 그렇고 모야도 그렇고 되게 연습생 때 되게 엘리트 같은 존재였어요.
0: 아,
2: 모야가.
0: 엘리트.
2: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분이 나한테 막 뭔가
3: 그런 분이
2: 저한테 약간 꼼꼼하게 알려주거나 약간 피드백을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0: 이야, 이게 깜냥이 있네 리더에. 아, 좋습니다.
2: 그렇죠.
0: 자, 넥스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넥스 봐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숙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3: 네. 네.
0: 룸메이트 어떻게 되시죠?
1: 지금 딱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3: 오, 그렇네.
0: 그렇네.
3: 둘,
4: 기적이네.
3: 둘, 셋.
0: 아, 진짜?
3: 네.
0: 아, 혼자 사는 사람은 없네.
3: 없어요.
0: 네.
3: 아직.
1: 근데
2: 희망하는 사람이 있죠.
0: 다 희망하지.
1: 진짜요?
3: 네.
1: 근데 진짜, 현재 실제로 지금 약간 비슷한 상황에 개워 있긴 해요.
0: 뭐 나 혼자 방 쓰고 싶다.
1: 그 예를 들어서 그 휴이 같은 경우에 거실에 있는 소파가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거기서 자는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계속 자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저랑 휴이 룸메인데 제가 혼자 방이 되는 느낌.
0: 아, 그러면 참 감사하죠 멤버한테. 나가서 자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왜냐면 저도 진짜 숙소에서 많이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한 숙소에 12명이서 살았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하기 싫어요.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많고 화장실도 두 개니까 한쪽 나눠도 6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다가 막내였으니까 형도 신경 안 쓰고 저는 근데 그냥 먼저 씻고 했는데

0: 어떻게 정한 거예요?
1: 이제 이거
2: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3: 회사에서
0: 멘탑으로 그래요? 이제 뭔가 바꿀 그 쿨타임이 돌지 않았어요?
4: 사실 저희가 바꿔도 되는데 각자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꾸는 것 좀 그렇다.
5: 이상하다.
6: 근데 TRP 이제 이사하니까 우리도 이사하지 않을까?
1: 그럴 수도 있겠다.
0: 아 이사예요?
4: 네.
0: 혹시 내가 아는 그 멋쟁이 신사옥.
6: 맞아. 몇 년 남았지만
4: 아직. 아주 좀
0: 많이.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게 진짜로 된다고? 네. 슬쩍 들어와서 밥 먹고 나올까? 막 이런 생각. 네, 어쨌든. 여러분 근데 퍼스널 스페이스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되게 다 가까우시고 그리고 또 한 침대 썼던 멤버도 있다고?
4: 그쵸.
0: 맞아.
7: 네, 지금도 같이 쓰고.
0: 아, 네. 한 침대에서 좀 있어요? 큰 침대에서?
7: 네, 퀸 사이즈 사고 같이 쓰고 있어요.
0: 잠버릇이 뭐 나쁘진 않고?
7: 생각보다 네,
4: 괜찮아요.
7: 얌전히 자요.
4: 네.
0: 잠버릇 나쁜 사 유키 씨 왜 자꾸 웃으세요?
2: 아니요. 왜? 그냥 그 처음에 그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처음에 그 제가 침대를 한번 바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보통 그 저희 셋이 있었으니까 세 개 놓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개 놓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어디 갔지 싶어가지고 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0: 뭐하러 세 개를 놓냐? 그냥 한 줄 같이 자자 이렇게.
8: 맞아요.
0: 그게 나아요. 왜냐면 차라리 침대 넓은 게 낫지.
8: 그죠.
0: 왜냐면 또 갑자기 또 건희 씨가 또 소파에서 잔다면은 그게 내 거잖아.
8: 맞아요.
0: 네, 소파에서 자기 바랄 거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그렇게 자도 좀 괜찮아요?
7: 네.
0: 뭐 문제 없죠?
7: 약간 밤에 사소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되게 거기서 많이 그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외롭진 않겠다 확실히.
8: 네.
7: 맞아요.
0: 왜냐면 이게 혼자 있으면은 뭐 둘이 있어도 휴대폰은 보겠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다 자는 것보다 어땠어?
7: 맞아
0: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진짜 힘들었다.
7: 네.
0: 막 얘기하고
8: 맞습니다.
0: 잘 자고 딱 자고.
7: 네.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옆에 있는 유키가 살짝 그 못 잔다고 많이
0: 조용히 좀 해라.
7: 네, 맞아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2: 네. 맞아요. 조금 옛날에 좀 시끄러웠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네.
0: 네. 그럴 땐 물을 뿌리거나.
2: 오, 좋은 아이디어.
6: 죄송합니다.
8: 여기 있습니다.
2: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아예 괜찮고.
0: 그럼요. 다 맞춰졌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우리 넥스트 분들이 이럴 때 좀 한 팀이다 정말 이런 게 딱 팀워크가 좀 느껴진다 이런 순간이 언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진짜 뭔가 와 이거 하나다라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4: 밥 먹을 때.
0: 밥 먹을 때.
6: 야식 오늘이네. 네? 오늘 숙소 가서 밥 먹을 거야? 야식
4: 진짜 몰랐어.
6: 아 저희가 원래 다음 날에 뭐 약간 촬영이나 음방이 없으면 약간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거든요.
4: 맞아.
6: 거실에서.
0: 아
6: 그게 오늘 아니야? 나만 생각했던 거야?
0: 혼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4: 몰랐다. 이건 있어요. 무조건 통화부터 시작으로 멤버들이 초대를 해서 아 좋다 하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6: 오늘 하자 어때?
4: 좋아.
6: 그렇지 오늘 1위 했으니까 솔직히 받아줘.
4: 이 케이크도 있으니까.
0: 좋다.
8: 가서 맛있는 거 시켜서. 궁금한 게 선배님은 뭔가 어떨 때 뭐 모이거나 하세요 뭔가 멤버분들이랑.
0: 아 우리는 이제 사실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도 쌓였고 그래서 막 매일 연습실 나거나 뭔가 뭐 이러지 않잖아요. 또 이제 콘서트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 모일 일이 많지 않은데 그냥 이제 보고 싶으니까 밥 먹자 해가지고 만나고. 네, 왜냐면 옛날에는 계속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보게 되거든요. 서로 일이 또 다른 일이고
4: 슬프다.
0: 또 뭐 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올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 10년 차 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서도 그 이게 절대 그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카톡하고.
8: 아 진짜.
0: 네 그냥 뭐 다 같이 그룹톡을 많이 해요.
4: 아 진짜.
0: 네. 전화해가지고 막 서로 시끌벅적하면은 뭐 차단시키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8: 그러시군요.
0: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원팀이란 걸 이 자리에서 그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원팀이라고 얘기는 누구나 다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증명해야 됩니다. 자신 있으세요?
4: 있어요.
0: 아니 왜? 아 사진 있다 해야지.
4: 감이 없어갑니다.
0: 자 바로 뻔한 게임 그건 Not Next G.

0: 자, 넥스지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단체전입니다.
1: 네.
0: 댄스 신고식이 기다리고 있대요. 아, 내가 아까 전에 말했던 여러분들이 또 다른 노래에 춤을 출 수 있는 넥스지가 또 프리스타일 댄스의 권위자라고요. 와, 난 근데 프리스타일 보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아, 진짜요? 아, 진짜요?
0: 네. 그냥 저 사람의 막 무브가 그냥 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이니까 와.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우.
3: 어? 같이 하실래요?
0: 같이? 오, 오, 아니 아니 좀...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면 내가 프리스타일을 랩은 하는데 댄스는 못해. 아... 그러니까 막 못 뭐 모르겠어. 네, 아, 그거를 또 연습해보러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한번 여러분을 보고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알겠습니다.
0: 무대로 이동해주세요.
4: 네, 네. Let's go.
2: 저도 보는 건 좋아.
5: 나도 볼게.
2: 보는 건 좋아.
0: 근데 이 친구들 참 재미있는 게 같이 하실래요가 바로 나온다. 와, 진짜 내가 진짜 풀스에 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진짜 나가서 같이 막 잼하고 놀 텐데.
6: 음악 키워주세요.
7: 네.

gotta get it. Yeah.

와 진짜 아니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니 잠시만 이게 뭐야. 와.

0: 이거는 진짜 리스펙트!
1: 와,
0: 진짜 말도 안 돼.
2: 감사합니다.
3: 와, 이거 아니는데
2: 선배님 덕분에.
3: 아니 진짜. 그러지 마. 근데 이거 진짜 너네 진짜 나쁜 게 뭔 줄 알아? 야, 춤 그렇게 쳐놓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안 되고. 야, 진짜 잘 춘다.
2: 감사합니다.
3: 아, 나 무슨 진짜 무슨 댄스 배틀 보러 온 줄 알았네. 와,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아둘라에서 쇼츠를 따서 이거는 널리 빨리 해줘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2: 와, 감사합니다.
3: 여러분, 그냥 내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쳐서 다른 기획사들 도장 깨기 하러 다닐 것 같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춤 좀 춘다는 그룹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1: 일로 와.
3: 그러니까 이거 건전한. 네, 진짜로 딱 한번 해주세요.
2: 그러네요.
3: 이게 좀 안 와서 춤 좀 추신다면서요. 보통 들고
2: 해야 될까?
3: 아, 근데 진짜 이런 와 좋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의 팀워크가 오늘처럼 조금 깊어지길 바라겠고요. 아쉽게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진짜. 근데 여러분 거의 이제 2시간을 했는데.
4: 아, 2시간이요?
3: 예, 진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고. 그만큼 재밌었다는 뜻이겠죠?
4: 네, 재밌었습니다.
3: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아돌라의 만남 어떠셨었는지 한번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4: 네. 누구부터 할까?
3: 아니, 한 분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네. 어떤
4: 오늘 VIP 누구지?
2: 오늘 VIP는
1: 진짜 죄송합니다.
3: 아니 그거는 제가 클립으로 나중에 따놓아서.
1: 선배님 진짜 죄송합니다.
3: 아니, 저는 근데 아,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신난 게 보여서 너무 귀엽다.
4: 네.
3: 잘한다 가위바위보.
2: 감사합니다.
3: 네, 한번 보여주세요.
5: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이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이제 보고 왔던 이 라디오 출연하게 되어 너무 재밌었고.
3: 네.
5: 저희의 매력을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3: 네, 완전히 잘 보여주셨어요. 네,
5: 그래서 이제 넥스지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저희 이번 이 라디오를 보고 많이 입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아, 저 입덕 많이 하실 겁니다.
5: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넥스티도 오늘 생방부터 이제 그 쭉 산업대도 그렇고 많이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몸 조심하고 정말 1위 감사합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자, 또 하루 씨도 네. 한마디.
6: 네.
3: 넥스티한테.
6: 와, 넥스티한테. 오. 감동.
2: 감동적인 노래.
6: 넥스티.
7: 사랑해.
6: 근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새벽부터
3: 네
6: 새벽부터 진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1위 할 수 있었던 것도 넥스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그럼요.
6: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만들고 함께 있자.
3: 아이, 좋습니다. 굉장히 진심이 느껴지는 또 하루 씨의 또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분의 넘치는 에너지 기분 좋은 바이브 항상 간직하시길 바라겠고 꾹꾹꾹으로 이제 음측 한번 다시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돌랑이들 이제 이따가 방송 끝나고 투썸 플레이스 옆에 있는 3번 게이트에서 만나고 갈 거니까 질서 잘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던디 돌아가면 여러분이 넥스지도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하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던디도
8: 넥스지도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3: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9: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시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성난 사람들, 그 이야기만큼이나 음악이 정말 좋은 시리즈죠.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시즌1과 시즌2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0: 후바스탱크의 The Reason이었습니다. 성난 사람들 시즌 1 첫 번째 에피소드 엔딩곡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2023년 10부작으로 공개된 성난 사람들 시즌 1. 쇼러너는 이성진이고 스티븐 연, 엘리 웡을 비롯한 아시아계 배우들이 주축이 된 시리즈였습니다. 음악들이 특히 좋았어요. 네, 오늘은 작품 얘기는 안 합니다. 음악 얘기만 합니다. 음악 얘기도 많이 안 합니다.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에피소드 끝날 때마다 나왔던 엔딩곡을 중심으로 쭉 들려드릴 거고요. 원래 오늘은 매직아워 스페셜 F, 내일은 매직아워 스페셜 M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통합이에요. 성난 사람들 시즌 1과 시즌 2의 플레이리스트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성난 사람들 시즌 1 두 번째 에피소드의 엔딩곡은 토리 에이머스 콘플레이크 걸이었습니다. 성난 사람들 시즌 1과 2의 음악 톤이 미묘하게 다른데 시즌 1에서는 주로 락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락 음악 중심이 시즌 1의 특징입니다. 이제 세 곡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엔딩곡이고요. 먼저 인큐버스의 드라이브, 오프스프링의 셀프 이스팀, 시스템 오버다운의 론리 데이까지 세 곡입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인큐버스의 드라이브, 오프스프링의 셀피스팀, 그리고 시스템 오브 다운의 론리 데이. 모두 에피소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각 엔딩곡이었고요. 매직아웃 스페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땡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1과 시즌2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시즌1 음악 듣는 날이고요. 이제 세 곡 준비했는데 처음에 들려드리는 앞에 두 곡은 엔딩곡은 아니고 삽입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길래 이 두 곡은 함께 꼭 틀고 싶었습니다. 에피소드 두 번째 삽입곡 콜렉티브 소울의 샤인, 에피소드 네 번째 삽입곡 림프 비즈킷의 누키, 그리고 이어서 에피소드 여섯 번째의 엔딩곡 부쉬의 머신헤드까지 세 곡 듣겠습니다.

성난 사람들 쇼러너 이성진 씨가 8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성난 사람들 시즌1의 음악들은 90년대에 결성이 되었거나 9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락밴드의 음악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성진 씨가 청춘의 시기에 좋아했던 밴드들의 음악이 아닐까 싶어요. 콜렉티브 소울의 샤인, 림프 비즈킷의 누키, 그리고 부시의 머신 헤드. 세 곡 이어들었고요. 아, 이 밴드 반갑죠. 키인의 Somewhere Only We Know 에피소드 7번째 엔딩곡, 그리고 8번째 에피소드의 엔딩곡 역시 90년대 밴드죠. 그랜트 리버팔로의 Mockingbird.

썸의 온리미노 킨의 노래에 이어서 그랜트리 버팔로의 모킹버드였고요. 이번에는 아홉 번째 에피소드의 엔딩곡 이은선 기자가 최고의 자동차 추격신 가운데 하나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All is full of love. 가수는 비옥이에요.

매직아워 스페셜 성난 사람들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시즌1의 음악들 함께 들었습니다. 내일은 시즌2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에피소드 10번째 마지막 에피소드의 엔딩곡이에요. 스매싱 펌킨스의 마요네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And that you have no objections to working on weekends?
2: Oh, not at all. My time's completely my own. Black.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해가 중천이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느지막히 눈을 떠 어두침침한 방에 노란 전구에 딸깍 불을 켜 밥이나 먹을까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뭐 딱히 없네 물이나 대충 말아 먹으려는데 아차 이런 밥이엄마저 김치 좀 주세요 냉큼 전화하고 밥 짓고 시장에 갔어요 기분 전환할 겸 요샌 사 먹는 반찬도 좋아 5천원에 세 개를 골라 감자조림 계란말이 이제 막 묻힌 듯

0: 동그란데 배고파 급한 맘에 거스름돈 깜빡 정신을 놓고 왔네. 시장 여기저기 붕어빵과 호떡 냄새를 피해 집으로 간다. 밥도 되었겠다 반찬도 샀겠다 집에 가서 맛있게 먹으려는데
1: 갑자기 웬일인지 집에 들어가기 싫어. 혼자 먹기가 왠지 오늘따라 너무 싫어.
0: 그래 나 혼자 먹기 이제 질려. 그 캄캄한 침묵이 싫어. 집에 가

0: 저녁을 걸러서 탕수육 먹고 싶은
1: 혼자 먹긴 약이 너무 많고 누굴 부르자니 시간이야 맞고 그럴 때마다 혼자 있는 내 모습이 조금 초라해
0: 혼자 죽고 보다가 갑자기 배가 출출한데 치킨 한 마리나 피자 시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돌아온 방탄꼭지.
4: 방탄꼭지
3: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3: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안되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리버마켓에서 열리는 케이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2: 네, 우리가 오프닝에 의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작가님도 집에 전용 의자나 전용 공간 혹시 따로 있으세요?
3: 전용 의자는 없고 전용 공간이 저는 있죠. 제 서재, 그러니까 집에 있는 맨 끝방이 이제 제 서재 겸 작업실인데 그 공간은 딱 저만 쓰는 공간입니다.
2: 저만 아예 딱 분리가 돼 있어요?
3: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공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합니다, 진짜.
2: 그 안에서 그러면 곡 작업도 하시고
3: 그쵸, 뭐
2: 강의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하는
3: 맞아요,
2: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 원고도 작성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이제 거실과 완전히 이제 어떤 분리되는 거죠, 느낌이.
2: 작가님의 취향대로만 꾸며져 있겠네요.
3: 맞습니다. 책장도 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들로 고쳐져 있고 다 피규어들 뭐 있고 다 제 스타일로 꾸며져 있죠.
2: 아내분이랑 취향이 많이 다르신가요?
3: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좀 이렇게 뾰족하지 않거든요, 취향이. 근데 저는 되게 명확하게 제 취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 방만큼은.
2: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3: 아, 그럼요, 그럼요.
2: 부럽네요. 아, 그나저나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3: 바쁜 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바쁜 거는 좀 버겁다 싶을 정도로 바쁜데
2: 지금 이 자리는 무조건 채워져 있는 거죠?
3: 그럼요, 그럼요. 이 자리는 항상 제가 빼놓고 있습니다.
2: 뭘 하세요, 요즘?
3: 최근에 또 그 한 독서 모임 플랫폼에서 클럽장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4개월 동안 또 4권의 책을 선정해서 어떤 책들로 이 독서 모임을 좀 이끌어갈까 고민도 좀 하고 좀 기획서를 좀 쓰고 그게 좀 한참 걸렸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2: 맞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니까요.
3: 그렇죠. 네.
2: 근데 그래서인지 좀 약간 초췌하다 싶기도 한데 눈은 또 근데 초롱초롱하세요.
3: 아, 그런가요?
2: 네. 뭔가 그 설렘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3: 아, 약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 책 써보겠어요라고 처음 제안 왔을 때도 아, 되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막 두근두근 했었는데 이번 독서 모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2: 역시 리프레쉬에는 뭐든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최고예요.
3: 아, 그럼요.
2: 4897번님께서 이 코너 앞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작가님 소개해 주실래요?
3: 네. 지난 연휴 때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콕했는데 주말 아침에 클래식 들으니 참 좋더라고요. 어머님 두 분을 집에서 모시다 보니 여행을 가기가 힘든데 클래식을 들으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맞아요. 가사 없는 그렇죠. 음악들, 곡들을 들을 때 나만의 맞아요. 생각에 빠지기가 쉽죠.
3: 맞습니다. 혹은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도 있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딱 그 음에만 집중하는 거니까요.
3: 그렇죠.
2: 그런 시간 꼭 있어야 돼요.
3: 맞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볼 텐데

0: 인데요.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는 이 작곡가 기다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작곡가 집중 탐구 프레데릭 쇼팽입니다. 네,
0: 돌아왔군요.
1: 2주간의 이 리프레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작곡가 집중 탐구인데요. 그동안 클래식한 라디오에서 이 쇼팽의 수많은 명곡들 사실 다뤄봤잖아요.
0: 맞아요.
1: 하지만 정작 쇼팽이라는 이 한 인간의 생애를 깊게 파고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이 쇼팽의 작품들과 이 쇼팽의 삶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요. 피아노의 시인, 이 쇼팽의 찬란한 하고도 고독했던 일생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0: 네. 길을 가다 보면은 쇼팽 피아노 교습소처럼 유독 쇼팽의 이름을 딴 피아노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1: 아무래도 피아노 하면 쇼팽, 쇼팽 하면 피아노. 아. 피아노계에서 쇼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0: 예. 그렇군요.
1: 피아노의 역사를 그냥 한 단계 발전시킨 주된 작곡가가 쇼팽이기 때문에 쇼팽 피아노 학원 뭔가 또 잘 붙는 것 같아요.
0: 그것도 예. 그렇네요. 그럼 쇼팽은 언제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죠?
1: 네, 1810년에 일단 쇼팽이 폴란드에서 태어났거든요.
0: 네?
1: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 분야에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7살이던 1817년 첫 작품으로 또 피아노 작품을 하나 작곡했는데
0: 네.
1: 폴로네즈 G단조를 7살에 작곡했다고 해요.
0: 작곡을요?
1: 그렇죠. 그렇죠. 이 피아노는 물론이고 작곡 분야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당시 어린 쇼팽이 스스로 악보를 이렇게 정식으로 기록하는 기술은 아무래도 좀
0: 그쵸.
1: 서툴렀기 때문에 네.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가 이 악보를 대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아버지가 대필한 이 악보가 바르샤바의 한 일간지에 실릴 정도로 아주 큰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때 실린 기사 내용이 이 쇼팽이 폴란드가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 출신이면 이미 세상을 평정했을 것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천재였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 쇼팽의 첫 작품인 이 폴로네즈 G단조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폴로네즈라고 하면 폴란드 고유의 춤곡을 폴로네즈라고 합니다. 그 형식을 빌린 작품이고요. 어린 나이 7살에 쓴 곡임에도 쇼팽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와 분위기가 잘 드러나는 곡입니다. 이 거장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작품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7살에 쓴 작품이라고 하니까 난 7살에 뭘 했지라는 괜한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1: 그렇죠.
0: 전 피아노를 저도 한 대여섯 살부터 시작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1: 네.
0: 꽤 일찍 시작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땐 뚱땅뚱땅이 끝이었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보통 그렇죠.
0: 그렇죠. 반짝반짝 네. 작은 별 이 수준이었을 텐데 이 나이에 벌써 작곡을 했다니 대단합니다. 음악 같이 들어보고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쇼팽의 폴로네즈 G단조 함께 듣겠습니다.

0: 쇼팽의 폴로네즈 G단조 감상하셨습니다.
1: 네.
0: 아, 우리도 일곱 살에는 막 장난치듯이 그 피아노를 치긴 쳤잖아요.
1: 아,
0: 놀면서.
1: 네네네.
0: 근데 작곡을 했다는 거는 이걸 생각을 다 했다는 거잖아요. 뭐
1: 맞습니다.
0: 구성이나
1: 네.
0: 뭐 박자나 음표나
1: 진행이나.
0: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점점 더 믿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가 혹시 장난을 치신 게 아닐까요?
1: 아, 아버지가 작곡까지 네. 하고 네. 이제 쇼팽이 했다고.
0: 네, 아. 내 아들을 천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괜히 의심하고 싶네요. 쇼팽은 곡을 헌정하는 경우도 많았다는데 이 곡도 그럼 헌정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뭐죠?
1: 네, 맞습니다. 이 악보에 빅토리아 스카르베크 백작 부인에게 헌정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쇼팽의 대모이자 어린 시절 쇼팽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후원해준 가족 같은 존재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0: 이 곡도 아버지가 적은 게 아닐까요?
1: 아, 아버지가 헌정하고 싶은데 네. 이제
0: 강요해서. 야,
1: 음모론이 이렇게 펼쳐지네요.
0: 네. 괜히 질투가 나네요.
1: 아, 그렇죠.
0: 네. 네, 믿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어쨌든 튼튼한 후원자가 또 있었기 때문에 천재성이 더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 그 이후 청년 쇼팽은 어떻게 성장했나요?
1: 네, 1830년 실력을 키워가면서 쇼팽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0: 네.
1: 20살 하면 이 쇼팽도 사랑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음악원에 재학 중이던 성악 전공생 콘스탄치아를 짝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쇼팽이 또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콘스탄치아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학교의 퀸카였다고 해요.
0: 그림이 그려지네요.
1: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여학생이었다고 하는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눅든 쇼팽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음악으로 자신이 잘하는 음악으로 그 애틋함을 표현했는데 콘스탄치아를 향한 이 쇼팽의 마음이 담긴 피아노 작품이 이제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2악장 이 작품이거든요.
0: 네.
1: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한 장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과 이 성악 전공생 콘스탄치아를 향한 마음이 또 잘 적혀 있습니다.
0: 네, 뭐라고 적혀 있죠?
1: 네, 나는 내가 진심으로 숭배할 수 있는 이상형을 찾았다네. 매일 밤 그녀 꿈을 꿀 정도야.
0: 아이고.
1: 그러나 그녀를 처음 본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나는 한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있네.
0: 아이고야.
1: 아, 6개월 너무 심한데.
0: 아, 너무 소심했네요.
1: 네. 대신 협주곡 F단조의 느린 악장을 작곡하면서 그녀를 떠올리고 있네. 라고 적어뒀다고 합니다.
0: 이렇게 천재일 정도로 피아노에 대해서 독보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1: 네.
0: 그냥 한 남자였네요.
1: 그렇죠. 네.
0: 짠하기도 하고요.
1: 천재이기 전에 남자였다.
0: 네.
1: 아, 좋은 말인데요.
0: 네.
1: 네. 자, 그해 11월 쇼팽은 바르샤바를 뒤로하고 친구들이 준 은잔 이렇게 폴란드의 흙을 담아서 항상 폴란드를 기억하라고 친구들이 은잔을 건네줬어요.
0: 네.
1: 그걸 이제 소중히 챙겨서 파리로 향했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렸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2악장 준비해봤는데 라르게또라는 이 지시어가 적혀 있어요.
0: 네.
1: 라르고보다 빠르게인데 라르고가 매우 느리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느린 것보다는 좀 빠르게 연주하라는 건데 어쨌든 느린 악장이고요. 굉장히 느리고 우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피아노의 선율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그런 악장이고요. 이 청년 시절 순수한 감성과 이별의 불안이 교차하는 이 아름다운 선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쇼팽의 사랑은 어땠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입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프레데릭 쇼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중 2악장이었습니다. 아, 그 쇼팽의 애타는 심정, 조심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네요.
1: 그쵸.
0: 내 사랑을 알아줘 이게 아니에요.
1: 어,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1: 맞아요.
0: 네.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한 번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1: 간질간질하기도
0: 네,
1: 하고.
0: 이렇게 네. 말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아, 왜 한 번을 말을 못 걸었을까요?
1: 6개월 동안. 네. 진짜.
0: 아유, 또 귀엽다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렇죠. 순수한 네. 거죠. 네.
0: 파리로 쇼팽이 또 떠났습니다. 파리 생활은 어땠나요?
1: 네, 1831년 파리에 입성한 쇼팽은 화려한 연주 실력과 우아한 외모로 사교계 스타로, 여기서는 또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시기 리스트, 뭐 맨델스존, 베를리오즈 등 당대 최고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음악적 입지를 다져갔는데요. 대형 공연장보다 살롱 같은 이렇게 소규모 연주를 즐기면서 자신만

0: 네, 섬세하고 아주 내밀한 음악 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알아볼 저희가 알아볼 리스트와 정반대의 성향이었어요. 리스트는 대형 공연장, 이 쇼팽은 아주 소규모 연주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당시 평론가로도 활동했던 이 슈만이 이런 쇼팽을 보고 모자를 벗으십시오.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라고 극찬했다는 기록도 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 둘도 친하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슈만이 쇼팽에게 먼저 자신의 작품 크라이슬레리아나라는 작품을 헌정했습니다. 그리고 쇼팽이 그에 대한 답례로 발라드 2번을 헌정했는데요. 이 발라드 2번이 그래서 슈만과 쇼팽의 음악적 유대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목가풍 선율과 갑자기 폭발하는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특징인데 슈만 얘기했었을 때 슈만이 이렇게 이중성 있었다고 했잖아요.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라는 그 두 명의 자아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슈만의 이중성을 닮아 있는 것처럼 정말 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깜짝 놀라시면 안 됩니다.
1: 아, 이 곡은. 그 정도예요? 제가 생각하던 쇼팽과는 또 뭔가 이미지가 다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쇼팽이 동갑내기 친구이자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에게 헌정했다는 곡 쇼팽의 발라드 2번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쇼팽의 발라드 2번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아, 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한번 생각이 이쪽으로 뻗어나가니까 멈출 수가 없네요. 이 거장을 자꾸 조카처럼 제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얌전하고 소심했던 그 쇼팽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격정적으로 변했을까요?
1: 맞습니다. 슈만의 어떤 이중성을 닮아있는
0: 네. 그런 곡이었어요.
1: 그렇죠.
0: 네. 쇼팽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보시죠.
1: 네. 이 쇼팽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조르주 상드라는 여인이었는데 1838년부터 약 9년간 이어진 이 상드와의 만남은 쇼팽의 생애에서 가장 생산적인 이 시기였거든요. 네. 병약했던 쇼팽에게 상드는 기댈 곳이 되어주었고 실제 쇼팽은 여름마다 상드의 거처에 머물면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건강은 사실 쇼팽이 이제 쇼팽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갈수록 좀 나빠졌지만 역설적으로 음악의 깊이와 이 예술적 통찰은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죠. 상드가 약간 좀 거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터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고 네. 쇼팽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대로 좀 섬세

0: 하고 여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시기 쇼팽은 가벼운 소품곡 위주의 창작 활동에서 벗어나 대규모 형식의 이 걸작들을 완성시키던 해였습니다. 음악적 성취를 날로 이뤄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대표작이 피아노 소나타 3번이거든요. 쇼팽이 남긴 세계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작품입니다. 네. 특히 이 사악장은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아주 강력한 리듬과 압도적인 음향이 특징이고요. 이 섬세함 뒤에 감춰져 있던 쇼팽의 거친 모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또 이 곡이 쇼팽의 모든 곡들을 통틀어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장 중에 하나로 꼽힌다면서요.
0: 그렇죠.
1: 얼마나 어려운 거죠?
0: 이 피아니스트들이 얘기할 때, 제 친구들도 얘기할 때 쇼팽을 연주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 이 악장은 쇼팽인데 체력적으로 좀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악장은 조금 힘든 체력적인 부담이 좀 따를 정도로 그런 거친 악장이라고 합니다.
1: 네. 들어보겠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중 4악장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4월 금호건설 아트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데이터처.
6: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7: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3번 중 4악장이었습니다.
8: 네.
7: 마지막이 뭐죠? 뭔가 휘몰아쳤는데요.
8: 아,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 빠른 속주가 네. 이 악장의 정말 트레이드마크입니다.
7: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속주가 나오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8: 그렇죠.
7: 이거 1초에 음을 몇 개를 쳐야 하나요?
8: 그러니까 보통 이제 쇼팽이라고 하면 뭐 녹턴이라든지 이런 잔잔하고 좀 서정적인 맞아요. 곡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다채로운 곡들이 많이 있는 그런 쇼팽의 모습입니다.
7: 네.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프레드릭 쇼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 서서히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 조르주 상대와의 관계는 결국에 어떻게 됐죠?
8: 네, 결국 이 물과 기름 같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9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조르주 상대와 결별을 하고 쇼팽의 건강은 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해요. 심신이 모두 지친 상태로 파리로 돌아온 이 쇼팽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무리하게 연주 투어를 강행했으나 이는 오히려 쇼팽의 건강을 악화

0: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1: 아이고.
0: 결국 이 점점 기력을 잃어가면서 1849년 10월 39세에 좀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1: 40살도 못 살았네요.
0: 그렇죠. 시신은 파리의 페르라셰즈 묘지에 안치가 됐고요. 근데 이제 유언이 심장만큼은 나의 조국인 폴란드에 묻어 달라라는 유언을 남겨서 이 심장은 바르샤바의 성 십자가 성당에 지금도 안치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장례식에서는 그가 평소 존경하던 모차르트의 레퀴엠이 연주됐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 정말 생애 끝까지 음악과 함께했네요.
0: 네. 자, 이 삶의 마지막 시기 남긴 작품들은 화려한 기교보다 삶에 대한 담담한 관조와 깊은 고독이 또 배어 있는데요. 첼로 소나타 G단조 들어볼 이 곡 역시 이 시기에 작곡된 곡입니다. 사실 평생 피아노 작품만 작곡한 쇼팽이 드물게 작곡한 다른 악기를 위한 실내악 작품인데요. 이 3악장 첼로의 낮은 선율이 가슴 깊은 곳에 탄식을 읊조리는 듯한 가슴 먹먹한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삶의 말년에는 이런 저음 악기의 그런 관조적인 모습, 약간 이런 먹먹한 그런 모습에 또 마음이 뺏긴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네.
0: 첼로 소나타 G단조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끝곡으로 그럼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3악장 함께 들으시고요.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0: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1: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축하!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요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조용한 여행이 새로운 휴식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 사이에서는요, 어른들이 즐겨하던 이 쑥뜸, 효소찜질 같은 이른바 회복형 콘텐츠가 인기라고 해요. 그만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고민, 걱정은 조용히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중요해진 거겠죠?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종일 이야기 나누고 복작복작한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쑥뜸 효소찜질 다 좋죠? 가만히 누워서 귀만 좀 열으시고 라디오 여행 떠나보는 것도 좋죠? 자, 이렇게 한번 비워내야지 새로운 생각과 추억이 들어올 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는 리셋 타임 제대로 가져보자고요.

0: 5월 10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회복형 콘텐츠가 유행이래요. 그 베트남 여행 가면 누적된 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두피 릴렉싱, 귀 케어 관리 뭐 이런 회복형 콘텐츠가 새로운 여행 콘텐츠로 부상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이제 짤 같은 거 볼 때 ASMR 중에 강아지인데 이렇게 케어해줘서 막 코도 닦아주고 귀도 파주고 막 털 이렇게 빗겨주고 하는 거 있어요. 어 그런 거 받아보고 싶더라. 너무 시원해. 강아지가 너무 얼마나 시원한지 애가 잠들어요. 그거 봤다가. 야 그런 힐링 컨텐츠. 저는 이상하게 이제 의외로 그 모르는 타인이 제 몸 이렇게 안마 때문에 주물러주거나 이렇게 스킨십 하잖아요. 그게 좀 저는 이제 불편한 편이라 가지고 마사지 이런 걸 잘 못 받습니다. 차라리 이제 외국 가면 너무 걷기가 힘드니까 발 마사지 이런 건 이제 받다가 자죠. 바로 자고. 뭐 마사지 외국 가서는 좀 받는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잘 못 받는 게 저는 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나도 해볼까 생각이 좀 드네요. 5월은 진짜 피곤하잖아요. 행사가 많아요. 가정의 달이라서 작은 뭐 가족 행사부터 큰 행사들까지 많이 있을 텐데 결혼식도 많고 주변에 시간 내서 회복하는 타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시간 되면 좋을 텐데 오늘 어때요? 스케줄 괜찮아요? 자 오늘도 2시간 힐링의 시간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잠시 후에는 영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SNS 카페 블로그에 저희 글들 올려주신 거 있어요. 저희가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단돈 영원에 소개해드립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함께하는 깨는 김에 역사 1주 어제 이어서 초등교육의 역사 계속 만나볼 겁니다. 초등학교 이야기 해봐야죠. 자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팬텀싱어4의 우승팀이에요. 리베란테의 김지훈, 진원, 노현우 씨와 함께 리베란테 뮤직 함께 할 겁니다. 아 기대해주세요. 선물도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6회 4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신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딸 기내식 말이야

0: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3대 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해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이 각종 SNS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에 적어주신 굿모닝 FM 관련 글들 제작진들이 직접 찾아서 소개해드립니다. 100원 50원 필요 없어요. 영원의 행복 행복합니다. 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이땡 블로그로 갑니다. 소미마님이 남겨주신 포스트이고요. 제목 끄적 내 마음 건강하게 보살피기 흘려보내자 즐기자 요즘 나를 보면 결과가 중요한 삶이다. 오늘 하루 일어나면 아이들 기상시켜서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 운동하고 집 치우고 저녁 먹을 것 거하게도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준비하고 또 하원 준비해서 데려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기 모든 일들이 해내야 하는 결과물이자 오늘 하루의 목적이다. 목적만 보고 달릴 때가 많고 벅찰 때도 많다. 여유를 찾아 매일을 버티는 힘을 되찾자. 원래도 둥글진 않았지만 뾰족하게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 유연한 내가 되어보자. 그리고 최근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 몽글몽글해서 운전하다 눈물이 났다. 8시에 꼭 듣는 테이 라디오. 잠실역 지하철을 타는데 회사 면접날은 잘 타고 갔는데 회사 출근날은 길을 못 찾아 멘붕이었던 상경한 신입사원. 울면서 회사에 전화하자 팀장님이 혼내지 않고 괜찮다며 천천히 오라고 다독여주셨다고 한다. 결국 11시에 출근을 했고 그 기억으로 계속 동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근데 왜 눈물이 났을까?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가는 이유는 따뜻함 때문 아닐까?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만 차가워지고 각박해지는 내 마음 발견. 그동안 내 삶에서 감사했던 분들이 떠올랐다. 나도 누군가에게 뾰족하지 않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오늘 일기 진짜 끝 하셨어요. 아유, 마음에 약간 수분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상이 일상처럼 이렇게 잘 흘러가서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이제 건조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디뎌야지 이거 해내야지 하면서 일상을 미션처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더 예 안 좋습니다. 일로 오세요. 토닥토닥 잘하고 계신 거예요. 편해질 겁니다. 더 편해질 거고 더 예 의욕이 생겨서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여유까지 반드시 생길 거예요. 제가 압니다. 응원합니다. 같이 행복해지자고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근데 진짜 그 우리 사연들 안에서도 느꼈는데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예뻐요.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닌데 최선인 것처럼 포장하면 그렇게 미워. 그래서 좀 못하는 것보다 진짜 지금 온몸을 다해서 무언가를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언제나 감동인 것 같습니다. 좀 늦으면 어때요? 늦으면 어때?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응원합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다음은 청개구리댁님의 블로그 소개해드립니다. 글 7개가 올라와 있는데 7개 모두 제목이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맛쟁이 신사 맛집 정리 지역명. 제천편, 통영편, 홍대편, 홍성편, 광장시장편 이렇게 뭐 맛쟁이 신사에서 소개한 지역별 맛집을 다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와, 최고예요, 최고.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지역마다 꼭 가봐야 할 맛집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놓쳐서 아쉬운 굿모닝 가족분들 다시 듣게 해도 되는데 우리 청개구리 땡님의 블로그 가시면 정리가 싹 돼 있어요. 와, 이렇게 정리된 거 보니까 저희가 더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행복합니다. 아, 진짜 행복해. 자, 이쯤에서 89

굿모닝 FM태입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마룬5 메모리즈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SNS X로 갑니다. 닉네임 유미주의자님께서 5월 10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에 리베란테 출연한다고 예 적어주셨네요. MBC 라디오 듣는 거 꼭 기억하기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팬텀싱어4 우승자 출신 리베란테 분들이 굿모닝 FM 찾아주십니다. 라이브까지 준비를 하셨대요. 기대 많이 되죠? 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죠? 저희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명준 쾌유기원 두루 님이 X에 남겨주신 글인데 테이라디오에서 주말마다 김재현 선생이 역사 코너를 진행하시는데 이번엔 주제가 전태일 열사 일대기란 말임. 그런데 작년 5.18 때 하고는 또 다르게 엄청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좀 더 찾아봤는데 이런 성격이셨구나 크크크 하시면서 네 전태일 열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김재원 쌤이 조금 뭐랄까 뜨거움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아 열심히 또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땡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서 빈센트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제목이 어린이날 노래 추천. 올해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들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활짝 웃으면서 신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예은 문어의 꿈, 박혜경 보물섬, 더 클래식 마법의 성, 김동률 크리스마스 선물, 아이유 네모의 꿈, 동방신기 풍선, 그리고 사자보이즈 소다팝. 전 세계가 열광한 K-POP 데모노터스의 OST죠. 오늘 아침 식사할 때 태희님 라디오에 이 곡이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심지어 포켓몬스터 엔딩 트랙도 나왔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세요. 웹툰 호러타운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적어주셨는데 오 호러타운의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인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아 웹툰 작가님들이 또 라디오 많이 또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웹툰 챙겨 보겠습니다. 아유 행복하시죠? 저희도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래 중에 한 곡 들어볼까요? 0892번님, 0862번님도 신청을 해주신 동방신기의 풍선 들으시고요. 역사학자 김지연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0: 도모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35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중소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최대 TV 4,500만 원, 라디오 300만 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한국 초등교육의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역사학자 김지현 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예. 이제 어버이날도 지났지만, 네, 어린날이 이제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초등학생 이제 따님이 있어요. 네. 이한이가 있는데.
1: 예예예. 예, 예.
0: 어린이날 챙겨줘요?
1: 챙기죠.
0: 어떻게 챙겨요?
1: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프랑 합의한 선이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3만 원 언더. 3만 원 언더.
0: 아니,
1: 생일도 있고.
0: 이한이가 지금 몇 살이죠?
1: 9살이죠.
0: 9살인데 3만 원 언더.
1: 네. 물론 이제 뭐 부족할 수는 있는데.
0: 나쁘지 않아.
1: 아니면 좀 있으면 또 6월이 생일이에요, 이 친구.
0: 아, 그래요.
1: 6월에 또 생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중간 중간에 또 선물 받아가는 그 시간들이 또 많잖아요.
0: 예예. 예.
1: 굳이 또 뭐 어린이날까지 그냥 차라리 어린이날에는 신나게 놀아라. 그냥 과제 뭐 숙제 이런 거 하지 마.
0: 아, 그날은 그거 없어요?
1: 아, 그냥. 공부하지 마.
0: 좋다.
1: 책도 읽지 마. 그냥 나가 놀아.
0: 하고 싶은 거 다 해.
1: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해. 그냥 놀게 그냥 내비둬 버리고. 대신에는 그냥 이제 선물은 이제 3만 원 언더로 인형 정도.
0: 인형.
1: 예, 네, 인형 정도. 아이, 뭐 인형이면 됐지. 건방지게 어디 또
0: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1: 오늘 초등교육의 역사이기 때문에
0: 초등교육의 역사. 예.
1: 다 연결되는 겁니다.
0: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어제 초등교육 어떻게 정리가 됐었죠?
1: 예, 뭐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서당이었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0: 소학교.
1: 근대 이후로 이제 소학교라고 하는 개념들이 만들어지면서 학제가 만들어지고
0: 학령도 있고.
1: 네,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조금 왜곡되기 시작했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0: 보통 학교가, 네, 그렇게 뭐 좋은 뜻은 아니었다.
1: 네.
0: 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초등교육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그럼에도 배워야 산다. 투쟁과 타협의 교육입니다.
0: 배워야 산다. 그럼에도.
1: 네.
0: 학문의 힘을 알게 된 거겠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역사가 이제 있는 건데.
0: 예.
1: 일단 일제강점기가 된 다음에 조선이 해방이 되기 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교육령이 반포가 됩니다. 이제 총독부로부터 1, 2, 3, 4차 교육령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0: 예.
1: 1차 교육령이 1911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학제를 4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 초등교육을 4년 받습니다. 근데 초등교육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근데 그 보통 학교에서 4년 교육을 받으면 고등보통 학교로 올라가요. 근데 고등보통 학교랑 견줄 수 있는 일본식 학교는 중학교예요.
0: 그렇지.
1: 그렇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중학교는 5년제입니다. 이때는 중고등학교가 그냥 합쳐져 가지고 중학교로 돼 있고, 고등학교는 대학 갈 친구들만 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제가 중등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식민지 조선의 중등교육이라고 만들어 놓은 고등보통 학교는 4년제예요. 그러면 초등교육 4년 받고 난 다음에 고등보통 학교를 올라가잖아요.
0: 예.
1: 그럼 그래봐야 8년이에요.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보통 학교를 졸업을 해도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체들이나 조선 총독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중간중간

0: 안에 있는 그 식민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로 들어갈 때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돼 있냐면 초등교육 이상 그 이수한 자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는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통 학교를 나와봐야
1: 아 꼼수네 이거.
0: 초등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하는 그 학력을 맞추지 못하는
1: 거예요.
0: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초등교육 받아서 뭐예요?
1: 그러니까.
0: 그 다음에 학교 수도 적어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억압적입니다. 일단 선생님들이 칼치하고 있어요. 이때 보통 학교 사진 찍어놓은 것 보시면 선생님들이 다 군복 입고 있고
1: 아, 군인이구나.
0: 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서 이때는 체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교육을 굳이 일본인들이 만든 학교에서 일본어 교육을 하고 여기를 졸업해봐야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는 보통 학교라고 하는 데를 뭐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어디로 가느냐? 서당으로 갑니다. 이게 너무 좀 웃긴 건데 1911년 기준으로 취학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 취학률이 1.7%밖에 안 돼요.
1: 오호호.
0: 안 가요 안 가.
1: 아, 진짜 안 가네.
0: 근데 서당으로는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의 서당이랑은 달라요. 보통 이걸 계량서당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당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배우는 거는 근대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역사, 지리, 그다음에 수학, 산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여기는 정식 교육 기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선인들 입장에서 보통 학교를 가봐야 어차피 취업 인정도 안 돼.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굳이 일본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이거 뭐하러 해? 라고 해서 그냥 서당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는 걸로 좀 유행이 이런 식으로 좀 변해가요. 다시 서당 교육을 많이 받는 걸로 변해가거든요.
1: 와.
0: 이런 과정에서 사건이 터지는 게 3.1운동인 겁니다. 3.1운동이 딱 터졌어요. 그럼 3.1운동이 터졌다 보니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학제를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한테 뭔가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이름을 안 바꿉니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똑같아요. 그런데 학제는 맞춰줘요. 6년제, 5년제로 학제는 맞춰줘요. 그리고 보통학교를 졸업을 하면 초등교육 이수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졸업을 해도 일제 식민기관으로 취업을 하거나 기업체에 취업을 할 때 학력은 기준은 맞춰졌으니 그러면 여기로 가볼까?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학교로 입학하는 입학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922년에 이제 2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학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기 시작을
1: 그렇죠,
0: 해요.
1: 지원하겠죠.
0: 정말 많이 가는데 예. 학교가 부족합니다. 학교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를 원래 그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려고 했었던 건 일면 일교제였거든요.
1: 일면 일교제.
0: 그러니까 면 하나당 보통 학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
1: 예.
0: 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는 놨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조선총독부는요.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고 45년 8월 15일까지 돈이 만성적자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했었던 모든 정책들이 실패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1: 그렇지.
0: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뭐하러 하겠습니까?
1: 호락호락하지 않아.
0: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자예요. 근데 학교는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학교 증설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걷습니다. 그 면마다 면석이랑 면장들이 기부금을 걷어요. 그리고 니네 학교 가고 싶다며 그럼 니네 돈으로 만들어 라고 해서 돈을 걷어서 그걸로 학교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면일교까지는 안 되지만 삼면일교 정도까지는 성공을 해요. 면 3개당 하나 정도 그러면서 보통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채 안 돼서 간이학교라는 이름으로 2년제를 하나 만들어요. 정식 학교는 아닌데 학생들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학교 근대 교육에 대한 열망들이 너무나도 올라가서 교육열이 너무나도 미친 거죠. 그러다 보니 간이학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로 조금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교육 왜 받겠어요? 교육받는 이유가 이때부터 좀 명확해집니다. 그냥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거예요. 보통 학교 들어가면서

0: 부터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학교에서 고등보통 학교로 올라가는 원하는 사람의 숫자는 많은데 고등보통 학교의 숫자는 훨씬 더 적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학교 숫자보다도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학난이 심각해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생들이에요. 근데 보통 학교에서 고등보통 학교 못 갔다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그냥 30대 1 막 이렇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상급 학교로 가고 싶어 하느냐? 취업할 데가 없어요. 학교 교육을 받아봐야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아, 빡빡하네요 진짜.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전시동원 체제와 국민학교의 탄생입니다.
1: 아, 이제 국민학교 나오네요.
0: 네.
1: 국민학교가 이제 제가 마지막 졸업생.
0: 그렇죠.입니다.
1: 아,
0: 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쯤에 이제 초등학교
1: 바뀌었죠?
0: 이름이
1: 명칭이?
0: 바뀐 거니까 네. 입학할 때는 저는 국민학교로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초등학교로 졸업했던.
1: 졸업 이제 앨범에 저는 아직도 국민학교라고 찍혀 있죠.
0: 아.
1: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
0: 이제 국민학교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 1941년인데요. 그 교육령이 총 4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이 더 바뀌어야 돼요. 1938년에 3차 교육령이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는 중일전쟁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그 내선일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 입장에서 조선어 교육을 폐지시키고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세하기 위한 교육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보통 학교에서부터도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1년이 되면 태평양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전쟁이 극에 달하기 시작하면서 1941년에 4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1: 예.
0: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 이제 국민학교가 뭐의 줄임말이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때.
1: 아니에요.
0: 황국신민의 줄임말입니다.
1: 아,
0: 네, 한국신민.
1: 그래서 바꾸게 됐군요. 그러니까
0: 황국신민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네들이 거듭나야 돼. 이거를 국민학교 1년부터 6년 동안 너네들이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뭐 여기서 교육 과정이라는 게
1: 예.
0: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달랐다는 걸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수공장으로 그 군수공장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로 교육을 그냥 대체해버려요. 그리고 그 교사들도 이제 다시 1910년대처럼 군복을 입고 군대식 규율로 편제돼가지고 학생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압적인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입되는 시점이 이 3, 4차 교육령이 만들어지는 1930년대, 40년대다라는 겁니다.
1: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소학교 이름을 이것 학교로 변경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황국신민의 줄임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천황 폐하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건데요. 1996년에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까지 반세기 넘게 사용했던 이것 학교는 무엇일까요? 아, 오늘은 장난을 안 치셨어요.
1: 예.
0: 아, 이거 굉장히 또 진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아, 여진 작가가 굉장히 노잼으로 아, 보기가 나왔는데
1: 가보시죠.
0: 예. 1번 국민학교 2번 사관학교 3번 신흥무관학교. 아,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면 그냥 퀴즈 빼세요.
1: 그러면 우리 또 여진 작가를 위해 이렇게 힌트를 줘야 된다. 한번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막상 또 제1이 되니까 부담이 되네요.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었던 체조가 있습니다. 국민 체조 시작.
1: 딴딴딴 하나 둘 셋.
0: 나 이거 지금 바뀌었잖아요.
1: 예.
0: 새천년 체조인가요? 새천년 체조인가로 바뀌었습니다.
1: 예, 덩따닥둥 네. 하는 거.
0: 요것도 이제 다 요 무렵에 90년대 중반 무렵에 있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요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1: 예.
0: 이때는 이제 체조도 국민 체조였다는 거.
1: 국민 체조였지. 네. 아직도 그 변경할 때 명칭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어.
0: 네.
1: 응대하리기. 뭘 하는지 모르겠어.
0: 끝내.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그 정도는
0: 아, 그렇네요.
1: 자,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거 문자번호 #8000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량현, 량하.
1: 아, 전설의 노래예요?
0: 학교를 안 갔어! 아.

0: On m'a mis à nerf.
1: 아, 이렇게 귀엽게 학교를 안 갔다고 이게 아... 명랑하게 이렇게 노래하면 미워할 수도 없네.
2: 그럼요. 아, 정말 아, 저 눈물이 나네요.
1: 양현양아.
2: 아, 네, 진짜 이때 너무 생각이 나 가지고
1: 학교를 안 갔어. 듣고 예. 왔습니다. 아.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일주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3: 네. 초등학교 이전에 사용했었던 명칭 바로 1번 국민학교입니다.
1: 국민학교 맞춰주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국 초등교육의 역사.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3: 네, 마지막 키워드 해방 그리고 남겨진 숙제들입니다.
1: 해방 이후로 가면 네. 초등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요?
3: 학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때 이미 바뀝니다.
1: 예.
3: 이게 이제 1949년에 교육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6334 요거를 이때 고정을 해요.
1: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 대학 4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고 초등은 의무교육으로 바꿉니다. 이때 의무교육으로 바꾼 다음에 6년짜리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때 아, 나 지금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취향률 무려 96%를 이미 와. 전쟁 이전에 달성합니다.
1: 와,
3: 이게 뭐랑 맞물리냐면 이거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문맹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 거의 문맹률이 없... 너무 낮아요.
1: 거의 없죠.
3: 한글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1: 거의 없죠. 예.
3: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교육률이 이만큼 높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취향률이 이 정도로 높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어디 가서 설명도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교육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 그 왜 브리테니코 백과사전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걸 번역이 안 된대요. 이거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게?
1: 그러네.
3: 에듀케이션 피버예요?
1: 그렇네.
3: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1: 없어 없어.
3: 그래서 교육열로 올라가 있습니다.
1: 아, 그냥
3: 그 정도로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건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역할도 했었고 굉장히 좀 특이한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이 60년대만 하더라도 4부제까지 있었습니다.
1: 와.
3: 80명씩 4부제.
1: 와, 대단한,
3: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나요?
1: 대단해.
3: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1: 예.
3: 이 한 선생님 한 명이 100명 가까운 학생들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1: 불가능하지 사실은.
3: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대식 통제, 획일적인 규율 이런 거를 일제강점기 때 걸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학교란 이름도 바꿀 생각이 없었고 이때 교육받은 친구들한테 일제식이라는 거를 빼면 어떤 근대식 규율? 이게 적은 숫자의 선생님이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커버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갑니다.
1: 그렇지, 그렇지.
3: 그거를 1996년에 가서야 이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국민학교란 이름 일제강점기 때 이거 한국 식민교육이었던 연장이었었고 이거는 좀 전체주의적인 그 교육의 냄새가 짙으니 이걸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1996년에 역사바로 세우기란에 대해서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1: 예.
3: 여기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해방 이후의 어떤 그런 교육 어떤 시스템의 문제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현실 이것도 좀 같이 가져가는 부분이었다라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때 가서야 국민학교 간판을 떼고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1: 너무 다행인 거는 저도 국민학교 네. 나왔지만 국민학교가 그렇게 일제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
3: 네.
1: 메시지라는 걸 모른 채 졸업을 네. 했어요.
3: 국민학교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 남아있었던 잔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제의 어떤 잔재.
1: 많죠,
3: 근데 이때
1: 많죠.
3: 많이 바꾸긴 했는데 좌측통행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1: 아, 그렇지.
3: 한국은 차량이랑 이런 거 다 우측통행인데 다 학교에서만 좌측통행이었거든요. 그게 일본이 좌측통행을 해요. 그래서 갖고 갔었던 그렇지, 부분들도 그렇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아침조례.
1: 아침조례. 아.
3: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아침조례 하면서 천황을 향해 90도로 그 인사를 예, 올리는
1: 예.
3: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한국 신민서사 외우고 그다음에 반장이 일어나가지고
1: 차렷!
3: 차렷! 경례! 선생님께 경례!
2: 안녕하십니까 이거 이런 것도 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왔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이런
1: 예.
2: 것들도 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1: 이렇게 이틀 동안 한국 초등교육의 역사 들어봤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

0: 1575.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고령자 친화기업 설립을 지원하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속 성장하는 기업 운영에 중요한 마중물이 되겠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833-7128.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했는데 시간이 없대요. 안녕히 가세요.
4: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서운하게.
3: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 네. 다음 주는 뭐 하죠?
4: 다음 주에 뭐 할 거 아직 많으니까요.
3: 근데 네. 늘 많다고 하고 고민하시잖아요.
4: 아니 근데 더 좋은 거를 해드리기.
3: 아, 더 좋은 거.
4: 더 좋은 걸 해드리기.
3: 그럼 이거만 하나 해주세요. 인물로 갈 거예요. 시대로 갈 거예요.
4: 이 다음엔 인물로 갑시다.
3: 인물로요.
4: 재미있는 인물로.
3: 재미있는 인물.
4: 재미있는 인물로 제가 한번 또 서칭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다음 주 흥미로운 예. 역사 이야기 기대해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4: 네, 감사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각질 제거 도구부터 각질 제거 크림까지 흔히 몸의 각질을 몹쓸 악당처럼 여기지만 꼭 그렇진 않다죠. 피부 조각에는 스쿠알렌 같은 기름 성분이 있는데 이게 실내의 오존 농도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여기다 추가로 머리카락도 공기 중 오존을 흡수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심지어 지저분할수록 효과가 좋아서 깨끗한 머리카락과 오래 안 감아서 기름이 많은 머리를 비교해보니 이른바 떡진 머리의 완승이더라. 일요일 하루쯤 안 씻고 안 감으며 게으르고 싶을 때 나를 희생해서 공기를 청소한다. 요거 핑계 좀 되겠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9: MBC FM for you.
1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17: 쉬어도 피곤할 땐

0: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 119 퀵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 그리고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팬텀싱어 4 우승자 출신의 실력파 크로스오버 그룹이죠. 리베란테와 함께 리베란테 뮤직 진행을 할 겁니다. 솔로 게스트만 모셨었거든요. 굿모닝 뮤직에 처음으로 단체 출연을 한 거고요. 리베란테의 멤버 세 분이 다 같이 나와주신 만큼 이야기도 세 배, 음악도 세 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의 고막 즐겁게 해줄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이브 무대 기대 많이 되시죠? 자, 그러면 감사무들 만나고 리베란테 뮤직 시작할게요.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4: 1544-8777. 스마트하게 달리고
6: 기름값 걱정 날리고
4: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6: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4: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6: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대기.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0: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와 함께하는 리베란테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팬텀싱어4에서 우승을 차지한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이에요. 비주얼 맛집으로 유명한 존잘란테. 리베란테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아침에 또 고마워요.
2: 아닙니다. 아닙니다.
1: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아닙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분 한 분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지훈 씨 환영합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베란테에서 테너를 맡고 있는 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준호 씨 반가워요.
5: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베란테에서 바리톤을 맡고 있는 노현우입니다.
1: 준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아침 시간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3: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네. 아, 진짜로?
3: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 평소 루틴에는 이 시간에 막 7시, 8시 이때는 뭐 해요?
3: 아,
1: 자고 있나요?
3: 네.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몇 시에 주무세요, 대충?
4: 저는 2시 전에 자는 것 같습니다.
3: 네, 저도
1: 지훈 씨는
3: 저도 1시 예, 이 정도.
1: 아, 지훈 씨도.
3: 예.
6: 저도 한 저는 10시?
1: 뭐야?
6: 한 10시나 9시 반쯤에서 좀.
1: 아, 왜 일찍 그렇게?
6: 좀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게 건강상에 조금 잘 맞아 가지고.
1: 뭐야, 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야?
3: 좀 의아하긴 합니다. 가장 어린 친구인데 네. 가장 일찍 잠에 들고 예.
1: 아니, 저는 두 분 얘기 들을 때도 놀랐는데 현우 씨는 좀 심하네. 10시에 자는 내 주변에 10시에 자는 사람 음악인은 없는 거예요. 야, 어쨌든 이 건강한 세 분이랑 또 아침에 함께해서 예. 그래서 그런 좀 기운은 좋네요.
3: 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늘 이게 오시는 분들 좀 힘들어하시는데 그런데 세 분은 기운이 좋네요.
3: 아, 감사합니다.
1: 한 분 한 분 모셔서 사실 되는데 세 분이 함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유, 성악 이제 전공을 하셨으니까 목은 그럼 뭐 일어나자마자 좀 풀고 그러시나 전부 다?
3: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그쵸. 하고 해야 되면은 부지런히 이렇게 예 립트릴도 네. 하고
1: 아, 진짜?
3: 네, 네 물도 네. 많이 마시고
1: 그럼 똑같이 이렇게. 노래하기 전에 목 풀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목 상태 그냥 체크 그냥
4: 체크 바로
1: 하죠?
4: 네 합니다.
3: 네 뭔가 그런 것 같습니다.
1: 현우 씨는 뭐 일찍 주무시니까
6: 네,
1: 늘 컨디션 좋겠네.
6: 늘 좋습니다.
1: 지금도 목소리가 네. 꽉 차 있네. 꽉 차 있네. 네, 자 이렇게 또 세 분과 함께 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우리가 또 인연이 있어요.
4: 맞습니다.
1: 저한테는 아픈 인연인데 부부의 예, 명곡에 같이 또 출연을 최근에 했습니다.
3: 맞습니다.
1: 더블루 편에.
4: 네, 네. 맞습니다.
1: 그때 뭐 부르셨었죠?
4: 저희가 혼자만의 빔에 예. 불렀었습니다.
1: 우승을 했잖아요.
3: 아, 예, 감사하게도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1: 아, 그때 제가 같이 나갔었거든요.
3: 맞습니다.
1: 탈락했습니다.
4: 아니, 선배님 너무 잘하셨는데 그때 1번이셔가지고
3: 저희는 사실
1: 이러하지 마.
3: 선배님 말하고 우승 당연히 후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 거짓말 하지 마.
4: 정말입니다.
6: 진짜.
4: 저희는 순서가 잘 나와서 네. 운이 좋게 한 거지.
3: 맞습니다.
1: 아니에요. 정말. 너무 멋지게 잘해서 저 보면서 감탄을 했고.
3: 네, 감사합니다.
1: 어디 가나 이렇게 우승을 좀 하는 게 이제는 우승 못하면 약간 불편한 정도.
3: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1: 왜냐면 세 사람이 합이 너무 좋고 편곡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너무나 이게 뭐랄까 쫙 좀 숙련되게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3: 아,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1: 뭐 완성도가 너무 높으니까. 자 리베란테와 함께합니다. 리베란테 뮤직 이 시간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와 그 이야기들까지 함께 해볼 건데 오늘의 주제 네. 지훈 씨 소개해 주실까요?
3: 아, 네. 아, 오늘 리베란테가 가져온 주제는요.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입니다.
1: 아, 궁금하다. 아, 학창 시절 어떤 노래들 들었을까? 그때 이야기들까지 쫙 나올 것 같은데 세 분이서 그러면 한 곡씩 이렇게 뽑아온 거죠?
3: 네.
1: 같이 의견해서 같이 뽑았나?
3: 아니요.
1: 따로. 따로. 네. 재밌겠다. 자, 리베란테가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라는 주제로 바로 갑니다. 첫 번째 곡 만나볼까요? 이 발라드가 나오네. 이거 어떤 분의 선곡이죠?
3: 아, 제 선곡입니다.
1: 아, 지훈 씨.
3: 예.
1: 아, 어떤 곡이에요?
3: 아, 이게 바이브 선배님의 다시 와주라라는 곡이었어요.
1: 명곡이죠, 명곡이죠. 예.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3: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그 한 친구랑 팀을 이뤄가지고 노래

0: 대회도 나가고.
1: 아, 그랬어요.
0: 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노래를 불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예. 친구랑 처음 이제 대회 곡이 그 바이브 선배님의 노래였어요.
1: 수리아는 아니었겠죠?
0: 네, 그 1집에 1집에 있었던
1: 미워도 다시 한번?
0: 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곡으로 처음에 이렇게 합을 맞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브 선배님들의 노래를 계속 들었고.

0: 생각하면 그 시절 쫙 네. 떠오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 학창 시절에 바이브가 있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부르면은 그때 부르는 느낌이랑 완전 다르겠죠, 또?
1: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0: 울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이 노래.
1: 예, 근데 이제 워낙 뭐 변성기도 지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앳된 목소리로 사실 바이브 선배님들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어. 좀 제가 들어도 어색한 게 있었는데 어. 그때 신기하게 제 친구는 그때 약간 지금의 임재범 선배님처럼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0: 멋지다.
1: 이제 그 친구가 윤민수 선배님 파트를 주로 이렇게 담당을 해줬었는데 아. 그게 참 예, 하여튼 기억이 아직도 계속 납니다. 야,
0: 그 친구 지금 뭐예요?
1: 그 친구는 이제 지금은 음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 예, 그냥 학창 시절의 추억으로 이렇게 남긴 했지만 그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오.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1: 네.
0: 야, 이게 친구에게 학창 시절 이야기 다 끌어올 수 있는 주제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이브의 다시 와주라, 우리 지훈 씨의 선곡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리베란테 뮤직 첫 곡 같이 듣겠습니다.

0: 아, 노래가 들으니까 그 시절이네, 진짜 그 네. 시절이야. 이번 선곡은 누구의 선곡일까요?
1: 저입니다.
0: 아, 진원 씨.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1: 이 노래는 SG워너비 선배님의 내 사람입니다. 아, 제가 이 노래를 고른 이유가 초등학교 때 진짜 친했던, 제가 정말 좋아하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정말 SG워너비 선배님들 진짜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옛날에 가요 이런 거를 많이 듣진 않는 학생이었거든요.
0: 그랬군요, 그랬군요.
1: 근데 항상 이 노래와 되게 그 SG워너비 선배님들의 유명한 노래들 많잖아요. 예. 딱 들으면 알 법한 노래들을 항상 제 옆에서 부르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때도 항상 집에 가면 컴퓨터를 틀어놓고.
0: 음악 진짜 좋아했구나, 그
1: 형. 네,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SG워너비 너무 사랑하고 미치겠다. 너도 많이 들어. 근데 저도 이제 매일 형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도 같이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딱 그냥 이 주제를 딱

0: 골랐을 때 딱 이 전주가 생각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형이랑 이렇게 항상 놀았던 그때 뭔가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네. 이 노래 불러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0: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그냥 흥흥을 안녕 네 뭐 이렇게 그냥 형이랑 놀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서 근데 제대로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 네. 언젠가 또 이거 불러보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저희가
1: 잘
0: 이제
1: 어울릴 것 같아요.
0: 그 전에 셋이라서
1: 셋이니까 딱 맞는데
0: 저희가 그 전에 불의 명곡 SG 오너비 선배님 편에 나갔었어요.
1: 나갔군요.
0: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가 타임을 했는데 그 곡도 워낙 명곡이기도 하지만 저는 혹시 내 사랑을 들면 옛날에 듣던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다른 아티스트께서 하셔가지고
1: 치열하죠.
0: 네, 완전 치열하죠. 네.
1: 그랬군요.
0: 네, 맞습니다.
1: 또 리베란테가 부르는 내 사람도 엄청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한번 커버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안녕 내 사람 그대 이걸 쫙 화음 써가지고
0: 네. 멋있을
1: 것 같아. 자, 우리 지런 씨의 초등학교 아주 따랐던 형이 좋아했던 SG 워너비의 내 사람 계속 듣겠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와 함께하고 있어요. 리베란테 뮤직.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학창시절로 좀 돌아가면 세 분은 어떤 학생이었어요? 어떤 캐릭터였어요? 친구들 속에서 이제 캐릭터가 있을 거고
1: 예.
0: 또 이성에게도 캐릭터가 있을 거고.
1: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던 예, 평범한 학우였습니다.
0: 친구도 많고
1: 예.
0: 같이 잘 어울리고.
1: 예, 그랬었어요.
0: 그러면은 연애는
1: 그때 당시에도 뭐
0: 인기가 좀 있었.
1: 그래도 노래를 제가 장기자랑 그치. 시간에는 항상 네. 했다 보니까
0: 중학교 때 팀 꾸릴 정도면 자, 네. 인기 없을 수가 없어.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아, 저 친구는 노래하는 친구다라는 아, 어떤 그런 정도의
2: 진짜로?
1: 예 아, 인지도는
0: 못 있었습니다. 믿는데 못 믿는데요.
2: 야, 너는,
1: 아니, 근데 워낙 작은 동네여가지고
0: 아, 예. 어디였어요 그 동네가?
1: 저희가 광명에
0: 광명에 아, 예. 광명에 팀 해서 중학교 때부터 노래하고 이랬으면
1: 예, 그때 또 한창 막 가요제가 엄청 활발히 그치. 있었던 때여가지고 굉장히 뭐 다른 학교 축제에 가서도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예.
0: 아, 이거 노래 잘하지 세 분 다 훈훈하시지 인기 없을 수 없다 생각해보니까 학창시절 그래요. 너 진호 씨는 그러면
3: 아, 저는

0: 저는 어릴 적에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은 노래방을 가서 친구들이랑 만약에 노래방을 간다면 저는 안 부르는
1: 아, 진짜?
0: 스타일입니다. 저는
1: 왜?
0: 되게 샤이한 남자였어가지고, 되게 그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있죠.
0: 지훈이처럼 지금 이렇게 가요제 나가고.
1: 무조건 나오는
0: 네.
1: 사람이 있지.
0: 근데 가요제를 안 나가도 정말 그 숨겨진 고수 친구들이 있어요.
1: 있어요.
0: 근데 저는 그 축에도 못 끼는 애였고, 그 애들이 거의 마이크를 잡고 살면 저는 옆에서 그냥 이렇게 흔드는.
1: 아, 진짜? 왜?
0: 잘한다. 아, 그러니까
1: 좀 나서지.
0: 저는 근데 어릴 적부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1: 아,
0: 부끄러워가지고.
1: 진짜.
0: 네.
1: 그럼에도 그게 많았죠?
0: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 아, 왜,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아니라고. 겸손을 왜 장착해요?
0: 그냥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중간, 중간.
0: 네,
1: 야,
0: 그냥.
1: 다들 겸손하네,
0: 아닙니다,
1: 겸손해.
0: 아닙니다.
1: 자, 그럼 이제 겸손 빼고. 현우.
0: 근데 겸손
1: 인기 많았죠? 인기 많았죠?
2: 응.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1: 돌이켜 보면.
0: 저는 밴드 나비 오빠였잖아요.
3: 밴드도 그렇고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좀 얘기했듯이 이렇게 늘 이렇게 음악을 전공 저도 원래 전공을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이제 노래 잘하는 뭔가 그런 이미지는 있었는데
1: 그래.
3: 막 이제 전공을 하는 친구처럼 대회를 나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1: 없었고
3: 꼭 축제 때 학교에서 꼭 너가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1: 보컬?
3: 네, 심지어 제가 밴드부에 소속된 학생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1: 개곤 보컬?
3: 개곤 보컬로 해가지고
1: 그 실력 있어야지만 한다는 그 개곤 보컬?
0: 진짜 그러네요.
3: 약간 숨겨진 구슬.
0: 아, 숨겨진 구슬이었네.
3: 구덩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1: 이야, 좋다.
0: 아,
3: 근데
0: 좋다.
3: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 이제 워낙 노래를 또 관심 가진 친구들이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 그런 걸 사교 관계 하는 데서 큰 도움을 좀 얻어서
0: 플러스를 완전
3: 너무 감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1: 사실 뭐 우리는 음악 없었으면 위험했지.
0: 아,
1: 진짜 음악으로 진짜 예, 같이 사는 거지.
3: 맞습니다. 도움을 많이.
1: 축제 때 어떤 노래 불렀어요? 그럼 밴드로?
3: 저는 여러 가지 불렀는데요. 막 팝송 그때 당시 뭐 유행하던 그 영화의 OST, 뭐 Begin Again OST나 뭐 SG 워너비나 뭐 박효신 선배님이 계셨고 이제 축제 날에 불렀던 거는 은도현 밴드의 이제 나는 나비. 이게 워낙 보편적인 노래다 보니까
1: 밴드의 개건 보컬은 사실 보컬이 선곡을 하는 게 아니죠.
3: 맞아요.
1: 연주가 되는 곡을
3: 연주가
1: 되는 연주가 되는 곡을 부를 사람을 찾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그 그런 쪽으로 갔구나. 그래요. 이렇게 학창 시절 이야기했는데도 음악 얘기밖에 없네 우리. 야, 뼛속까지 음악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리베란테와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베란테 뮤직 다음 곡 만나볼까요? 이거는 현우 씨 선곡이죠?
3: 아, 네, 저입니다.
1: 딱 나왔네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3: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가수분들이 너무 많았고 태희 선배님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초점을 내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입하기 직전으로 좀 맞춰서
1: 좋다.
3: 초등학생으로 맞춰서 이제 어머님 차량에서 학원을 가거나 등하굣길에서 이제 들었던 익숙한 노래를 한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쯤에 그 노래의 제목을 모르고 살다가 딱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추억에 빠진 거예요. 처음으로 그때가 좋았는데
1: 그렇지.
3: 추억의 회상을 그 어린 나이에도 느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좀 느낄 수 있었던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1: 야, YB의 사랑했나 봐. 네. 아,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네요.
3: 이 노래도
1: 잘 어울릴 것 같아. 현우 씨 목소리가 또
3: 네.
1: 베이스가 확실히 좀 깔려 있으니까 두꺼운 목소리, 단단한 목소리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
3: 감사합니다.
1: 이것도 추억이 진짜 싹 노래마다 다 묻어 있습니다.
0: 너무 신기해.
1: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노래 중에 현우 씨의 선곡 사랑했나봐 YB의 노래 계속 듣겠습니다.

0: 고문의 FM태입니다. 리베란테와 함께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 노래들이 워낙 유명한 명곡들이라서 네. 지금
1: 불후의 명곡.
0: 야, 어렵다, 어려워.
2: 아,
0: 어려워, 어려워.
2: 헷갈릴만 하네요.
3: 쉽지 않은데요. 네,
0: 어디에서는 우승을 너무 많이 했는데 리베란테가. 아, 진짜로.
1: 아닙니다.
0: 힌트 부탁드립니다. 현우 씨가 그러면 힌트.
2: 아, 힌트라고
0: 힌트가
2: 하면은,
0: 제일 어려워.
2: 그러니까요. 이게 힌트가 힌트
0: 어려워. 어려워.
2: 네. 일단 3번 중에 하나고요.
0: 오, 명확하죠. 예.
1: 명확하죠. 네.
2: 그다음에
3: 가면 속에 숨겨진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0: 됐다 됐다. 여기까지 했는데 예. 그럼 히든 싱어인가? 뭐 다예요? 힌트도 끝이에요?
2: 네.
0: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 중 5분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선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우리 지역의 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시군구별 고용 현황,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맞벌이 가구와 기혼 여성 취업 현황,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가 데이터처.
8: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지훈 씨가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아, 리벨란테가 최종 우승을 차지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제목은 바로 1번 팬텀 싱어였습니다.
0: 네, 정답자 마친 다섯 분 저희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선물로 드릴 거예요.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벨란테 뮤직 계속 이어갑니다.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아 이거도 노래와 또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퀴즈까지 풀어봤는데 2023년 팬텀 싱어4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곧 데뷔 3주년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런 거야. 네. 어. 팬들을 위해서 음악 선물을 또 이 아침에 들고 와주셨습니다. 아, 일단은 지난 목요일에 리메이크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1: 네.
0: 어떤 곡들이 있어요, 리메이크 앨범?
1: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드라마 미생의 OST였던 이승열 선배님의 나라.
0: 아, 명곡이죠. 이 명곡이야.
1: 네. 그리고 또 한 곡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대표 러브송 Can't Help Falling in Love.
0: 아, 야, 잘 어울린다.
1: 어. 무한 칭찬을 그러니까요. 해주시니까 만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0: 아니, 안 어울릴 때 안 어울린다고 할게요. 안 어울릴 때 예. 시원하게 해줄게.
1: 아, 예.
0: 네, 너무 잘 어울리네.
1: 감사합니다. 아.
0: 워낙 뭐 유명한 곡들인데 어, 이거 리메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됐어요?
1: 네, 어,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어쨌든 크로스오버라는 조금 매니악한 장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 대중분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다라는 갈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의 개성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조금 대중적인 곡을 오랫동안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곡을 한번 리메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던 어, 리메이크 곡들이었고요. 어, 다행히 주변 분들께서 되게 좋다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어, 아, 지윤 씨는 이제 그 뮤지컬도 하시고 하시니까
1: 네.
0: 세 분 다 어떻게 그 남자의 그 목소리들 쫙쫙 파트별로 다 있으니까 뮤지컬 네. 곡 같은 것도 좀
2: 아 중창으로
1: 어, 어, 아, 예.
2: 그러니까 저희가
1: 사실 그런 아이디어도 몇 번 예, 나오긴 네. 했습니다.
0: 오, 있었을 것 같아.
1: 나오긴 했었고 저희가 조금 그 어떤 좋은 타이밍에 어, 좋은 곡이 생기면 어, 그 부분도 도전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신 리메이크 앨범의 활동 너무 응원하고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세 분은 고집 센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있어요?
1: 어 근데 뭐 고집이라기보다는 어, 좀 이제
0: 자기주장이 좀 있는
1: 생각하는 음악의 방향이라든지 좀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들이
0: 아,
1: 있어요.
0: 다른 부분 체크가 됐어 또.
1: 예
0: 어.
1: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상호 보완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과정이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 갈등이라고 생각을
0: 합니다. 아 너무 좋죠. 네. 음악적인 사실 그 갈등이 없이는
1: 네.
0: 발전도 없다고
1: 맞습니다.
0: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 그렇게 쫙 잘 부딪히고 잘 해결하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1: 맞습니다.
0: 모든 팀과 그죠 커플은
1: 네.
0: 좋을 땐 다 좋지. 근데 싸울 때 어떻게 풀고
1: 맞습니다. 네,
0: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발전적으로 하느냐가
2: 역시
0: 예, 그 기간을 또 정해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최고의 하모니를 자랑하는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테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 네. 이 아침에 라이브 진짜 귀한데. 이 앨범에 한 곡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떤 노래예요?
1: 아, 네. 이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an't Help Falling in Love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아, 이 노래 또 엘비스 프레슬리의 느낌과는 어떻게 또 다르게 리메이크가 됐을지 라이브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좋다. 리브란테 Can't Help Falling in Love. 아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야 이른 아침에
1: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은데.
2: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어때요 이 시간에 라이브 해보래요? 그래도 좀 편안한 그래도 노래라.
1: 네. 예 다행히 네. 저희가 해본 노래 중에 가장 그래도 좀 편안한 노래였어가지고
0: 막 이렇게 에너지를 올리는 노래도 힘들지만 예. 사실 근데 또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부르는 노래도 컨트롤이 쉽지 않잖아요.
3: 쉽지 않아요.
1: 네, 방금 해보니까 또 아,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쉽지 않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이게 노래가 쉬운 노래가 없어.
1: 네, 맞습니다.
3: 사실. 노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희한해.
2: 진정해,
0: 네, 아. 너무 따뜻하게 감사합니다. 너무 포근하게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 속에 진짜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레벨한테 완벽한 라이브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거든요. 바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아. 3일간 콘서트 아 축하드립니다.
2: 아,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방금 콘서트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준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1: 예 지금 예. 계속 하고 있고 매일 같이 만나서 연습하고 있고 회의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어허. 제목이 어떤 제목으로 해요?
1: 아 예,
3: Awaken.
1: Awaken이라는 제목으로 Awaken. 저희가 네. 콘서트를 하는데 네. 원래는 이제 저희가 항상 앨범을 발매하고 그 앨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색다른 콘서트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주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기념 콘서트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새로운 경험과 감각이 깨어나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야. Awaken이라고 지어봤습니다.
0: 야 이게 그러니까. 앨범 타이틀이 아닌 제목으로 한 만큼 힘을 좀 실고
1: 네.
0: 준비도 많이 했을 것 단단하게 했을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셋 리스트는 어떻게 짜요 보통?
1: 그러니까 계속 그냥
3: 일단 해야 되는 곡들을 네. 먼저 일단 선별을 해놓고
0: 꼭 듣고 싶은 밴드들이 네. 원하는 네. 곡들이 있을 거고
3: 네. 그 정도 이렇게 빼놓고,
0: 빼놓고
3: 또 이제 또 만약에 새로운 곡들을 해야 되면 저희가 이제 그때까지 이거 하자 이렇게 좀 모아놨던 그 창고를 열죠. 그래서 이거 어떨까 이거 어떨까 근데 이제 어쨌든 콘서트에 맞게
1: 맞습니다.
3: 좀 선곡을 해야 하다 보니까
0: 네.
3: 이 곡은 이번에 콘서트에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면 그 곡을 한번 상의를 해서 셋 다 동의하면 그 곡을 또 준비하는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좀 조율하면서 어쨌든 공연의 취지에 맞게 샌리를 좀 정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0: 리베란트 뮤직 할 때 선곡 꺼내는 거랑 비슷.

0: 하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노래 사실 좋아했는데. 네, 네, 네. 어때 하면서 한국식 딱딱 던져보고.
1: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0: 좋네. 네. 솔로곡들도 그럼 있나요?
2: 아, 예, 솔로곡 있습니다. 아, 예.
0: 그래. 솔로들 궁금한데. 그걸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3: 아닙니다.
0: 하는 거 아니야?
4: 늘 가장 소홀하게 주는.
0: 말은 또 이렇게 하고 보자. 한번 가서 여러분들 가서 보시는 분들 좀 제보해 주십시오. 네. 네. 솔로 무대 막 무릎 꿇고 막 물 맞고 막 이런 거 아니죠?
2: 아, 아닙니다.
0: 불 쏘고 막 이런 거 아니죠?
2: 전혀 아닙니다.
4: 정말 다행히도
1: 얌전하게.
0: 알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단독 콘서트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실 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가서 보시고 또 반응들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베런트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리베런트 뮤직 갑니다. 학창시절 즐겨 들었던 노래 다음 곡 만나볼까요? 이거 뭐야? 갑자기 이 노래
3: 큰소리
0: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네, 가사가 나오는
3: 맞습니다.
0: 누구의 선곡이에요?
3: 예, 이번에도 제 선곡입니다.
0: 지민 씨의 선곡이죠. 어떤 노래죠?
3: 아, 이게 이제 김경호 선배님의 와인이라는 곡입니다.
0: 이 노래 명곡이죠. 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3: 아, 이게 이제 저도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예. 그 어떤 친구가 이 곡을 고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생 고학년이었던 걸로
0: 그래,
3: 기억하거든요.
0: 이거 들을 노래 나이대가 아닌데.
3: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음원으로 먼저 접했던 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그 어쨌든 고음 내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0: 있죠, 무조건 있지. 도전하고 네. 싶지.
3: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박원규 선배님의 천년의 사랑을 부르곤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김경호 선배님의 와인을 부르는데 아니 그냥 뭔가 가사가 너무 멋있고. 네. 그리고 곡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잖아요.
0: 아, 멋지잖아요. 노래.
3: 네, 그래서 이 노래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완전 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매일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이 노래 완창이 그럼 가능했었어요? 그때?
3: 저는 그때 극심한 변성기를 겪고 있었어가지고
4: 극심한?
3: 예, 1절도 완창을 하지 못하고
0: 지금 이거
3: 하면서 물론 지금도 안 되고요. 이거는 너무 아, 이제 높은 노래다 보니까
0: 아, 이 노래 어려워.
3: 예, 아, 한번 언젠가 가능하다면 한번 그냥 노래방에서 혼자라도 한번 불러는 보고 싶습니다.
0: 지금
3: 예.
0: 살짝 흥얼거릴 수 없나요?

0: 가사가 하나도 안 맞네요.
1: 가사 안 맞아도 아, 느낌이 있다 그래도 많이 들었던 느낌이 있네. 아, 이 노래를 여기서 만날 줄 몰랐는데. 지훈 씨의 선곡입니다. 리베란트 뮤직. 다음 곡은 초등학교 때 친구가 불러서 예, 충격을 받았던 김경호 와인. 계속 듣겠습니다.

0: 이 노래는 누구의 선곡인지 모르겠다. 누구의 선곡이에요?
1: 저입니다.
0: 어, 진호 씨. 네. 의외네 또.
1: 너무 의외인데 네. 저도 의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은 이제 21 선배님의 아파라는 노래인데요. 예. 제가 이 노래도 그냥 진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 노래 한 번 꽂히면 그것만 듣는 스타일인데 네. 그때 어릴 적에 뭔가 이런 사운드가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아이리버의 그 미키마우스 MP3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또 그때는 손수 파일로 해서 넣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제가 손수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파를 들으려고 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 장면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노래를 들으면 제가 진짜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누구든 그러겠지만
0: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는군요.
1: 그러면서 햇빛이 이렇게 딱 버스에서 제가 그런 센치한 사람이 아닌데 햇살? 맨 뒤에서 제가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되게 어릴 때인데 제가 미키마우스 또 보라 연보라 썼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진짜 뭔가 그 날씨와 뭔가 풍경이 이 노래랑 너무 잘 맞아서 그 노래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0: 네네네. 아 이때 21은 진짜 최고였죠.
1: 대박이었죠.
0: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아파는
1: 진짜로
0: 진짜 이거 저 너무 많이 들었던 네. 그 미키마우스 계속 걸리면서
1: 맞습니다.
0: 다시 재생하는 이 모습이 네. 귀엽네요. 아. 예. 진원씨의 선곡이었습니다. 21 아파
1: 아파.
0: 예, 끝까지 듣고 우리 감사한 분들까지 만나볼게요. 네.

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크로스오브 그룹 리베란테와 리베란테의 뮤직. 학창시절에 추억이 담긴 노래들, 즐겨드렸던 노래들 듣고 있었는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까지 왔어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6: 아니 항상 네. 이렇게
7: 라디오는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4: 저희 굿모닝 FM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에요. 1시간 드리는 시간이 없는데
7: 정말요?
4: 네, 리베란테 때문에 이제 1시간 했는데도
7: 너무 감사합니다.
4: 짧았습니다. 어떻나요? 한번 소감 좀 짧게 부탁드릴까요?
7: 네, 우선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뭐 학창시절 즐겨들었던 노래 두 곡 선곡했지만 진짜 태희 선배님 노래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4: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요.
7: 근데
4: 없잖아 지금 선곡이 없잖아.
7: 죄송합니다.
4: 없는데 뭐 굳이.
7: 근데 정말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 라디오에 이렇게 또 나와서 리벨한테 공연도 홍보하고 신곡도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리벨한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8: 저도 오늘 또 오랜만에 라디오 나왔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선배님이랑 이렇게 인연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4: 그러니까요.
8: 앞으로 또 더 좋은 인연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현우 씨도.
9: 네. 이제 좀 선배님이랑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끝나네요.
4: 이제 좀 친해졌는데.
9: 이제 좀 친해졌는데. 네, 저희도 이제 콘서트 이번 달에 하니까 지금 청취자분들도 일요일 좋은 아침 보내시면서 한번 훑어봐 주셔서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좋은 곡들 평소에 좀 많이 즐겨 들으셨던 노래들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나와서 한번 무대를 또 같이 하게 되는 저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죄송해요.
9: 괜찮습니다.
4: 같이 하자니까 갑자기 승부 생각나가지고 패배된 게
9: 갑자기
4: 세 분 이제 친해졌으니까 종종 놀러와주세요.
7: 네.
4: 아침에 괜찮으시면 네, 놀러와주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곡 리베란테 뮤직의 학창시절 즐겨드렸던 노래 중에 마지막 곡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우씨가 그러면 이번 차례네요.
9: 그러네요.
4: 어떤 곡 선곡을 해주셨을까요?
9: 네, 학창시절인데 저는 약간 유아기를 많이 좀 떠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좀 생각했던 곡은 애니메이션의 영화인 토이스토리의 OST인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장난감도 되게 즐겨 좋아하고 지금도 제 방에는 있는데
4: 진짜?
9: 네, 이 노래를 들으면 조금 동심으로 저를 가장 빨리 데려다주는 곡인 것 같아서 가끔씩 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할 때 찾아 듣습니다.
4: 이야, 이게 이제 유아기 시절, 어린이 시절에 들었던 노래이지만 사실 토이 스토리는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9: 그렇기도 하잖아요.
4: 네. 그래서 아저씨들 또 삼촌들 이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으면 울컥하거든요.
9: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4: 전 세대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노래를 끝곡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굿모닝 FM 태임입니다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이돌 그룹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함께 준호 뮤직 시작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리베란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4: 네, 콘서트 대박 나시고요.
7: 감사합니다.
4: 앨범 활동도
7: 감사합니다.
4: 화이팅입니다.
7: 감사합니다.
4: 또 뵙기를 바라면서 끝 인사가 해버 끝에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7: 네.
4: 네, 이거 같이 외치면서 저희 네 사람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7: 네.
4: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